0: 네, 오늘 첫 곡 브라이언 아담스의 아주 파워풀한, 예,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넘버 Summer of 69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에 모래를 걷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8962님 가시죠? 예, 뭐 아직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또 이게 막상 한여름이 접어들면은, 예, 좀 부랴부랴 이렇게 해야 되는, 요즘엔 또 뭐 예약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저는 이른 여름 휴가를 내일 떠납니다. 와, 다 이렇게 계시다고요. 5966님 제 생일 겸 베트남 하노이로 갑니다. 여행이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설레요. 벌써 맛집 알아보고 신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SNS가 발달하면서 가장 바뀐 풍경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안 가본 데도 마치 전문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계획을 쭉 짤 수 있다는 거.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네, 내일 떠나신다고. 또 그죠, 뭐 해외 가라고, 뭐 해외만 적인가? 7938님은 혼자서 제주로 내일 떠나신대요. 아이 낳고 10년 만에 혼자 떠나는 첫 휴가입니다. 야, 10년 맞추시려고 기다리신 건가? 오프닝을 들으니까 더 설레는 거 있죠? 고작 1박 2일이지만 해안도로 혼자 드라이브도 하고 알차게 먹고 놀다 오겠습니다. 야, 10년 만인데 하루만 더 쓰시지. 1박 2일 조금 너무 아쉽다. 토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가서? 뭐 어찌됐던, 네, 안 가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거니까. 자, 계획 있으신 분들 진짜 좋은 여행 되시기를 저희 오늘 아침에서 응원 드리면서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8: 딱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아, 아는데 이 노래 들어봤는데 하다가 후반부 가니까 알겠다고 하신 0822님. 네. Johnny, Don't Stop Believing. 야, 웅장하면서도 파워풀한 오늘 축구 꼭 이기길. 1403님. 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멈추지 않는 한. 네. 아, 진짜. 예, 꼭 부담,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릴 테니 거까지 꼭 이겼으면 좋겠고. 네, 가야죠. 역대급 이렇게 선수들을 꾸리기도 참 힘든. 아무튼 뭐 멕시코전은 예, 그 개최국에서 너무 이겨도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딱 적당하게 예, 한 골 그냥 내줬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큰 점수 차이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예, 뭐 축구 팬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침 가족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귀는 오늘 아침에 네, 고정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따가 원석씨 데이브레이크에 이원석씨 오면은 중간중간 네, 상황들 설명해드리면서 또 옛날 노래들 들으면서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네. 형편이 되어 영어 공부를 신나게 하며 듣던 그 노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을 신청합니다. 7857님. 네, 그래서 영어 많이 드셨나 궁금하네요. 신청곡 바로 같이 들어요.

황선정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였어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추억이 와르르. 라디오 들으면 이런 게 좋아요. 라고. 9228님. 벌써 이 노래도 한 15년? 거의 20년 돼가나? 아, 출장 가는 길 KTX 안에서 듣는데 지루하지가 않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김정은님. 귀 기울여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야, 이원호님은 오늘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리고 출근했습니다. 기운과 기분이 좋은 아침이라고. 야, 이 기운으로 우리 축구. 예? 아, 진짜. 예, 아주 진짜. 4대 0 어떻습니까? 4대 0. 음? 남아공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아, 진짜. 파이팅이고요. 지금 정신이 지금 제밥에 가 있어가지고. 자, 김명아님 신청하신 곡 듣고 바로 네, 저칼로리 시사로 이어드릴 텐데요. 신청곡은 박효신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한 후에.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이 코너에서 바로 얼마 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벌써 천만 명이 넘었대요. 야, 지난해는 7월 중순 정도에 천만 명을 넘은 것과 비교해서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숫자이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인천국제공항뿐이 아닌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도 5월 한 달 동안 36만 명이래요. 야, 이건 이제 여행지가 서울 도심을 넘어 지방 도시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반갑고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음식을 즐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이 원인은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북쪽의 찬 공기가 꼽히고 있는데 이게 남하하면서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자리잡을 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 여기에 현재 일본 방향으로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메칼라와 8호 태풍 히고스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장마는 이르면 6월 30일 뭐 이러면 바로 얼마 안 남은 거고 7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하시고 예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모두 안전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은 65세부터 지하철을 탈 때 예, 무료로 탈 수가 있죠. 근데 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대요. 대신 무료 승차 대상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추가되는데 아 그동안은 이게 버스들은 안 됐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도 고르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생활권 내에서 짧은 거리를 오가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이런 버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고요. 또 무료 승차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서 여기서 발생한 금액으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래요. 또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 승차 횟수가 월 최대 14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뭐 추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내년부터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14회? 아, 나이 들어가니까 뭐 기왕이면 왕복인데 30회 정도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예요. 과거에 70년대 시작해서 90년대 말까지 우리가 버스 탈 때 현금 대신에 이게 이제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 때는 회수권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얘는 크기가 50원짜리 비슷하고 가운데가 엽전처럼 뻥 뚫려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구나. 99년 10월 1일에 이제 이게 전면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거 사용해본 아침 가족들 많이 계시죠? 두 글자인 이것은 무엇일까?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리고 샵 8000번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어디를 통해서든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찰리 푸스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노래하는 We Don't Talk Anymore. Talk. 예, 시작했네.

그죠? 평소 같으면은 지금쯤 장마 소식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장마는 7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

찰리 푸스와 셀레나 고메즈의 We Don't Talk We Don't Talk Anymore. 자, 토큰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아, 그게 그 말로만 듣던 책에서나 보던 그런 건가요? 99년 10월까지 사용했으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용된 거네요. 저 중학교 때는 회수권이었고 그때도 토큰이 있긴 있었어요. 그럼 회수권이랑 토큰은 뭐가 달랐지? 아니 그러니까 왜 두 가지로 만들어갖고 종이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다섯 살 많은 남편이 라떼 썰 풀 때 단골로 등장하던 게 토큰입니다. 김동학님. 그죠. 다섯 살 차이가 20대 때는 참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한 30대까지는 그렇다 쳐도 40대 이상부터는 예 그냥 같이 나이 드는 걸로. 자, 동학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서 토큰으로 하두두 사 먹었어요. 아유, 그랬구나. 9760님이었고 토큰 넣는 지갑만 따로 가져오고 다녔던 1인입니다. 홍순자님. 맞아요. 보통 그 다른 동전하고 안 헷갈리게 토큰 전용 지갑 갖고 다니는 분들 꽤 있었죠. 중학생 땐가 토큰이 하도 작아서 잃어버릴 줄도 모르고 버스 탔는데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요 기사님이 그냥 타라고 그랬어요. 시골이라 버스 기사님이 자주 바뀌지 않아서 저를 기억하시는 거래요. 다음날 그래서 차비 냈어요. 나 왜 어린애처럼 읽지?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유 그러니까 참 2552님 하루에 토큰 딱 두 개만 받아서요. 중간에 어디로 세지도 못하고 바로 하교했었어요. 이은희님. 아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용돈 대신 딱 교통비로 토큰 두 개 그리고 100원 하드 사 먹어라. 자, 요거트 세트 받으실 9760-2552 또 홍순자, 김영광, 이은희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날씨가 그나마 오늘 아 진짜 멕시코 지금 축구장 날씨랑 한국이랑 바꿔주고 싶다는 분들 문자 게시판에 막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선수들 야 진짜 4-0 네 이번에는 신유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이게 팀 이름이구나. Of Monsters and Men, Dirty Pose.

0: 네, Band of Horses, 말들의 밴드래요. Is there a ghost? 거기 귀신이 있니? 대답을 해줄까요? 있으면?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생방 중에 문자 보내줬던 분들, 내일 첫 곡, 예, 지난주에 저희가 컴퓨터 그 핑계보다 아무튼 저희가 예, 저희 실책으로 초성 힌트를 못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은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내일 첫 곡에 초성 힌트 보내드렸습니다. 정답이 벌써부터 오고 있는데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비교적 최신 곡이에요. 네,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받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사용하시는 단체 대화방에 초성 한번 쓱 올려보시면 네, 누군가가 걸려들지 않을까. 10분 추첨해서 보리차 세트 그리고 한 분께는 초성 퀴즈 맞춤 선물인데요. 이번에는 리을 선물 3종 세트입니다. 올리브 오일, 로스팅 원두 세트, 실트 크림 세트 이렇게 3종의 리을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이.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이미 MBC FM4U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이 바로 글로벌 비틀스 데이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비틀스의 음악 그리고 그들이 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념하는 글로벌 팬 축제인데요. 이게 오늘인 이유는 1967년 6월 25일 영국 BBC에서 세계 최초의 위성 생중계 방송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출연한 비틀스가 All You Need Is Love라는 곡의 공연을 이걸 생중계로 전 세계에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비틀스를 기리며 오늘 FM4U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All You Need Is Love를 틀기로 했거든요. 함께 들어요. 오늘 아침에서도. 그래서 지금 2부 마지막 곡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야.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애국가가 흘러퍼지고 있고 네, MBC FM4U에서는 All You Need Is Love가 울려퍼지고 있고요.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 예, 오늘 라떼쇼가 있는 날이죠.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어 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0: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영국 출신 그런 뉴웨이브 밴드들 음악 몇 곡을 떠올리게 됐었잖아요. 이 팀은 팀 이름부터 국내에서는 아예 싹이 노란 그런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을 재팬으로 지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란 얘긴가. 예, 그래서 굉장히 홀대당하고. 근데 문제는 이 팀이 뭐 무슨 생각으로 재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여러 그 뉴웨이브 밴드들 중에서는 가장 음악적으로 뭐랄까 깊이라든지 고민이 많았던 밴드고요. 소위 그 아트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음악적 세계를 보여줬던 팀입니다. 특히 베이시스트 미칸이라는 뮤지션,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의 연주 스타일은 지금도 뭐 흉내 낼래야 따라 하기조차 힘든 그 플랫이 없는 베이스를 연주하셨는데요.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너무 좀 이 듣기에 뭔가 좀 부담스러운 곡들도 꽤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팀이 이례적으로 예전에 그 스모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뮤지션의 곡을 굉장히 또 이들답지 않게 친근한 편곡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I Second That Emotion이라는 곡인데요. 예, 원래는 스모키 로빈슨 앤 더 미라클스라는 팀의 곡인데 오늘은 그룹 재팬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베이시스트 미카는 이 곡에서 색소폰 연주도 했고요. 특히 살짝 콧소리 들어간 보컬, 마음이 몰랑몰랑해진다는 8525님. 이 리드보컬 데이비 실비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이조지라는 그 뮤지션이 컬처클럽에서 여자인 줄 착각했던, 예, 진짜 그렇게 여장 남자로 유명했다면, 이분은 남성성을 보여내면서도 굉장히 엘레강트한, 네, 진짜 뭐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 막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는 팀 이름

0: 처음부터 아무튼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밴드였는데 사실 음악적으로는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너무 다시 좀 다시 봐야 할 부분이 많은 팀이라 오늘 한번 흘려가듯이 이런 분위기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자, 2주 만에 모시는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꾸며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하버의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3, 4부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시켜놨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 수가 50명이 넘었었다.
1: 넘었죠.
0: 당근 넘죠.
1: 6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0: 고등학교 때는 한 70명 됐던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오전 오후반 나누고 막 그랬었죠.
0: 맞아.
1: 초등학교 맞아요. 때.
0: 초등학교 때.
1: 네.
0: 자, 방학 때 통지표 나오잖아요.
1: 네.
0: 수우 미양가로 찍혀 있었다.
1: 그랬네요.
0: 그치?
1: 수우 미양가 있었어.
0: 요새는 애들 기죽는다고 점수 안 공개하나?
1: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 우리 애들 클 때랑은 또 달라 있더라고요.
1: 뭐 ABC
0: 그러니까 그거 아예 안 할 거야.
1: 이제 안 해요? 등급 자체를?
0: 초등학교도
1: 네.
0: 고학년 전까지는 안 할 걸요 아마.
1: 애들은. 아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0: 아 참 많이 달라졌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졸업할 때 개근상 받은 적 있다.
1: 저는 못 받았어요.
0: 아 진짜?
1: 결정적으로 한두 번씩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정근상을 받았어요. 정근상.
0: 그건 뭔데?
1: 이게 한 두세 번 빠지면은 주는 상이 또 있어요.
0: 아
1: 개근상은 이제 완전 올출이어야 되고
0: 올출.
1: 정근상은 한 살짝 좀 아쉬울 때 두세 번 정도 뭐 조퇴하거나
0: 그 정도는 봐줬구나.
1: 네.
0: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세 가지에 공감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음악도 아마 추억이 방울방울 올라오실 겁니다.
1: 네.
0: 아 지난주에 못 뵀는데
1: 네.
0: 네. 최근에 아주 바쁘시다고요.
1: 아 뭐 그 지난주에 제가 무슨 지방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못 찾아뵀었고
0: 어제 별밤은 잘 다녀오셨나요?
1: 다녀왔죠. 바로 이 자리에 있었죠.
0: 그러니까.
1: 이 스튜디오 이 바로 이 자리.
0: 오늘 별밤에 라이즈가 나온대요.
1: 얘기 들었습니다.
0: 네.
1: 제가 지금 제가 복도에 그 대기실 있잖아요.
0: 네네네.
1: 대기실에 이미 붙어 있어요. 여기 라이즈 쓸 거라고.
0: 아 벌써?

0: 야.
1: 오늘 목요일 라인 이제 쓸 거니까 아무도 오지 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0: 야, 밤 8시인데 벌써부터 거기를.
1: 네, 지금 네. MBC가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어제 문톡이 왔더라고요. 네. 큰아들 이 나이 뭐 만나는데
1: 아.
0: 네, 오랜만에 보는데
1: 네.
0: 뭐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고.
1: 준비는 별밤책에서 해야죠.
0: 아니 네, 뭐 얘는 또 각별함이 또 있어가지고
1: 아, 네. 착하네.
0: 재장 부엉 때문에 얘가 갑자기 그때 그 인별그램 팔로워가 확 늘어서 갖고 이제
1: 아,
0: 바람이 확 지펴져 가지고
1: 상대랑 같이 찍은 사진.
0: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데이브레이크의
1: 네.
0: 서머 매드니스 보고 밥 먹으러 가 갖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뭔가 그 장본인들이
1: 그럼 저한테도 좀 잘할 준비해 달라고 싶어요. 저희 다음 달에 서머 매드니스 하는데
0: 삼촌은 밥을 안 먹었고 아 다음 달입니까?
1: 예.
0: 언제지?
1: 7월 25, 26일입니다.
0: 아, 딱 한 달 남았구나.
1: 예, 오늘부터 이제 일반 매매가 시작됩니다.
0: 어디서 해요?
1: 그 장소를 얘기해도 되나요?
0: 될걸요?
1: 서대문구에 있는 예스24 원더로쿨이라고.
0: 아 야외가 아니었구나.
1: 예, 올해는 실내에서.
0: 그래, 아이 더운데
1: 네.
0: 물 뿌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1: 네.
0: 시원하게 에어컨 튼 데서.
1: 뭐 시원하진 않을 겁니다.
0: 왜?
1: 제가 뜨겁게 만들 거니까요. 말해놓고 이 말 내가 너무 멋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짬 좋아. 작년엔 추웠어요.
1: 왜?
0: 아, 또 작년에
1: 히터를 틀어버렸어요.
0: 작년에는 겁나 추워가지고. 아, 근데 이제 네. 한 두 곡 딱 시작하고 나면 이제 후끈후끈해집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과천에 사는 새아이 엄마 김은희입니다.
1: 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를 포기 못해서 축구랑 고민하다가 눈으로는 축구, 귀에다가 에어를 꽂고
1: 네.
0: 둘 다 즐기고 있다고.
1: 좋습니다.
0: 네.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뭐 0대 0이고요.
1: 네.
0: 아, 지금 뭔가가 훅 지나갔는데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1: 상디 지금 패션이랑 이 말씀하시는 이게 너무 좀 이질감이 괴리가 좀 있어요. 너무 지금
0: 나가.
1: 예 해외 약간 파리 깐느를 프랑스 깐느를 걸으셔야 될 것 같은 패션인데 뭐다 막 뭐에 막 이러니까 약간 아니, 좀
0: 요새 또 놀면 뭐하냐서 컨셉이 또 남쪽이더라고.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상도 하면은 네. 또 이제 그거 영향을 좀 받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아따 그 저기 누구야 저기 동방신기의 그
1: 윤호 네
0: 어떻게 잘하대
1: 그 양반이 광주 아니요
0: 그러니까 토박인께
1: 그죠 네.
0: 아 그 옛날 그 영화보다 빵 터졌잖아 아따 이놈의 인기는 전방이나 후방이나 가리질 않아 보러
1: 아, 너무 구수해요 그쪽은
0: 그러니까.
1: 재밌어
0: 자 월드컵과 함께하는 네. 라떼를 들었다 놨다.
1: 네.
0: 자, 오늘 어디로 갑니까?
1: 오늘은 1996년 6월 넷째 주로 갑니다.
0: 아, 딱 요맘때구만.
1: 맞아요.
0: 96년이면 이것이 딱 30년?
1: 딱 30년이 지나고 그렇네요.
0: 근데 어제 같아.
1: 둘 다 너무 어색한데 열심히 한다 진짜.
0: 그 맛이야.
1: 그죠?
0: 그 맛이지 뭐.
1: 확실하게 뭐 우린 또 가니까 이.
0: 그러니까.
1: 30년 전
0: 네.
1: 96년 6월 넷째 주
0: 요때 우리나라가 무궁화 위성 2호가 발사가 됐고요.
1: 네.
0: 요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됐대요.
1: 아, 이때 확정됐군요.
0: 야, 한 8년 전부터 그렇게 했구나.
1: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맘때요. 예, 맞아요.
1: 예, 1월 31일이라고 하네요.
0: 난리 나는 줄 알았죠. 그냥
1: 그렇죠.
0: 네. 드라마로는 MBC에
1: 네.
0: 야, 이게 그 미련한 사랑이 여기 나오죠.
1: 아.
0: 알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
1: 너무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0: 네. 아 우리 저기 JK 김동욱 씨.
1: 네. 네. 뭐 이런
0: 유동근 씨, 황진애 씨가 주연했던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사랑을

0: 받았고.
1: 그렇습니다.
0: 저 옆집에서는 목욕탕집 남자들.
1: 아.
0: 야, 이것도 참 진짜 큰 사랑을 받았고.
1: 전 둘 다 못 봤네요. 보니까.
0: 나는 뭐 그냥 둘 다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을 다 본 게 아니니까.
1: 다시 보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0: 그때는 녹화했어.
1: 다. 녹화해가지고 겨우 네. 한 편 못 보면은 막 옆 주변에 물어보고 야 어떻게 됐었냐.
0: 내가 그때 이거 오프닝 때도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1: 네.
0: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사실.
1: 아, 그 표현 자체를요?
0: 우리가 뭐 그 안 보면 비디오 말고 뭐가 있었죠? 안 들어도 뭐 안다 이런 거 뭐 있었지 않아요?
1: 안 봐도 뻔하다?
0: 그러니까 뻔하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그냥 야 그거 안 봐도 비디오지 그걸 뭘 봐야 돼 이랬는데
1: 네.
0: 갑자기 이게 막 온 세상이 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가지고
1: 그게 상디가 어디서 그럼 그 표현을 그냥 일상 대화 중에 그 쓴 건가요?
0: 아니면 방송에... 우리 집에서.
1: 아 이런.
0: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어.
1: 그러네요.
0: 아 누가
1: 방송이었으면 그래도 네.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0: 그러니까.
1: 그 최초라고 또 주장하면 또
0: 네.
1: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어디서 썼길래? 집에서. 아, 약간
0: 좀. 뭐 저도 뭘 바라고 산 얘기가 아니라 네. 신기했어요 아무튼. 나는 이걸 어디서 듣고 한 게 아니라
1: 네.
0: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랬는데
1: 네.
0: 이게 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길래.
1: 자, 상디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소문 내주십시오.
0: 아, 그것은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고.
1: 확실한 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해 본 거 아니오 형님. 성님이라고 해야 되나?
0: 아따 아따. 자, 96년 6월 넷째 주입니다.
1: 네.
0: 12.
1: 아, 이분들이 또 나오는군요. R&B 삼총사 솔리드입니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0: 근데 솔직히 나 이 노래는 전주가 좀 낯섭니다.
1: 아, 그래요? 저는 이 노래까지는 그래도 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이게 아마 3집, 그러니까 2집이 그 이 밤의 끝을 잡고가 2집이고
0: 맞아요.
1: 그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야 갑자기 전주에 이 디스토션 백킹 쫙 이렇게 나오길래
0: 그러니까, 이 솔리드 안 같은데.
1: 네. 근데 노래 딱 들어가니까 솔리드 맞네.
0: 이건 뭐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우리 보컬 김주환 씨.
1: 김주환 씨.
0: 좀 들어볼까요?
1: 네.

0: 남현주님은 이 밤의 끝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했대요.
1: 아,
0: 그 보니까 딱 그 여기 작곡 멤버죠, 정재훈 씨.
1: 네.
0: 그 특유의 나나나나나나나 요게 나오네. 어. 이 밤의 끝을
1: 지연케. 어, 약간. 약간 비슷한 톤 라인이네요.
0: 그분이 즐겨 쓰는 그 어떤 박자 조개기 따라다다다다다.
2: 오, 역시 상디.
0: 아, 참.
2: 비밀을 파헤쳤어.
0: 아, 여기 진짜 그 이준 씨라고.
1: 네.
0: 그 맞죠? 맨몸에 조끼 하나 걸치고 네. 나와가지고.
2: 넌 나 슬슬 이렇게 하면서 나 줄지 알았어. 네.
0: 뭐지 이거? 아,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1: 이 3집에 또 명곡이 있죠. 천생연분.
0: 아, 그쵸. 예. 그 곡은 제가 확실히 전주부터 예. 아는데 솔직히
1: 진짜.
0: 이 노래는 지금 들으면서도
1: 네.
0: 아, 약간 내가 96년 6월이면 민간인인데 전역하고 몇 달 흘렀을 때
1: 어. 네,

0: 3월인가 그때 전역했으니까.
1: 어, 그렇군요.
0: 자, 12가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지금 흐르고 있고요.
1: 네.
0: 9위 갑니까?
1: 9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조관우입니다.
0: 아, 빠지질 않아요 이분도.
1: 모래성.
0: 모래성.
1: 약간 좀 뭐지 싶죠. 근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후렴 들으면
0: 네.
1: 아! 아!
0: 아, 그렇게 돼요?
1: 예.
0: 네. 이거 앞에는 지금 이 부분은 조관우 씨 목소리 아니죠?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어떻게 여성 코러스 같은데.
1: 여성 코러스 두 분인가가 제가 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이 95년도에 나온 메모리라는 앨범인데요. 그 리메이크 곡하고
0: 아, 꽃밭에서 들어 있는 거.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신곡하고 이게 좀 섞여서 나온 앨범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모래성은 아마 리메이크가 아니고 신곡일 거예요.
0: 아, 맞다. 네. 자, 지금 축구는 그 요새 새로 도입된 그 더울 때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1: 네.
0: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팽팽한.
1: 네.
0: 아직 0대0이고 지금도 모래성을 그러면은 직접 요게 그 유일한 신곡.
1: 네.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곡입니다.
0: 네.
1: 네.

0: 예, 기억납니다.
1: 기억나시죠? 네네. 뭔가 묘하게 애수가 있는 그런 느낌. 네.
0: 이 직접 그 하광훈이라는 프로듀서가 네. 그 뭐 대단했죠 당시에. 그 변진섭 씨, 뭐 이런 김민우 씨. 네. 김민우 씨 일집 같은 경우에는 하광훈 씨 반, 윤상 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발매가 됐었고요. 아~ 다른 작곡가 아예 안 썼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0: 하광훈 A면 B면 윤상. 오 맞나? 아마도 맞을 거예요. 일집 같은 경우는
1: 상태가 제일 정확하지 않으신가?
0: 몰라. 30년이 넘은 기억은 나도 못 믿어.
1: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0: 믿지 못해. 네. 아무튼 지금 이 곡이 벌써 30년 전이고요. 네. 모래성 조관우 씨의 아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수록수록 납니다. 2064님.
1: 네, 김규남님은요. 당시에는 가수분들 신보 내면은 라디오에서 음반 광고도 많이 했는데 이 노래도 광고에 나왔었죠.
0: 맞아. 원석 씨 기억나요?
1: 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0: 가수들이 새 음반이 나오면 네. 라디오에 PR 광고를 샀어요.
1: 와
0: 일주일 정도
1: 멋있다. 네. 그 조관우의 신보 메모리 막 이런 거.
0: 그렇지.
1: 진짜요?
0: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 아 진짜? 그럼 좋다.
0: 네 그런 거 했었어요.
1: 지금 해볼까? 비싼가요?
0: 비싸지. 얼마나 팔릴 거라고?
1: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0: DJ 할인 이런 거 없나? 막 이러면서
1: 해봉직한데.
0: 아 그러니까. 오. 자. 아 진짜 30년 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8위 가나요?
1: 네 8위 곡도 굉장히 반가운 노래입니다. 안치환입니다. 내가 만일.
0: 이건 알지. 아,
1: 이 노래는 거의 뭐 교과서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은
0: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1: 오? 잘해.
0: 아, 뭘 잘해.
1: 너무 잘하지.
0: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건전가요까지는 아니지만 네. 정말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만들어진 노래 같아요.
1: 맞아요. 상대 살짝 불렀지만 되게 어울리는데 이 노래.
0: 아유, 안치환 씨는 또 절창 가수 아닙니까?
1: 상대도 리메이크 앨범 한번 갑시다. 네. 조관우 20 메모리 이후에 이거 450만 장 팔렸대요. 메모리가 역대 추상치가
0: 진짜?
1: 네
0: 어디 써 있어 그게?
1: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봤어요.
0: 야 400 그건 좀 믿을 수가 없다.
1: 물론 인터넷 뭐 정보긴 하지만
0: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제일 많이 팔린 단일 앨범이 아마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1: 안 돼요?
0: 네
1: 그럼 거짓말인가?
0: 아니 뭐 그 정도로 네. 많이 팔렸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안치환 씨 그러면 뭐 노차사 출신에 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아, 뭐지 이 애절함은?
1: 아니 이게 널 잊어보는 거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0: 한 번 더 나와.
1: 더 나오네요.
0: 널 잊을 수 있게 까지. 이거를 멤버들이 서로 안 하려고 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메보 이성욱 씨가 했대요.
1: 그러니까 녹음할 땐 더 약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신곡인데 아무도 모를.
0: 야, REF의 찬란한 사랑이 네. 96년 6월 넷째 주 가요 종합 차트 7위의 랭크가 됐는데요.
1: 네. 근데 이게 아, 참
0: 뭐라고 할 말이
1: 백진화님께서요. 나레이션 들어가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 노래가 독보적이에요.
0: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러지?
1: 포효.
0: 네.
1: 그때 이거를 진짜 되게 솔직히 내용은 되게 좀 처절한 포효거든요. 그게 다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느닷없이 네. 갑자기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 네. 포효가 들리니까.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이거 누가 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그래? 이거 할 때 막 이성욱 씨가 무릎 꿇고 막 했던 것 같은데.
1: 그랬던 것 같아. 네. 약간 거의 그 쇼생크 탈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가물가물하긴 한데.
0: 본인도 좀 민망해 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아 아무튼. 참.
1: 아무튼 그 뒤에 멜로디보다 앞에 이 포효하는 이 랩 나레이션이 더 기억에 남아요.
0: 야 거의 모노드라마지 이 정도면.
1: 그렇죠.
0: 아,
1: 거의 뭐 지금 이거 봐 진짜 물고
0: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억 난다니까. 네. 여러분 그 땡튜브 보시면은요 네. 단발머리 이성욱 씨가

0: 정말 한편에 정말 진한 모노드라마를 처음에 탁 이렇게.
1: 근데 이성욱 씨니까 진짜 이게 된다.
0: 그지. 이 정도 얼굴에 이 정도 분위기가 되니까
1: 멋있다.
0: 아, 너무 한참 들어볼까요 좀 이 네? 부분.

0: 야, 김혜경 씨가 네.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다가 줄을 끊어 먹었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으면.
1: 정확한 원딩은 현 끊어 먹었다요.
0: 야, 그 시절엔 멋있었어요. 노래방 가면 이거 서로 하려고 했다고요. 최인승님.
1: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문구의 절규보다 더 절절한 REF의 절규. 제목이 절규인 줄 알겠어. REF의 찬란한 사랑입니다.
1: 절규를 했으면 더 사랑받았겠고.
0: 내 말이 그냥 절규하지. 네. 아니, 충분히 사랑받았고.
1: 맞습니다.
0: 자,
1: 그다음에 6위로 가면 됩니다.
0: 6위 가면 됩니까?
1: 네. 네. 6위고. 와, 이 노래.
0: 이게 지금 올라가는 중인가요? 내려가는 중인가요?
1: 아,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가는 중일 거예요.
0: 그죠?
1: 96년 5월에 발매된 클론의 1집의 타이틀곡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지금 6위니까.
0: 네.
1: 진짜 한여름으로 진입하면 그냥 바로 1위로 쭉 올라가요.
0: 맞아요.
1: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죠.
0: 이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쿵따리로 기억하는데.
1: 네.
0: 앨범을 딱 보면.
1: 네.
0: 쿵 아닙니다.
1: 그럼 뭐예요?
0: 쌍기역.
1: 꿍?
0: 어, 꿍따리 샤바라예요.
1: 귀여운데?
0: 그러니까.
1: 꿍!
0: 잘 살리네.
1: 꿍따리 샤바라.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뭐랄까 댄스곡이지만 이 곡의 DNA는
1: 네.
0: 왜 그 335 70년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통기타 들고서
1: 아.
0: 그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이 주법으로
1: 예.
0: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곡이죠.
1: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작곡가 김창환 씨인가요?
1: 예.
0: 김창환 씨.
1: 예.
0: 됐어. 이건 뜨는 거야.
1: 그 아무튼 그 두 가수분은
0: 예.
1: 그날 밤 엄청 많이 포금하셨다고 들었는데.
0: 아, 그래?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1: 이거 진짜 대누구한테 맞는 거니? 왜냐면 두 분 진짜 멋있는 댄서 출신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막 힙합, 막 레이브니 뭐 멋있는 거 막 쫙 하려고 지금 실제로 키도 크고 멋있었는데.
0: 아, 대단했죠.
1: 근데 프로듀서가 통기타 하나 들고 꽁따리 잡아. 그러면 얼마나 이
0: 야, 그 어려운 걸 살린 클론이 대단한 거지.
1: 아, 그렇죠.
0: 이건 정말 클론이 살린 거예요.
1: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0: 야, 진짜. 데뷔하자마자.
1: 네.
0: 그냥 전성기가 와버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한 달 만에 가요 톱10 후보.
1: 톱10을 들고. 그 다음 달에 바로 1위였을걸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좀 더 들을까요? 이거 나중에 아이유 씨가 꽃갈피에서 리메이크도 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여름도 되고 했으니까 좀 들어보시죠.
1: 네.

0: 이은희님이 네. 원성님은 별밤과 오하윤에서 온도가 너무 달라요. 별밤에서 어떻게 하는데? 어제 못 들었는데.
1: 별밤이요? 네. 별밤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과 좀 싸움과
0: 거기는 암투. 자기들이 선곡한 곡이 네. 더 많은 그 표를 받으면 이기는 그런
1: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대장부엉 네. 김이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 굉장히 승부욕이 좀 세가지고 종전 과열될 때가 좀 있습니다.
1: 근데 거기서는 뭐 약간 점잖다는 듯이 하신 표현 아닌가?
0: 아 그런가요? 그런 거라면은 아무래도 DJ 그러니까 선배냐 후배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제가 또 리스펙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1: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리스펙하는 후배님이시죠. 자 노래 끝났네.
0: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제가 네. 좀 저 좀 변명을 좀 해드릴게요.
1: 별밤은 도베르만이고 오아유는 뭔가 더 귀여운 강아지래요.
0: 아, 아 그렇다면은 DJ
1: 거기서 도베르만이야?
0: 좀 막, 많이 호통치고
1: 아, 물어
0: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리고 막 멸시하고
1: 가학 방송이네.
0: 도대체 선곡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
1: 아, 그렇구나.
0: 전에 이거 한 3주 전에 하지 않았나요? 절대 안 감싸죠.
1: 그만큼 뭐 두 분이 막역하게 예, 그렇게 또 이나 씨가 또 엄청 우리 데이브레이크의 또 네. 왕팬 아니겠습니까? 자, 96년 6월 넷째 주 딱 30년 전 이맘때 가요계 종합 차트 지금 6위까지 들었고요. 5위입니다. 아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0: 이야 이 노래가 5위군요. 신해철의 아주 가끔은
1: 제목만으로는 낯선데? 나 이게, 어디 갔었나?
0: 이게 영화 정글 스토리 OST 같아요.
1: 정글 스토리면 저기잖아. 저기 윤도현 씨가 주연했던
0: 맞아요 맞아요.
1: 좀 전주 같고는 잘 모르겠어.
0: 이것도 한 중후반 가면은 아 하실 거예요. 네. 이 영화는 좀 흥행에 좀 실패를 했었대요. 영화 관람객이 한 6천 명 정도인데
1: 망했네.
0: 음반은 5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1: 진짜? 네. 영화는 6천 명이 봤는데 네. 앨범에 50만 장.
0: 네. 이게 조금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일단 라인업이 좋아요. 신해철 씨뿐만 아니고 뭐 김동률 씨. 넥스트 멤버였던 뭐 김세형 씨, 이수영 씨 다 앨범이 좀 앨범도 괜찮아요, 실제로.
1: 그러니까 이게 그 정글 스토리의 공식 OST라는 말씀이시죠?
0: 맞아요, 맞아요.
1: 야, 이때는 그 아, 이 노래구나.
0: 기억나시죠?
1: 아, 이게 이때가 아무튼 노댄스 결성 전이라서
0: 아 맞아요.
1: 해철 씨도 뭐 이것저것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하던 때라
0: 네.
1: 야
0: 근데 이게 약간 대중적인 막 감성이라기보다
1: 그래
0: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5위예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요거 코러스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좀 들어볼까요 요것도
0: 네.

0: 이게 아주 뭐 락이면서도 뭔가 아주 소울풀한 또 펑키한 분위기가 있네요.
1: 맞네요.
2: 그래서 이 제가 뭐 깨끔 했더니 김미란께서도 깨끔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0: 그 자가 이거 기억나요.
1: 어, 맞아요. 네.
0: 야 이게 5위까지 했구나. 자 그리고 4위가
2: 네.
0: 야 이것도 아마 이 앨범까지 아 이때는 신해철 씨가 손을 뗐을 땐가?
2: 어 제 기억에는
0: 왜냐면
2: 그래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죠.

0: 전람회라는 팀이 아무튼 1집 때는 신해철 씨가 아주 프로듀서로 큰 역할을 하셨다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이방인이라는 곡이 4위입니다. 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1: 너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약간 민망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0: 그러니까 우리 좀 들어야 되나? 그냥
1: 네. 이거 진짜 좋아요.
0: 전람회 2집에 수록된 이방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0: 김동률 그리고 서동호. 아 너무 안타깝게 동욱 씨가 네. 말도 안 되게 비보가 들려와가지고 전람회 팬들은 뭐 이 노래 들으면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2집 앨범 96년 4월에 발매가 됐고 휘문고 동창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대학도 같은 대학을 후배님들이네요. 우리 원석 씨.
1: 아닙니다. 제가 후배죠.
0: 아 그쵸. 그러니까 후배님이네요.
1: 네, 제가 후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깜짝이야.
0: 한 가만있어 봐.
1: 한 1-2년 정도. 1년?
0: 2년 선배예요.
1: 2년 선배.
0: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때문에. 저기는 73년생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1: 네.
0: 김동률 서동욱 씨가 아마 74년생
1: 네 맞아요
0: 입학했고 맞아요. 네. 75년생 입학하셨고
1: 네 누가 보면 75년도에 입학하셔야겠어요.
0: 93년
1: 94년 네, 그렇죠. 그래서 MBC 대학 93년 MBC 대학가요 이제 대상을 이 전람회가 수상을 하면서
0: 맞다
1: 데뷔를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 참 MBC의 아들들이 참 많아요.
1: 그러네요. 신해철 씨도 대학가요제 88년 네. 출신이고 김동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뭐 이한철 씨도
0: 맞아요.
1: 대학가요제 출신 네. 말이죠.
0: 참 그때는 대형 기획사 못지않은 MBC의 음악 파워가 있었는데
1: 네.
0: 이참에 MBC도 그냥 엔터사 하나 만들면
1: 그래서 대학가요제 부활을 작년에 한번 우리가
0: 했었죠 우리
1: 예.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기억이 납니다.
0: 자 3위 이어드립니다.
1: 네.
0: 이야 이게 뭐 이땐가?
1: 그러네요.
0: 난 좀 더 됐을 줄 알았어요.
1: 이게 90년 4월에 나온 앨범이래요.
0: 90년?
1: 네, 96년.
0: 아,
1: 그러니까 4월에 나와서 한 2-3주 있다가 3위 곡으로.
0: 그러니까 이때 나름 윤종신 씨가 그래도 네. 공유로비를 통해서 꽤 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었는데
1: 네.
0: 진짜 이 앨범부터 뭔가 좀 진짜 새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동료 입장에서 볼 때도 예.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제가 그 상디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전에는

0: 뭔가 고급스러운 웰메이드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의 맞아요.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프로듀싱이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1: 그러니까 진짜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네. 프로듀서로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0: 그래서 환생인가요? 환생이네요. 어.
1: 그러면서 자신의 환생을 깨달은 거야.
0: 와.
1: 앞에 여기 또 코러스가 그 조규찬 씨.
0: 조규찬 씨.
1: 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0: 어디 상디랑 저랑 이 정도로 말 이렇게 합이 잘 맞으면서 앨범 소개해 주니까 네. 앨범이 진짜 너무 좋게 들릴 것 같아요.
1: 아.
0: 저 이쪽으로 한번
1: 좋아.
0: 약간 홍보 마케팅 쪽으로 한번 저희가 짝꿍짝꿍 하면은
1: 남을 홍보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새 노래 소식도 있잖아요.
0: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뭐 언제 가을을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름을 목표입니까?
0: 일단 저희가 그 여름 공연 때
1: 아 서머 매드니스 때
0: 공연 때
1: 얼마 안 남았네.
0: 하면 됩니다.
1: 여러분 7월 25일
0: 네.
1: 예, 오늘부터 데이브레이크의 여름 공연
0: 네.
1: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0: 네.
1: 자 다음 곡 바로 들어야 돼요.
0: 어 시간이 지금
1: 네.
0: 어우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1: 그러니까
0: 야
1: 하다 보면 시간이 가 있어.
0: 2위 곡입니다. 신승훈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1: 아 기억나죠. 이거는 뭐 진짜
0: 네.
1: 대형 히트곡의 그 궤를 같이 하는 신승훈 씨의 굵직한 히트곡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 노래가 5집 타이틀곡인데요. 247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1: 대단해 진짜.
0: 근데 이 노래 진짜 제가 공연장에서 한번 최근에 들었거든요. 작년인가?
1: 아 가셨구나.
0: 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90년대 발라드에 다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항상 다시 만날 수 없고 나도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막 눈물을 확 흘리는 약간 클리셰 같은 장면이 연상되는 곡이긴 한데 실제로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1: 그러니까 이렇게 200몇십만 장이 나가지.
0: 그죠?
1: 네.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는 얘기고
0: 네.
1: 김영석 씨가 또 편곡을 참여하셨고
0: 맞습니다.
1: 야 진짜 대단합니다.
0: 서창환 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층간 소음 무마송이라고
1: 아
0: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1: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
0: 그치 층간 소음 그럴 수 있지 네가 높은 곳에 있는 거. 센스 좋으시네.
1: 아 진짜 지금 우리가 96년도 6월달 가요 차트를 알아보는 사이에
0: 네.
1: 한국과 남아공의 3차전은 0대0으로 일단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야, 이제 후반에 네 골 들어가려면 이거 빨리 달리셔야 될 텐데
0: 네 골을 꼭 넣어야 되는 거죠?
1: 어 나는 4대0이라고 봐요.
0: 아 상대의 예상은
1: 네네
0: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1위 곡 알아보도록 하죠.
0: 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96년도 6월 넷째 주 가요 종합 차트의 12곡부터 쭉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솔리드, 안치환, 클론, 뭐 조관우, REF, 신해철 다들 반가운 이름들.
2: 네.
1: 또 윤종신의 환생이 3위였고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2위 곡이었고요.
2: 네.
1: 이러면 1위는 여기서 빠진 누군가가 있다.
2: 그렇죠.
1: 네.
2: 이 96년도면 이분의 뭐 최고 전성기 시절
1: 그러니까.
2: 아닙니까?
1: 바로
2: 네. 말씀해 주세요.
1: 마른 털.
2: 이것도 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1: 아니, 본인이 어딘가 나와서 그랬었어.
2: 아, 그래요?
1: 어. 건모. 이 노래 대단했죠, 진짜.
2: 네. 김건모의 스피드.
1: 야. 이게 이렇게 시작했어. 이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2: 네, 갑자기 스피드가 달라집니다.
1: 자, 아. 매일 하루 맞아. 허구한 날 매일 매일이지.
2: 네, 이 노래가 아 그러고 보니까 탑10 안에 같은 소속사 세 명이 세 팀이
1: 클론, 신승훈, 김건모.
2: 네, 라인이면?
1: 네, 라인이 쫙 그려지네.
2: 진짜 너무했다.
1: 그래서 라인이야.
2: 그러네요.
1: 자, 제목도 스피드인데
2: 네.
1: 우리 축구도
2: 네.
1: 후반전 진짜 스피드 끌어올려서
2: 아~
1: 네, 4대 0 한번 가보죠.
2: 아, 진행 너무 좋으신데요.
1: 아우 클리셰. 아. 자, 아무튼 원석 씨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1: 자, 스피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과 축구는 그냥 결과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밝고 귀여운 모습을 주로 보여드리다가 이번 신곡에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위축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 있는 노래 가사 덕분인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끼고 나온다는 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발전할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할 게 참 많은 날이네요. 6월 25일 한국 전쟁의 그 고난과 아픔을 잊을 수 없는 날.

또 오늘은 영국의 비틀즈의 음악을 기리기 위한 글로벌 비틀즈 데이. 또 오늘은 팝의 전설,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이 우리 곁을 떠난 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 전반전을 아쉽게 0-0으로 마치고 이제 잠시 후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마이클 잭슨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나 됐어요. 2009년 6월 25일 날 우리 곁을 떠났는데 17년이 됐지만 그냥 늘 곁에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냥 전설이고 예, 대표적인 팝의 역사고 언제 들어도 좋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따 저녁쯤에 일기를 쓴다면 2026년 오늘 6월 25일은 어떤 날로 기억될까? 일단 서울 하늘은요, 약간 흐립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는 비 소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축구는 뭐 아쉽게도 동점으로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이 휘슬이 울려서 또 예,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왔네요. 네. 야, 후반전이 진짜 지금 모든 에너지와 기를 다 양 팀에서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은데 축구공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좀 더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광화문 광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인파로 그냥 꽉꽉 들어찼다는데 지금 뭐 탄성과 함성과 뭐 아쉬움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뿐이겠습니까? 어느 광장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무실에서조차도 모든 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승전보가 올리는 예, 그 순간 중간중간에 음악 나가다가 혹시 우리가 골 넣으면 제가 그냥 바로 예,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라고 예,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은 다른 일을 하시고 귀는 라디오에 그냥 열어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미리아 마케바라는 여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미자 선생님과 같은 분이시죠. 국민 이제 전설적인 국민 가수이면서도 인권 운동가인 미리아 마케바 여사의 파타파타라는 제목. 파타파타가 이제 영어로는 터치 터치. 음악은 신나지만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약간 뭐 그냥 힘들어도 즐겁게 서로 춤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뭐 이런 그냥 응원의 그런 노래입니다. 그 남아공은 그 인종차별 정책으로 큰 아픔을 겪었었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에는 약간의 이런 아픔 같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음악 여행을 전 세계를 음악 여행했었던 이문세가 함께하는 뭐 그런 그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드라켄슈타인과 합창단이라고 어린이 그 학생들 그 초등학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만 모여서 음악을 활동하는 그 합창단 그 팀들하고 제가 이제 콜라보로 거기서 노래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참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 지역도 참 좋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살기도 참 편해서 아마 유러피안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뭐 별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휴양지로서 아주 최고의 그런 휴양지인 아프리카 하면은 그냥 무조건 덥고 막 열대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도 사계절 있고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팀하고 지금 한참 예, 후반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공수 전환하면서 근데 우리가 약간 밀리는 듯한 예, 그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예. 노란 색깔의 옷을 입은 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빨간 옷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약간 우리가 노란 쪽보다는 수세에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결정적으로 또 우리가 또 공격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르스의 노래, 예, 익숙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예, I just might.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그리고 이어진 노래가 잭 존슨 Upside Down. 하와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그리고 환경운동도 하는 잭 존슨 Upside Down. 아, 어떡하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가 한 골을 먼저 허용을 했네요. 지금 이 순간. 와, 지금 다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게 보입니다. 예. 허탈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 골을 넣었고 우리는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 지금 후반전 몇 분이 지났죠? 한 20여 분 정도 지났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 목소리가 확 다운되네. 한 골 먹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처지네. 이거 안 되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 승자가 모든 걸 다 갖게 된다는 그런 거를 믿습니다. The Winner Takes로 쉐어의 노래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따 그것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쩌었을까? 아니요 형님, 이게 맞아요. 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구먼요. 똑같은 종목이어도 화투라든가 윷놀이 아니면은 공기놀이 같은 건 동네마다 다른 뭐 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축구는 더운 나라는 20분 뛰고 뭐 추운 나라는 40분 뛰고 그런 거 없이 만국 공통 규칙 아래 열심히 뛴다. 지금 대한민국과 남아공이 그렇듯이.

스포츠가 전 세계 사람을 오우하게 만드는 것처럼 노래도 그렇다. 60년 전 여름, 비틀즈는 노래 하나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아, 지금 저희가 세계 최초로 위성 생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노래 한 곡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정말 어려운 숙제다. 언어와 지역과 빈부격차, 성별 상관없이 누가 들어도 받아들이기 쉬운 노래는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 그런 게 있긴 있을까? 고민 끝에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 Love. 다른 건 다 됐고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하다는 All You Need Is Love. 바로 이 노래가 첫 전파를 탔고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간 게 60년 전에 바로 오늘이라서 오늘을 글로벌 비틀스 데이라고 한단다. 역사적으로 6.25는 유난히 뜨거운 기억이 많다. 76년 전 한국에서도 또 60년 전 영국에서도 그리고 오늘 월드컵에서도 전쟁과 상처와 희망과 도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사랑. 사랑이 세상 모든 걸 다 덮는다.

All You Need Is Love,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60년 전, 정확하게 오늘 이 노래가 첫 전파를 타고 위성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그날을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을 비틀즈,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해서 MBC FM4U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한 곡씩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해서 MBC FM4U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틀즈의 명곡을 담은 컴필레이션 앨범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느냐. 나 비틀즈 너무 좋아한다. 우리 집에 비틀즈 앨범이 있다 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본인 얼굴이 나오는 그 비틀즈 앨범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인증샷을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샵 8000번으로 인증해 주시면 제가 15명을 뽑아서 비틀즈의 그 컴플레이션 앨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사진 보내는 거라서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틀즈 앨범을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이라도. CD로 있던가 아니면 LP로 있던가 뭐 있겠죠. 한 장 정도는 있겠죠.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오. 어디로? 샵 8000번.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가 지금 후반전 치러지고 있는데 후반전 78분 지나가고 있죠. 78분. 그러니까 90분이 정규 시간이 끝나는 건데 78분 현재 1대 0으로 아직까지 끌려가고 있습니다. 야, 조규성 선수가 또 새로 투입이 됐고 뭐 있는 없는 자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직장인이라서 라디오만 지금 축구 상황을 듣고 있는데 너무 긴장돼 아저씨 중간중간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TV를 볼 수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 제 목소리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9792님, 네. 그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 테니까 커피 드시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십시오. 지금 현재 0대1로 저희가 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10여 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사무실 옆이 초등학교인데요.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왜 이렇게 뭉클하게 들릴까요? 아유. 아, 화이팅! 뭐 대한민국!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지휘 아래. 아유, 예뻐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 막 쥐고 막 응원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도희 씨의 연락이었고요. 존 메이어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케이티 페리, 케이티 페리, 페리죠. 원더. 노래 속에 나오는 그 꼬마랑 같이 그 이번 월드컵 개막 축하 공연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에 열정이 남아있을까? 놀랄만한 일들이 남아있을까? 세상이 당신을 실망시킨다 해도 좌절하지는 않길 바래. 뭐 이런 내용의 노래 Wonder였습니다. 만약에 이 경혜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그러니까 남아공한테 우리가 1대0으로 지는 걸로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몇 번 안 남아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멕시코가 체코를 현재 이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난다면 저희가 이제 조 3위로 물러나는 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복잡한 경혜수를 따져야 우리가 32강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올지 이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 저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점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아직 답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YB의 노래 들으면서 예, 좀 정리 좀 해보죠. YB의 나는 나비.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오빠도 다운되셨네. 힘내세요. 화이팅. 현은정 씨가 그 제가 힘내려고 막 목소리를 이렇게 돋구어도 그게 나타나나 봐요. 지금 추가 시간 6분 정도 추가 시간 중에 지금 3분이 지났어요. 이제 3분 정도만 남았는데 아, 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3분 동안에 기적거리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남아공에게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휩쓸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예, 마음을 좀 다스리죠. 이 노래 들으면서 혹시 노래가 끝나기 전에 골 넣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1280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가 예전에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아프면 퇴근 후에도 아프다. 덜 아프면 회사가 안 보이는 순간 싹 낫는다. 암요, 덜 아프면은 퇴근 후에 뭐하지? 화려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지금 정말로 아픈 분들은요, 퇴근이고 뭐고 그냥 만사가 귀찮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고비 목요일입니다. 어여, 나의 자신을 챙기자라는 제안을 드리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0: troubles in our heart.
1: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목 타는 목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아이브의 레브라트. 그렇죠. 이게 진짜 배고픔과 이제 가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은 내가 피자를 먹고 싶어. 이렇게 딱 무언가에 하나가 꽂히는 게 가짜 배고픔이고, 진짜로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싶다. 예, 그냥 들어오는 거 그냥 그대로 나는 먹을 자신 있다. 가 이제 진짜 배고픔이고, 가짜 아픔이 회사에서 조금만 멀어진다, 퇴근 후에 멀쩡하다. 예, 그럼 가짜 아픔, 그다음에 진짜 아플 때 퇴근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다. 예, 요게 이제 정답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온열에 계도 안 걸리는 감기를 나는 걸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예,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비타민 이런 거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3, 4부 코너기의 구부능선이죠. 네 맘! 내 맘! 자, 오늘은 또 과연 어떤 고비가 또 저희에게 예 닥칠지 정보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한번 굴러가 볼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광고 듣고 올게요.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착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30킬로 떠.
1: 정해방국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2: 어, 지금 비트 감별 들어옵니다. 감별감별 탈락. 요번 주에서 더 터져야죠, 선생님. 탈락! 아, 미안해요. 탈락! 탈락! 예. 예, 여기에서.
1: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엄 템포들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된다. 미운 우리 미디엄, 줄여서 미우미우. 비트 합격 선물이 떡볶이 세트로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욕심내는 분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우리 3880번님 떡볶이 세트 받으면 당면 넣어가지고 후루룩 짭짭할 때니까 딱 기다리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0210번님 제가 잘 가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정의가 떡볶이 맛집이라 소문났어요 라고. 그렇죠. 예, 전국의 우리 떡볶이 러버들, 뮤직 러버들 사랑받는 시간이죠. 미음미음. 자, 오늘도 재간별 한번 가볼게요. 김신영의 왁스 오빠 선곡합니다. 아, 제가, 예, 김신영이 동명이인이 아니고 접니다. 예, 제가 자신있게 샌리스트에 올려놨는데, 나이트 최초로 자체 탈락해봤어요. 예, 비트만큼은 제 스스로부터 솔선수범하여서, 예, 까탈스럽게 탈락을 외쳤다. 예, 일단, 7월에 왁스온이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출연 예정인데 다시 한번 예,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장의진님 별사랑이 돋보기 해주실래요? 다운되는 마음 끌어올려 볼게요. 그래, 이것도 약간 그 피아노 반주가 조금 길었어. 여기서 빵 쳐줘야 되는데 끝났어.
3: 네가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루 종일
1: 이거 보세요. 띠로레로레로잉 쫙쫙쫙 터져야 되는데 네가 궁금해. 자, 여기서 터져야지. 봐봐요, 탈락. 예, 이거 다음 박자에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슬펐어. 예, 그래서 한 반박 들어가고 무조건 기계음 듣고 이제 그 텍사스의 그 소스음 있죠. 쉥쉥 뭐 이런 거, 이런 거 소스하고 채찍 소리 쉥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들어가야 제가 이제 괜찮다. 예, 느낌 나면서 그래도 이번 주는 꽤 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왁스님께 미안한 마음 담아서 예, 왕국 띄워드릴게요. 왁스의 오빠 그리고 별사랑의 돋보기 듣고 올게요.

미운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움미움. 아쉬움 가득했던 두 곡이죠. 왁스의 오빠 그리고 별사랑의 돋보기까지 듣고 오셨고요. 2001번님 비트 감별도 대진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센 노래 넣으면 비교당해서 맛이 안 사는 듯.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가장 처음에 비트 감별 들어보시면 웬만하면 탄량률이 예, 제일 낮은 게 그 첫 번째 비트 감별 신청합니다 라고

신형나이트 초반에 넣어주셔야 이제 괜찮다. 예. 기준점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예.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비트 재수생들 또 만나봐야죠. 이승준님. 근데 여름이니까 라틴 계열 곡으로 도전합시다. 포지션의 짧은 인연. 아, 제가 라틴 좋아하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라틴. 진짜 라틴을 굉장히 사랑하는, 예, 라사녀, 라틴 사랑녀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뒤에 미칠 것 같아. 앞에 터지질 않아요. 뚱뚱따, 뚱뚱따, 원, 투, 쓰리, 포. 탈락, 예.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제 아시잖아요. 너무 슬로우 킥킥이잖아요. 그래서 탈락이었고요. 이재영 씨, 제가 매달 29,000원을 주고 유료 AI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노래를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나인뮤지스의 와일드. 예, 이번 유료 가입. 예. AI가 사실은 많이 못 놀았어요. 요 정도 박자는, 예, 탈락. 유니가나 정답 굉장히 좋습니다. 요 비트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AI가 아직은 조금 먼것 같아요. 기술이 조금, 예, 조금 멀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탈락 후에 바로 후기자연이 도착을 했죠. 이재영 씨. 주말 동안 유료 AI 열심히 굴려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통과해 보겠습니다. 29,000원이니까 동갑해야죠, AI도. 예, 화이팅이고요. 우리 0212번님. 명예전당 특집 한번 해요. 합격송들 쭉 들으면 뭔가 느낌을 알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가 명예전당 합격자들 특집을 안 했네. 요거 조만간 합격자 특집으로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곡 땡겨봐야죠. 예, 포지션의 짧은 인연,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와일드.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0: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허벌나게 연기 잘하는 배우, 천의 얼굴을 지닌 배우가 되고 싶은 염혜란입니다. 신디, 발뺌하지 말고요. CCTV는 잘 피했지만 내 핸드폰엔 탬버린 들고 춤추는 신디 있어요. 10년치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5: 이봐, 쉬는 날 돕는다니까. 원하는 게 돈이라면 드릴게요.
4: 아니요, 돈 아니에요. 신고할 생각도 없어요. 10년 넘게 흙 넘치는 거 보면 뭘 해도 할 사람 같아서요. 같은 편 먹고 싶어요, 신디.
6: 흥이 미친 매드라디오, 정호의 희망곡, 인생이 꼬일 땐 정의를 듣자. 올레! 오케이!

서울에서 펼쳐지는 정희표 음악축제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코너 시작과 함께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3727번님, 라면 먹고 갈래로 유명한 영화 봄날은 간다에 유지태, 이영애 씨 이 두 분이 좋은 소리를 채집을 하잖아요. 그럼 라이브 채집하는 신디가 MBC의 이영애라고.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봄날은 간다 안 봤어요. 예, 제가 그런 류를 조금 그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예, 심지어 요즘에 막 옛날 영화 막 이런 게 퀴즈로 나오잖아요. 저 싹 틀립니다. 이런 감성, 동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때는 많이 안 봤어요. 예. 옛날 좀 약간 엠마누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여균동 감독님, 예, 그 작품들은 금홍아 금홍아 뭐 이런 작품들은 제가 스토리까지, 예, 서사를 내가 또 만들 수가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예, 우아하게 첫 무대를 꾸며줄 분들 한번 모셔봐야죠.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요정들의 무대 레드벨벳의 덤덤. 예, 이어지는 무대는요 파워풀한 목소리, 무더위 정말 시원하게 날려주시는 분이죠. 에일리의 보여줄게까지 라이브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방금 랩으로 듣고 오신 노래 레드벨벳의 덤덤 그리고 엘리의 보여줄게 듣고 오셨고요. 7964번님 와 이렇게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니 신선하네요. 역시 라이브 맛집 정이 고마워요. 마리아 신디라고 마리아는 저희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고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예. 끝에는 맞았잖아요. 예, 예. 아, 마리아, 맞아요. 화사 씨의 그 세례명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 나는 야 마리아. 여기 있는데, 마리아는 우리 외할머니. 예, 우리 할머니의 세례명이었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4008번님, 식곤증으로 잠이 솔솔 오고 있었는데, 고컬 라이브에 눈이 번쩍. 혹시 신디도 방송하다가 이렇게 졸음이 쏟아진 적 있나요? 그럼요. 예. 내리 퍼붓는 적도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그 신용나이트 전에 가끔씩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전화 연결을 하잖아요. 그때 잠이 좀 많이 깨요. 예. 왜냐면 좀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또 보니까, 예, 라디오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쏟아지진 않고 진짜 실제로 잔 적이 있죠. 예, 예. 세 바퀴 때. 예, 전설의 세 바퀴 때 잔 적이 있고,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데뷔하기 전에 제가 MBC 서프라이즈 2회 때 방청객 알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00분 토론이었는지 시선 집중이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분 토론일 거예요. 그 토론하는데 그 앞에 또 학생들 쫙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카메라 뒤에 이제 방청객이 있는데 그 방청객을 제가 또 했어요. 그 보통 6,000원인데 그거 하면 8,000원 주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겠다라는 심산으로 갔다가 자가지고, 예, 그 옛날에는 반장 언니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많이 혼났어요. 자, MBC. 나 아직도 기억나. MBC 그 주차장 내려가는 데가 진짜 깜깜했었거든요. 여의도 MBC가. 거기에서 많이 혼났어요. 예. 진짜 너무 무서워요. 차도 들락날락하고 무서운데, 꽤 많이 놀랐어요. 그 청경 선생님들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예, 반대쪽에 있고, 이쪽은 그 약간 사각지대랄까요? 예, 그래서 전광이 까여도 아무도 몰랐다. 예, 또 말씀, 예, 쓰라린 기억이 있네요. 예, 말씀드리고, 아,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이어지는 무대는요, 청룡영화대 이전에, 저 김신영이가 이미 찜꽁한 노래죠. 예,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아, 요 무대에서 또 다시 만나네요. 화사의 굿 굿바이.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로 멋지게 활약 중이죠. 2시 출근 전에 라이브 한 곡 해달라고 제가 꼬셔봤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6: 이 세상에 사랑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6월 25일 글로벌 비틀즈 데이. MBC FM4U가 함께합니다.
7: 2026년 상반기 MBC FM4U 개편. 잘 들어, 쉽고 빠르게 알려줄게. 이번 개편은 밤 10시부터 12시만 잘 보면 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친한 친구 방송만. 어? 그럼 목요일 금요일은 뭘 하느냐? 아이돌 라디오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청취자 여러분 만나러 가고요. 그럼 토요일은 스포왕 고영배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찾아옵니다. 자, 정리하면 밤 10시부터 12시 월화수는 친한 친구, 목요일 금요일 아이돌 라디오, 주말엔 스포왕 고영배. 어때, 깔끔하지?
8: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너죠.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2770번님, 정말 굿 퀘스천. 불의 명곡 우승에 빛나는 언더 잔단팀의 라이브 무대는 언제쯤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바로 MR 있어요. 예, 천단비 씨만 스케줄 오케이 한다면 저희 또 그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거 깍질러야지. 요거 부르면 또 저희 우승한 팀이에요, 여러분. 우승했습니다. 특집 일부 우승자. 예, 우리 언더 장단. 누가 장이고 누가 단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2부 끝곡은요, 바로 우주여행 한번 다녀오실까요? 원유의 야행성 라이브 들려드리면서 저 3부에 정모와 함께 니 마음, 내 마음으로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0: 뉴약시란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마치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한 그 시간, 네 마음, 내 마음, 우리 정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이 바로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합니다. 비틀즈의 음악과 거기에 담긴 사랑과 평화의 이 메시지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또 고품격 음악방송 정의에서 이런 거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예,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 듣고요, 정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깐.

0: 이심 전심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1: 정의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0: 네 마음
1: 내 마음
0: 매주 저와 함께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분이죠. 오늘도 같이 힘내보자 외쳐보며 이혁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이따 박수 세 번 시작. 이혁정모의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컴온.
1: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단독 예, 콘서트 예. 이름 그리고 예, 예.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예, 단독 콘서트 이름은 일단 더 맨입니다. 예, 더 맨이고요.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홍대 스페이스 브릭에서 콘서트가 열리고요.
0: 네.
1: 그 이전에 이 콘서트가 열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예, 6월 30일에
0: 네.
1: 예, 더 맨이라는 같은 타이틀로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0: 다음 주 화요일 12시 공개.
1: 그렇습니다.
0: Let's go!
1: 예, 아, 감사합니다. 예, 하필 또 저희 또 정의 시간에 맞춰서 예, 음원 발매를 하게 됐어요.
0: 맞춰야죠.
1: 예, 예. 예
0: 맞춰야 돼요.
1: 6월 예. 30일입니다. 6월 30일 12시니까
0: 네?
1: 예, 제가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0: 아, 그럼.
1: 노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피디님, 저 부탁드립니다.
0: 일단 심의부터 예, 빨리 예. 넣으시고.
1: 아, 심의, 아, 이미 넣었죠?
0: 아, 이미 넣었어요? 예, 그럼. 아, 그럼 됐어요. 그럼 예, 됐고요. 예. 아, 더 맨.
1: 네.
0: 예, 약간 테토 향이 좀 나는데.
1: 어, 맞아요.
0: 그쵸.
1: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남성미를 예, 좀 가득 담아서 만든 앨범이고요.
0: 네네.
1: 네네. 여러 가지 그 락 사운드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예. 색깔로 표현을 했고 네네, 다채롭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0: 많이 와주시고요.
1: 네네.
0: 그리고 어제 저녁 6시부터 그 서양수박 요 티켓에서 요 사이트에서
1: 네.
0: 예, 이혁정모 단독 콘서트 티켓팅 오픈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아, 이제 티켓에서 티켓팅을 오픈한 게 아니죠. 선생님.
1: 예예.
0: 예. 우리 저 이희상 씨. 이희상 씨 이렇게 실수투성이
1: 네네.
0: 예. 예, 깜짝 놀랐네.
1: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요.
0: 예,
1: 예 보듬어 줄 땐 보듬어
0: 줘요. 서양수박 예, 예. 사이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1: 예, 예.
0: 예.
1: 맞아요.
0: 아니에요?
1: 아, 서양수박. 서양수박 티켓 맞아요.
0: 맞아요? 예, 예. 미안해요. 어서 바로
1: 멜땡.
0: 어, 멜땡.
1: 어, 예, 예, 서양수박.
0: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예. 티켓팅 하고 있으니까. 예.
1: 맞아요. 다들 많은 관심
0: 잠시만요.
1: 부탁드리고요.
0: 아, 네. 아, 그 서양수박이랑.
1: 네.
0: 아, 또 공연 그건 또 다르죠?
1: 어, 다르죠. 있어요? 예, 그 어플이 따로 있어요.
0: 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1: 예, 예. 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는 거죠.
0: 일 열심히 안 하네.
1: 예, 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게 되면 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0: 아니, 여러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네.
1: 중요한 건
0: 예, 예.
1: 여러분들이 이 티켓에 들어가셔서
0: 그래.
1: 클릭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더맨 콘서트.
1: 예, 예.
0: 예.
1: 6월 30일에 그렇지. 음원 들으시고 7월 25일에 콘서트 오시고.
0: 그럼.
1: 예, 예. 다들. 아, 저 기다릴 거예요.
0: 네,
1: 예,
0: 티켓팅 예, 예, 예. 꼭 활짝 열려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1: 네.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맘!
1: 네 맘!
0: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더 참기 힘든 냄새.

0: 는 지금 정의 SNS에 올려도 후보가 딱 4개 있죠.
1: 그렇죠.
0: PC방 라면 냄새, 엘리베이터 치킨 냄새, 아하. 영화관 팝콘 냄새, 지하철 델리 땡땡 아하. 냄새. 아.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것도 돌아온 김신영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1: 네.
0: 저는 사실 네. 이 4번 지하철 델리 땡땡 제가 일을 했었어요. 자, 알바생이.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사실 그 냄새를 아. 제가 이제 예. 막을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맡아서.
1: 네네네.
0: 맡아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1: 예.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델리 땡땡 어렸을 땐 진짜 못 참았어요.
0: 그건 못 참아요.
1: 예, 어렸을 땐 못 참았지만 예. 이걸 계속 먹다가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압니다. 냄새에 속지 말자.
0: 그렇지.
1: 예, 예. 왜냐하면 아, 너무 맛있지.
0: 맛있지.
1: 너무 맛있지만 예. 다량으로 먹기에는
0: 아.
1: 살짝 그 물림이 좀 빨리 오잖아요.
0: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네. 냉동실에다 넣으면은 아, 약간 그 빵이랑 같이 있는 네. 아이스크림 맛이.
1: 맞아.
0: 그래서 그 네. 델리 땡땡 네. 알바생들 얼려서 먹습니다.
1: 예. 아, 그래서 이제 델리 땡땡은 참는 법을 좀 알았어.
0: 아,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은 네. 1번 PC방 라면 냄새를 네. 좀 골랐거든요.
1: 저는 2번 엘리베이터 치킨 냄새를 골랐습니다.
0: 일단은 라면 네. 냄새는 어떻게 참을 거예요?
1: 그렇지. 사실 뭐 PC방뿐만이 아니라 라면 냄새는 어디서 나도
0: 네.
1: 예, 참기 힘든 냄새죠.
0: 제가 예. 약간 저는 이거는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네. 한 이야기인데 제가 14년 동안 살을 뺐잖아요.
1: 네.
0: 그럴 때 가장 힘든 냄새가 라면이에요.
1: 아...
0: 치킨은 그러려니 해요. 예.
1: 네.
0: 뭐 굽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라면이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예.
1: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바로 네. 그냥 나답게 살자 할 때 라면을 먼저 쫙 먹었잖아요. 라면을 내가 못 참아요. 내가 면을 좋아해요.
1: 아, 근데 네. 라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라면 냄새 참기
0: 그러니까.
1: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0: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엘리베이터 네. 치킨 냄새를
1: 네. 네.
0: 꼽았단 말이죠.
1: 그렇죠.
0: 이 라면을 뒤로 하고.
1: 저는 좀 디테일을 봤는데
0: 예?
1: 자 보면은 PC방 라면 냄새입니다.
0: 예?
1: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장소가 만약에 집에서 뭐 형이 끓여 먹는 라면 냄새.
0: 못 참지.
1: 뭐 이렇게 하면은
0: 예.
1: 못 참아.
0: 그치.
1: 못 참는데 PC방 안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나도 안 가.
1: PC방 예. 저도 안 가요.
0: 저도.
1: 여기 PC방이라는 걸 달았잖아요.
0: 근데 게임하러 예. 많이 가시잖아요.
1: 게임하러 많이 가시죠.
0: 예.
1: 그리고 또 PC방에서는 또 게임에 집중하시느라고 안 드시는 분들 의외로 계십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안 가봐서.
1: 예, 야, 저도 예. 사실 잘 안 가기 때문에.
0: PC방?
1: 하지만 예? 엘리베이터 치킨.
0: 아.
1: 엘리베이터 탔는데 치킨 냄새 나잖아요.
0: 예.
1: 그럼 바로 그 배달 어플 킵니다.
0: 아.
1: 예, 이거 자동이에요.
0: 아, 그리고 요즘엔 진짜.
1: 네.
0: 엘리베이터 치킨은 딱 그 한 공간에서 한 냄새지만
1: 네.
0: PC방은 다양해요.
1: 아, 그렇지. 음식이 또 다양하니까 라면이 아니더라도
0: 했어요.
1: 먹을 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0: 아, 네. 일단은 그렇다면은 티아라의 너 네. 때문에 미쳐 듣고 예, 듣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1: 네네.
0: 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의견 주세요.

0: 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정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달콤한 유혹을 참기 힘든 냄새 하나씩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모니터 앞 미식가님께서요. 1번, PC방 라면 냄새죠.
0: 그래.
1: 게임에 한창 집중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라면 냄새 정말 치명적입니다. 신기하게 한 명이 시키면 도미노처럼 주변 사람이 다 주문하게 돼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라면 냄새는 이길 수 없습니다.
0: 이거죠. 이거죠.
1: 아, 그러네. 예. 이거는 실제 PC방에서 그 게임을 하신 분이 지금 남겨주신 거니까.
0: 그럼요.
1: 어, 예. 예. 도미노처럼 주변 사람이 다 주문하는구나.
0: 싹 주문하죠. 왜? 어. 우리 비행기 탈 때도. 예. 예. 어쩌다 운 좋아가지고 좋은데 한번 좋은 자리 타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누가 라면을 이제 갑자기 이제 쫌쫌따리로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1: 네.
0: 자다가도 일어나요. 자다가도 그럼, 일어나서.
1: 그건 맞아.
0: 아이고, 나도 한번 시켜볼까? 약간 그게 또. 예.
1: 맞아요. 예.
0: 빨리 퍼진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1: 네네.
0: 이거 어때요? 혹시 라면 생각이 없었어? 없었는데
1: 네.
0: 형이나 오빠가
1: 네.
0: 라면을 끓였네.
1: 네.
0: 냄새가 확 나네.
1: 네네.
0: 그래서 혹시 한 입만
1: 네.
0: 해본 적 있어요? 혹시?
1: 있죠. 그건 누구든 다 경험 있지 않을까요?
0: 네. 한 입 크게 먹다가 맞은 적도 있죠.
1: 있죠. 무조건이죠.
0: 예, 예, 예.
1: 그리고
0: 맞아요.
1: 저희 어릴 때 늘 하던 게 한 입 크게 먹는 걸 이제 하다 혼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아, 조금만 먹을게 하고 조금 넣는 척을 하다가 아, 뜨거!
0: 아, 뜨거! 그렇지.
1: 아, 뜨거하고 뱉어야 돼.
0: 예. 예. 뱉으면 뱉었다고
1: 예, 예.
0: 그때는 손을 펴서 맞는 게 아니고 라면은 주먹으로 맞아요. 진짜. 진짜. 예, 이 라면은 예. 내가 그래서 확실히 알아요. 우리 착한 오빠도
1: 네.
0: 예, 초등학교 때는 주먹으로 날때렸어요. 라면 때문에. 예, 말씀드리고요. 음스멜님 2번 엘리베이터 치킨 냄새. 후보로 나온 PC방, 영화관, 지하철 이것들 무슨 냄새가 날지 예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무방비로
1: 네.
0: 치킨 냄새 공격을 받는다? 저는 참을성이 없어서 바로 배달앱을 켭니다.
1: 아, 거봐요.
0: 예, 정모 씨에게 딱 맞네. 예, 예.
1: 그리고 이 치킨 냄새가 다들 아시겠지만 치킨 냄새 맞잖아요.
0: 예.
1: 어느 브랜드인지 바로 알아요. 이게
0: 맞아.
1: 어떤 브랜드의 예. 치킨 향인지 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0: 간장 향이 난다.
1: 그렇지. 그러면은 어 예. 이거다 하고 바로 배달앱을
0: 맞아요,
1: 켜고.
0: 맞아요.
1: 예, 다른 뭐 좀 그 크리스피의 향이 난다.
0: 예.
1: 그럼 바로 또 아 이거지.
0: 거기지.
1: 예, 하면서 예. 또 이렇게 키고. 예.
0: 저도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치킨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1: 네.
0: 저한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켰어요.
1: 네네.
0: 다 맞췄어요.
1: 그럼요.
0: 예.
1: 야, 대한민국 사람.
0: 너는 그러면
1: 예.
0: 아무 때나 먹어도 돼. 그래서 너가 먹고 싶으면 선배들한테
1: 네.
0: 치킨 사줘. 라고 말해도 돼. 예, 요거 까만 건 하나.
1: 그러니까요.
0: 어때요?
1: 아, 그나저나 순살과 뼈 있는 치킨.
0: 왜 이러세요?
1: 예, 예. 이건 뭐 사실 뭐
0: 에헤이.
1: 예. 이거를 저희에게 질문을
0: 아,
1: 줬다는
0: 아니, 속상하다,
1: 것 자체가
0: 진짜.
1: 예, 예, 우리 이상 작가가 치킨을 예. 예.
0: 입이 짧나?
1: 아, 이게 먹을 줄 모른다.
0: 뼈지 예. 무슨 소리야?
1: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0: 발골해야지.
1: 예, 예. 순살은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환경이 순살을 먹을
0: 그래.
1: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 먹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둘 중에 하나를 뻥 고르라고.
0: 밤늦게 이러고. 배달앱을
1: 예,
0: 켰어.
1: 예.
0: 순살밖에 안 나왔어. 나는 무조건 그 갓집을 가야 돼.
1: 예.
0: 갓집 양념을 가야 돼. 가면은. 순살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1: 네.
0: 정말 어쩔 수 없이 순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정말 부득이한 경우.
1: 그렇지.
0: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걸 어떻게 질문으로 합니까? 예.
1: 네, 조조아리님께서요. 3번 영화관 팝콘 냄새.
0: 오.
1: 영화관 입구 들어설 때부터 나는 달큰한 캐러멜 팝콘 냄새 참기 힘듭니다. 솔직히 영화는 안 봐도 팝콘만 사 먹은 적 다들 있잖아요.
0: 그렇지.
1: 특히 영화관 팝콘은 뭔가 다르게 더 맛있지 않나요?
0: 저는 그 팝콘 그 영화관 브랜드마다
1: 네.
0: 예, 맛 평가가 있어요.
1: 아,
0: 예, 예.
1: 예, 예. 어느 쪽 선호하십니까?

0: 저는
1: 네.
0: 박스.
1: 아, 저도.
0: 예, 박스 카라멜 팝콘이
1: 아, 최고지.
0: 아, 이제
1: 아, 달아요.
0: 예, 별점 다섯 개. 예, 별점 다섯 개.
1: 제 이래도 쪽. 이래도 되나 싶을 예, 예. 정도로 달아요.
0: 아, 예. 아. 박스 쪽이 이제 네네. 팝콘류가 굉장히 맛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예. 나초.
1: 아.
0: 예, GB.
1: 아.
0: 예, GB로 가야 돼요. GB. 나초 GB.
1: 예, 예,
0: 예. GB 쪽 가야 돼요. GB 쪽 가야 되고.
1: 예, 예.
0: 예, 예.
1: 아, 근데 저도 굉장히 그 팝콘, 그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거 누구보다도 좋아하는데.
0: 그럼요.
1: 예, 예. 그 사실 팝콘이라는 게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영할 때 사실 잘 안 먹어요.
0: 잘 안 먹지, 팝콘을. 예.
1: 극장 가야지만 먹어요.
0: 가야 먹는 거니까. 근데 네네. 요즘에 배달앱 열어보시면 네. 팔아요. 팝콘, 나초, 그다음에 그 버터구이, 오징어 네. 싹 다 나와요. 핫도그 아, 다 나와요.
1: 진짜 좋아졌다. 예.
0: 그리고 시네마는 핫도그가 네. 맛있어요.
1: 아,
0: 예, 예. 제가 다 갑니다. 아, 예, 다 누려봅니다.
1: 네네네.
0: 굿즈는 네. GB랑 박스랑 다 달라요.
1: 아, 그치. 그, 달라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가 나오고 뭐 이런 네.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데
0: 예.
1: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박스 쪽에 팝콘과 예. 오징어 오징어도 그 박스 쪽이
0: 그럼.
1: 아, 네. 예. 굉장히 이제 좀 진합니다. 양념이 좀 전체적으로 진해요. 박스가
0: 맛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콜이랑 판이랑 그 탄산음료
1: 네.
0: 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콜이랑 판이랑 섞어보세요.
1: 아.
0: 기가 막힙니다.
1: 아, 그 포도 판?
0: 아니요, 포판으로
1: 섞어야지.
0: 예, 예. 오판으로 가면 안 돼요.
1: 오판으로 가면
0: 오판 가면 감기약 예. 만나.
1: 그리고 예. 색깔 자체가 약간 곰장 폐수 색깔로 변해요.
0: 감기약 냄새나.
1: 예, 예,
0: 예, 그거 안 되고요. 자, 우리 꽃향기님, 4번 지하철 델리땡땡 향기. 아, 이게 또 아침이랑 저녁 느낌이 다릅니다. 오전 출근길에는 배고프지, 아, 좀 먹고 가 이런 유혹을 하고요. 퇴근길에는 힘들었지? 당 충전해야지. 요 느낌으로 유혹을 합니다.
1: 아.
0: 매일 출퇴근마다 델리땡땡 이 유혹을 뿌리치느라 너무 힘들어요.
1: 아하.
0: 아, 이때 진짜.
1: 예, 예.
0: 저도 오전, 오후 다 했거든요. 제가.
1: 네네.
0: 그 점장님이랑. 둘이서 했을 때. 예, 그 남은 것들 맛있게 먹고. 예.
1: 아, 근데 저도 어릴 때 진짜 좋아했어요. 저도 그 항상 그 교복 입고 다녔던 고등학교
0: 예, 예.
1: 때, 고등학생 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0: 네.
1: 아 여기 지나갈 때 되면은
0: 자,
1: 아하
0: 세상에 이런 냄새 없어.
1: 이거 진짜 유혹 참기 힘들어요.
0: 예,
1: 예, 예.
0: 무조건 먹어요.
1: 고등학교 때는
0: 예.
1: 그 뭐 물리는 것도 몰랐어요.
0: 아, 물리지도 않죠.
1: 예, 그냥 예. 뭐 그때는 진짜 그 거의 뭐 저에게는 예, 그 거기가 저의 집이었다.
0: 맞아요.
1: 예, 집이었어요.
0: 친구들끼리 예. 500원씩 모아요.
1: 예, 모아야지.
0: 예, 야, 모아서 먹자.
1: 네네.
0: 네가 다 먹을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먹을게. 안 먹을게.
1: 예.
0: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게.
1: 그렇지.
0: 해놓고 다섯 개 한 번에 집자.
1: 네, 델리땡땡도 예. 똑같아요. 그 친구가 한 입만 먹는다고 해놓고 아 뜨거 하고 살짝 좀 불어주고. 예, 예.
0: 안에 그 크림이 있잖아.
1: 그렇죠. 크림을
0: 예.
1: 뱉어줘야 돼요.
0: 예.
1: 그럼 친구 놈들 중에 또 그런 거 그냥 더 맛있어 이러고 그 내가 뱉은 거 그대로 먹는.
0: 야, 델리땡땡은 예, 예. 귀여야 맛이지. 막 이런 것도 하는
1: 맛있어.
0: 친구들 있고.
1: 예, 예.
0: 지금 사실은 후보군에는 없지만 다른
1: 네.
0: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삼겹 러버님.
1: 베란다 창문으로 넘어오는 아랫집 삼겹살 구움 냄새.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미장을 자극하는데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냉장고 속 삼겹살 꺼내서 당장 구워야죠.
0: 구워 먹어야지.
1: 구워야지.
0: 네, 구워 먹어야죠.
1: 구워야죠.
0: 그 다음에 저는 예, 예. 더 참기 힘든 게 삼겹살이랑 같이 볶은 집에서 먹는 김치볶음.
1: 아하.
0: 남은 삼겹살로 딱 볶는 거.
1: 예. 예, 예.
0: 그게 짱이죠. 예, 예. 그게 짱. 제가 그 닭갈비. 남은 거 먹고
1: 네.
0: 볶음밥 해 먹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국물 먹고 남은 걸로 칼국수 해 먹는 거나
1: 네.
0: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1: 네.
0: 집에서는 먹어요.
1: 아, 다 같이 먹는 걸 안 좋아한다.
0: 같이는 또.
1: 아,
0: 예. 그게 또 다른
1: 것도
0: 말씀드리고요. 아, 예. 오, 샹젤리제님.
1: 네.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의 버터 냄새. 회사 1층에 크루아상 가게가 있거든요. 여기
0: 난리나.
1: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 힘들어요. 버터는 사랑입니다.
0: 버터는 그냥 맡아도 예. 맛있는 냄새 나고.
1: 버터 익은 냄새는
0: 예.
1: 아, 그것도 한때 버터떡도 유행했잖아요.
0: 예.
1: 저 그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0: 버터 좋아하는구나.
1: 예, 예. 엄청 먹었어요.
0: 앙버터빵도 있어요.
1: 아, 저 이거 맞네. 앙버터빵도 엄청 좋아해요.
0: 저는 그냥 식빵을
1: 예, 예.
0: 좋아해요.
1: 아, 식빵도 최고죠.
0: 삼봉빵.
1: 예, 예. 사실 그 식빵 예. 첫 갓 구웠을 때
0: 그렇지.
1: 그 향과 그 맛은
0: 중간에
1: 아, 쫙
0: 찢으면은
1: 무조건 그 중간부터 찢어야 돼.
0: 닭다리처럼 쫙 아. 결이 살아나가지고.
1: 예, 예. 아.
0: 제가 또 유일하게 빵을 네네. 만들 수 있는 게 삼봉. 예, 삼봉빵을 제가
1: 네.
0: 또 제빵학원에서 배웠죠. 예. 5분만 있으면 또 만든다.
1: 아.
0: 예, 또 말씀드리면서
1: 네네.
0: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요 선물 챙겨드리고 100%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으로 결정된 유혹을 참기 힘든 최고의 냄새 정모 씨 발표해 주시죠.
1: 정희 선생님들이 뽑은 내가 더 참기 힘든 냄새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총 51%의 지지를 받은 우와. 엘리베이터 치킨 냄새가 선정됐습니다. 야. 그렇지. 야.
0: 아 진짜?
1: 압도적입니다.
0: 나 지금 처음으로 2등 했네.
1: 그래도 2등 했어요. 근데 가반수 이상이 엘리베이터 치킨을 뽑아주셨네요.
0: 진짜 영화관 팝콘이 10%, 델리땡땡이 14%, 네네. PC방 라면이 26%, 네. 엘베 치킨이 51%. 이야, 대단하다. 네.
1: 특히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킨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0: 치킨의 민족.
1: 거의 뭐 전 국민이 치믈리에라고 해도.
0: 죄송하지만 치킨의 본고장은 대구입니다. 저 대구 사람이거든요. 라면을 선택했다. 치킨 너무 많이 먹었어요. 간장 양념 치킨 맛있고. 끝나고 먹어야 되겠네.
1: 오늘 저도 치킨이다. 오늘 치킨이다.
0: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정모 씨가 또 맞췄기 때문에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요. 저희는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 노래 듣고 4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3: 오케이! 잘했네.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네 마음.
4: 네 마음.
3: 정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이야말로 진검승부. 으흠. 예, 하지만 누구라도 맞추면 이제 행복이다. 살짝 변질됐죠. 예, 우리 정모 씨의 도착한 사연 소개해 주세요.
4: 김치님께서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나요? 음? 자, 보세요. 1번. 단톡에 함께 영화 볼 사람 했는데 단둘이서만 봄. 2번. 계속 저한테 예쁘다고 얘기하고 보고 싶었다고 함. 3번. 저녁 먹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자연스럽게 옆자리로 옴. 4번. 밤에 춥다고 겉옷 벗어주고 집까지 데려다줌. 5번. 며칠 뒤 같이 등산하는데 손 잡아주고 팔짱도 낌. 이거 당연히 저는 연애를 생각했는데 혼자 김치국 마신 거 있죠? 그럼 이 중에 이거 연애 시그널이구나 확신했던 건 뭘까요? 야, 이거 글쎄요.
3: 약간 썸 타는 줄 알았는데 혼자 네. 이제 김치국을 마셨다.
4: 네. 어, 근데 이거
3: 이게 객관식인데 네. 어, 김치님의 사연이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면은 이런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100% 그렇죠. 썸인 줄 알았는데
4: 맞아요.
3: 아니더라.
4: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이거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 다섯 개의 지금 상황이 전부 썸에 관련된 상황 아닌가요?
3: 아니요, 저는 그 단체방에서 영화 볼 사람 그러면 둘이 있으면 둘만 볼 수 있다.
4: 그러니까 아무도 만약에 손을 안 들면.
3: 네네. 그리고 예, 그냥 멘트로. 야 예쁘다. 야 보고 싶었어. 이거는 이제 인사말.
4: 아 그래요?
3: 예, 인사말로 가능하고.
4: 네.
3: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옆자리로 옴. 네. 누가 또 왔겠지.
4: 아 다른 사람이 와서.
3: 예, 누가 또 오면 옆자리로 올 수 있고.
4: 예, 예.
3: 밤에 춥다고 겉옷 벗어주고 집까지 데려다 좀 여기서부터 지금 네. 4, 5가 지금 난리가 예, 난 거예요. 예. 그리고 며칠 뒤에 등산을 같이 했는데 손 잡아주는 것까진 괜찮아.
4: 네.
3: 팔짱을 왜 껴?
4: 그러니까. 이건 예. 스킨십이잖아.
3: 이건 스킨십은 예.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5번. 예. 손을 잡았어. 예. 그리고 팔짱을 꼈다. 이거는 사실. 예.
4: 그러니까요.
3: 이거는 조금 그렇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
4: 예, 예.
3: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집까지 왜 데려다 줘?
4: 그러니까요.
3: 그 겉옷도 안 벗어주잖아요.
4: 안 벗어주죠. 일단 그럼, 아니, 집은 오히려 뭐 만약에 차가 끊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3: 네?
4: 겉옷 안 벗어줍니다. 나도 추워 죽겠는데 왜 벗어줘.
3: 남자친 여사친 장난 아니에요.
4: 네.
3: 야 너만 사람이냐 나도 네. 사람이야. 야 나 열 많아. 그래 너 열 많으니까 나 좀 줘.
4: 나 오늘은 소민이야.
3: 없다. 그러니까.
4: 나 소민이야.
3: 나 소민이야. 네. 너 양인이잖아 막 네.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다섯 개나 주어졌는데 저는 일단 5번을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4: 예. 저도 저도 사실 5번인데
3: 네.
4: 야,
3: 진짜 근데 네. 겉옷 벗어주고 집 데려다 주는 것도 이것 또한
4: 네.
3: 예 그냥 보통 진짜 남사친이잖아요.
4: 네.
3: 제가 만약에 그 신호 대기하다가 넘어졌어.
4: 네.
3: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지 내 친구는 걱정 안 하더라고. 너라면 네.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더 창피하고 열받고 막 이러는데 네네. 이런 게 또 있지.
4: 아 저는 네. 그러면 이게 연애 시그널이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낌의 느낌. 시작이니까.
3: 그렇죠?
4: 저는 그러면 3번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갑자기 훅 하고 옆으로 온 거잖아요.
3: 저녁 먹고 있는데.
4: 그러면 순간적으로 설렐 수 있거든. 왜 옆으로 오지? 하면서.
3: 요거는 예, 예. 제가 한번
4: 예, 예.
3: 이분이랑 우리 예, 예. 김치님이랑 전화를 네. 해봐야
4: 맞아,
3: 돼요.
4: 맞아 맞아.
3: 네. 들어보고 우리가 확답을 내립시다.
4: 네.
3: 자 우리 김치님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오셨고요. 우리 김치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아, 네. 서울에 사는 부록의 김치입니다.
0: 우리 부록 언니. 김치.
1: 네.
0: 예, 우리 김치 언니 요즘 친구라고
1: 네네.
0: 앞에 사연에 머리말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썸의 상대가 약간 연하였나요?
1: 맞아요.
0: 몇 살? 몇 살 차이에요?
1: 3살? 별로 어리지 않죠? 3살이면
2: 그렇죠.
0: 안 어리긴 하지만
2: 37살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네. 이거 한번 물어봐주세요.
2: 네. 네? 아니 사실 잠깐만요. 원래 그러면 썸을 탔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1: 제가 취미 생활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0: 네.
1: 그 모임에서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친해진 친구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잘 어울리던 친구였고 뭐 썸 이런 건 없었어요.
0: 근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1: 그때 어떻게 그 제가 쉬는 날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둘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 네. 왜냐면 지금 보내주신 지금 이 보기들이 이 상황들 모두가 사실은 200% 연애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일단 단둘이서만 영화를
2: 봤죠.
0: 예쁘다고
2: 보고 싶다. 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0: 아, 근데 딱히 되게 어색하면 와 보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2: 그건 너무한데.
0: 그리고

0: 밥을 먹다가 네, 맞은편에 앉아있다 갑자기 옆자리에 있고
1: 겉옷도 벗어주고 집까지 데려다줬고 네? 손잡아주고 팔짱 끼고
0: 그러니까
1: 예예. 예.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네? 이게 그 자기가 이게 연애 시그널이 아니었대요?
2: 어 되게 네. 애매하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어,
0: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2: 그러니까 저는 좀 네. 애매한 관계를 별로 못 견뎌해서
1: 네네.
2: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0: 확실하게 네. 하고 싶었어요. 어,
2: 혹시 네. 내가 오해를 한 거면 말해줄 줬으면 좋겠다.
1: 어, 네네.
2: 근데 자기도 어쨌든 호감이 있어서
1: 네.
2: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건 맞고
0: 네. 맞는데.
2: 근데 그 이상의 대답은 없더라고요.
1: 아.
0: 호감을 갖는 건 맞았는데 그 이상도 네. 그 이하도 아니었다.
2: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2: 그쵸? 맞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그러니까 호감을 갖는 건 맞는데 네. 점점점인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깨톡 대화를 보내주셨어요.
0: 네.
1: 어.
0: 아, 지금 우리 김치 언니가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 간 그만 봐. 무슨 간을? 너 나 간 보는 거 아니었어? 크크. 아직 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럼 뭐라 해? 궁금해 했다라는 게 맞죠. 아, 언니, 언니도 성격 급하구나. 언니.
1: 그러네.
0: 말이 세게 나왔다.
1: 예, 그러네.
0: 언니가
2: 너무 급했나 봐요, 제가.
0: 예, 예. 언니 급했다.
2: 너무 나갔어.
0: 너무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갔다.
1: 그러네. 그러네.
2: 맞아, 맞아.
0: 왜냐면 지금 이 또 썸남은 일단 37 할게요. 37. 예. 이거 37은 알고 지내고 이런 게 좀 시간이 필요한
1: 그렇지,
0: 거야.
1: 그렇지, 그렇지.
2: 네.
0: 예, 지금 약간 호감 그러니까 남녀 사이로는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호감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1: 그렇지.
0: 그
1: 시간이 있을 수
0: 시간이
1: 있죠.
0: 필요한 사람이 있고
1: 네.
0: 언니처럼 이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확실하게 좋아하면서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 호감이 있는 건 맞다.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1: 맞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0: 그렇지.
1: 그러니까 20대 예. 시절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썸 3주 이상 타지 마라.
0: 그렇지.
1: 예, 왜냐? 그 썸을 3주 이상 이렇게 가져가고 예. 가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채간다.
0: 그렇지.
1: 뭐 내지는 뭐 이게 너무 흐지부지될 확률이
0: 흐지부지
1: 있으니
0: 되니까.
1: 차라리 빨리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가 신중해지잖아요.
0: 그렇죠. 찬찬히 봐야 돼요.
1: 예예. 예. 그래서 네. 사실은
2: 그렇죠.
1: 예, 썸 한 달 저는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김치님께서 너 이렇게 왜 간을 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0: 그러니까.
1: 만약 계셨으면 오히려
0: 그래. 예. 이쪽에서 들어왔어.
1: 들어왔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0: 언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야.
1: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약간은 장난 플러스 진심 90을
1: 예.
0: 담아서 했는데
1: 네네.
0: 예, 예. 일단은 우리 김치님이
2: 네.
0: 제일 마음에 설렜던 연애 시그널을 맞춰봐야 되는데 썸 탈 때 네. 영화 보는 네. 거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좀 나가서 데이트하는 걸 좋아해요?
2: 저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걸 좋아해요. 사실 영화보다는.
0: 그렇죠. 네. 영화보다는 서로 이제 눈 마주치면서
1: 맞아요,
0: 이야기하는
1: 맞아요.
0: 걸 좋아하고
2: 네.
1: 맞아. 그래야 또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0: 예.
1: 예.
0: 네.
1: 우리 썸남 남친에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았던 말이 뭐였어요?
2: 너랑 놀 때가 제일 재밌어? 뭐 이런 거.
0: 네.
1: 그렇지.
0: 근데 너랑 올 때가 제일 재밌어도 남사친도 많이 하거든요.
1: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사친인데 만약에 네. 나는 야 너랑 놀 때 그래도 제일 재밌다 이 얘기하잖아요.
0: 네.
1: 이거 위장입니다. 네. 이거 위장 남사친.
0: 그래요? 그래요?
1: 그럼 왜 그러니까 남사친은 기본적으로 네. 여사친한테 칭찬을 하지 않아요.
0: 근데
1: 칭찬을 안 합니다.
0: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격을 네. 잘해요.
1: 예, 예.
0: 근데 다른 친구들 중에 제가 좀 사격을 네. 압도적으로 잘해요.
1: 네, 네.
0: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친구랑 저랑 사격장을 가면
1: 네.
0: 난 너랑 가는 게 제일 재밌어.
1: 아이, 그거 사격이잖아. 그러니까
0: 아니, 왜?
1: 사격이잖아.
0: 왜?
1: 에이,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 그거랑 같은 거죠.
0: 그치.
1: 제가 막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막
0: 예,
1: 막
0: 예.
1: 뭘 부딪혀야 되는데 너무 잘해
0: 예.
1: 내 여사친이.
0: 예.
1: 야 역시 야 너가 이런 거 나랑 같이 할 때 너가 최고야. 요거는
0: 그치.
1: 절대 썸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치? 이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0: 근데 왜냐면 근데, 약간 예. 제가 딱 봤을 때 김치님이
1: 네.
0: 여자 동생들한테도 인기 많을 것 같고, 예, 좀 사람이 좀 모이죠.
2: 저 주위에 여자가 많아요.
1: 그러니까
2: 여자가. 네네네.
0: 그 동생들이 막 언니 언니 아니면 동생아 할 것 같아. 약간.
1: 아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술자리에서
2: 네.
1: 옆자리로 훅 왔다고 했잖아요.
2: 네네.
1: 예, 그러니까 그때 원래 그 단 둘이 있을 때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합류를 한 상황이었어요.
2: 네. 둘이 있을 때요.
1: 아, 뭐, 그럼 이건 아,
0: 이건 이건 다르다.
1: 에이, 이거 설렜지.
0: 둘이 있을 때
2: 왜요? 착각한 거 아니죠?
1: 아, 아니, 이거 설레요.
0: 이건 착각 아니에요.
1: 아, 이건 설레요. 이거 정답이네.
0: 사람 잘못했네.
1: 이거 정답이야.
0: 그러면 요거. 그 밤에 추워가지고 예, 겉옷 벗어주고 집에 데려다 줬는데 도보로 몇 분 정도 걸었어요?
2: 아 저희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맥주를 저희 동네로 가서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0: 아, 동네에서?
2: 어, 어차피 데려다주고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근처에서 마시다가 집으로 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같이 걸어서 왔고
0: 아,
2: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늦어서 택시 타고 집에 갔고
0: 이거 사랑이에요. 도보 아니, 그러니까. 15분? 나는 도보 5분도 못 걸어.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다섯 가지 상황이 무조건 시그널인 거는 맞아요. 다만
0: 그래.
1: 이 남자분께서
0: 시간이 아, 뭐, 좀 필요한
1: 예를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찔러보고 간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치. 있었던 건데 우리 김치님이 그거를 못 참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0: 그러면 우리 김치님이 제일 마음 설렜던 연애 시그널.
1: 네,
0: 저는 처음에는 손 잡아주고 팔짱도 끼면서 이제 선택을 했었고.
1: 네, 저는 갑자기 훅 내 옆자리로 옴 이 세 번째 상황을 골랐는데.
0: 예. 아 그렇다면은 아 약간 느낌이.
1: 네.
0: 요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조금 바꿀게요.
1: 어 그래요?
0: 예. 겉옷 벗어주고 집까지 데려다 줘.
1: 그걸로.
0: 예.
1: 네,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훅 내 옆자리로.
0: 오케이.
1: 예.
0: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바꿀게요.
1: 또 바꿔요?
0: 단둘이서 그러니까 단체방에서 문자를 했어.
1: 네.
0: 단둘이서 영화를 보게 된 거야.
1: 어.
0: 그때부터 뭐가 좀 오지 않았을까.
1: 거봐 지금 이게 결국은 이 상황이
0: 다 썸이야.
1: 다 썸이야.
0: 선생님 썸이긴 해. 언니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맞아요.
0: 아니야. 예, 근데 이 사람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1: 그렇죠.
0: 자, 마음을 제일 설레게 했던 시그널. 아, 자, 김치님 최종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과연 김치님의 마음을 제일 설레게 했던 시그널은
0: 네
2: 등산하면서 손 잡아줬던 거.
0: 왜 바꿨어? 왜 바꿨냐고? 왜 바꿨냐고? 아니 이게 등산 동호회면 손까지는 잡아줄 수 있는데 팔짱을 안 끼거든요.
1: 네.
0: 근데 등산 동호회가 아니래. 그래서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등산 동호회가 아닌데 같이 등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썸이죠.
0: 근데 왜 팔짱을 왜 꼈어요?
1: 그러니까 에이, 이거는 너무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김치님.
2: 네.
0: 속 상할 것네.
1: 그러니까. 근데 이 다섯 가지 상황 솔직히 다 설레셨죠?
0: 그럼.
2: 맞아.
1: 에이,
0: 제 생각에는
1: 설레.
0: 처음 영화관부터 시작했다. 그죠?
1: 맞아.
2: 심지어 그날 자기 뭐 듣는 수업이 있는데
0: 그래.
2: 수업을 안 가고 왔다고 했어요.
0: 아유. 그래.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 누나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2: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0: 동생한테 이런
2: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1: 네네.
2: 그냥 그 친구가 그냥 이틀 나랑 그냥 재밌게 논 게 다였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내 남친이 될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2: 태어나긴 한 거니.
0: 태어났어. 걱정하지 마.
1: 그럼요. 당연히 태어났지.
0: 김치님처럼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1: 그럼.
2: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 저 나쁘지 않습니다. 연락 주세요.
0: 네. 우리 또 얼마나 성격도 활발해.
1: 그러니까요.
0: 예, 자기 일도 잘할 것 같고 목소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1: 맞습니다.
0: 예. 혹시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2: 네. 있습니다.
0: 어떤 노래죠?
2: 행운을 빌어줘. 데이식스 원필.
1: 좋습니다. 네.
0: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진짜 저희도 행운을 빌도록 할게요.
1: 네, 좋은 사람 꼭
2: 감사합니다.
1: 만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다음에 또 만나요.
0: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성격이 좋은데.
1: 그러니까.
0: 아, 우리 김치님의 신청곡이죠. 아, 김치국을 먹어서 김치님이시네. 맞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숭해 비단 접적우리 이유리 비단 지설나라 옥돌 비단 고름다라 이달에는 알을 낳고.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부안에서 오구목 할머니가 부르는 닭다령입니다.
2: 네기 집이 손님 오면 내 자식이 손님 되죠.
3: 사람들에게 보양식이 되는 처지를 한탄하는 철양한 달개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내 자식이 야간인가.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네네네. 아 지금 서로 예 썸 얘기하다가
6: 그러니까요. 예,
5: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할아버지. 아 어르신 가셨나요?

0: 예, 깜짝 놀랐네.
1: 죄송합니다.
0: 아, 김치콩 마시지 않고 제대로 예. 마치는 바로 그날까지 네 마음.
1: 네 마음.
0: 예, 오늘 전화 통화 난이도는 네. 아, 그 첫 감이 맞았어.
1: 그렇지. 예, 오늘은 사실 왜냐면 다섯 가지 상황이 에이. 전부 썸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예. 헷갈릴 수 있었어요.
0: 일단 가장 좋은 거 지금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1: 그렇죠. 예,
0: 언젠간 온다.
1: 아, 그럼요.
0: 예, 급히 예. 생각하지 말자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곡 이혁정모의 에너지.
1: 아, 감사합니다.
0: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정우의 만곡 김신영.
1: 기타 치는 정모였습니다.
0: 승유! 승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

수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들을 보다 보면 강 팀들의 공통점이 딱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팀의 핵심인 주전 선수가 막 부상을 당해도 강 팀은 그 빈자리를 확실하게 메운다는 거죠. 저 이무진 또 오늘 오후 2시의 빈자리를 야무지게 한번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분의 풀타임 여러분도 함께 뛰어주실 거죠? 6월 25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네, 6월 25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체인스모커즈와 할시가 함께한 클로저 듣고 오셨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주전 DJ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4일째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스페셜 DJ 가수 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이렇게 4일이나 함께 하니까 저는 점점 좀 익숙해지는 기분인데 두댕이분들께서 어떠시려나요? 이 두댕이분들의 콧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약간 기대에 찬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나라와 남아공의 경기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응원하셨던 분들도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좀 아쉬운 마음일 테지만 그래도 우리 2시의 데이트에선 음악으로 위로를 좀 건네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제 축구장에서 공연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이름하여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잠깐 그 전에 감사한 광고주님들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30팀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왔습니다. 6월 25일 오늘이 비틀즈의 음악과 그들이 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념하는 팬 축제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하는데요. 아, 두대와 제가 이런 날을 또 절대 그냥 넘길 수는 없죠. 비틀즈는 제가 팬으로서 음악 감상한 시간도 굉장히 길지만 동시에 이 전공을 하고 제 업으로 삼고 싶어서 노력한 시간 속에 거의 모든 이론과 대중음악 그리고 현대음악으로 넘어와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각종 메커니즘들을 직접적으로 만든 세계 유일한 굉장히 역사적인 팀 그리고 음악들입니다. 아, 가수로서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오늘 이렇게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까지 하게 된 날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1967년 6월 25일에 전 세계에 중계됐던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를 BBC Our World 라이브 리허설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이 버전 자체가 이 라디오 역사에서도 그렇고 음악 역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해온 역사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빠져선 안 되는 그런 음원이었습니다. 다들 그때의 숨결과 공기가 좀 느껴지셨으련지요. 벌써부터 열기 후끈후끈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줄여서 가업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는 가수는 없어도 라이브는 멈추지 않는다. 2시의 데이트 특집 가수 없는 라이브. 오늘 아주 이렇게 재밌는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수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노래도 라이브로 들으면 또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대 청취자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라이브, 그때의 함성과 공연장의 열기까지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하면 야 정말 라이브계의 형님이시죠. 싸이님이 빠지지를 않아요. 1508님께서 8년 전 부산에서 봤던 싸이 흠뻑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탠딩으로 제대로 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못 돌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진짜 최고였었습니다. 싸이의 연예인 듣고 싶네요. 야 정말 싸이님의 공연은 장난 아니죠. 대박이죠. 저도 이 흠뻑쇼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이 아무리 제가 가수가 되고 이 가요계에 발을 들여서 인맥이 넓어졌다 한들 표는 돈 주고 가고 싶고 가능하면 초대권을 안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가끔가다 이제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는 돈은 낼 테니 좌석만 좀 확보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싸이님과는 친분이 두텁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빈자리표를 노리고 있지만 항상 실패를 하고 있네요. 언젠가 제 돈 주고 싸이님 공연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싸이님을 뵙게 된다면 제 돈 주고 가가지고 정말 즐겁게 놀았다. 돈값 하시더라. 진짜 다음에 또 갖고 싶다. 아, 두터운 친분 유지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올해는 또 공연 언제 하시나 제가 찾아봤더니 대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의정부에서 흠뻑쇼를 하시더라고요. 와 의정부에서. 두 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목까지 재밌게 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508님이 신청하신 싸이의 연예인 2006년 올나이트 스탠드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도록 할게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싸이의 연예인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와 싸이님의 라이브는 잊을 수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아 저도 한번 진짜 눈앞에서 제대로 직관해보고 싶네요. 물론 제 돈 내고 제대로 시간 내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7725님께서 저는 대학교 축제 때 들었던 싸이의 챔피언을 잊지 못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페스티벌에서 들었던 무진 씨의 청춘 만화를 잊지 못하고요. 이야 감사합니다. 야 이 싸이의 챔피언 이무진의 청춘 만화가 한 이야기에서 나온다니 굉장히 감개무량한데요. 아 제 라이브에 대한 사연 또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2407님께서 혹시 2022년 여름 페스티벌을 기억하시나요? 부지님이 응원용 슬로건 던져주시다가 본인이 쓰던 마이크 던지셔서 고장났던 그 역사적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 목격자 이현정 올림. 아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무대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더 가까이서 교감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신나서 제가 미리 이제 사인도 해놓은 그 페스티벌의 슬로건을 마구 무대 밑에서 이 스탠딩 하고 계신 관객들에게 막 던지다가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도 던졌다. 그래서 마이크가 두동강이 나고 근데 정말 정말 너무나 다행인 게 마이크가 관객을 맞지 않았었어요. 마이크가 펜스를 맞고 슬로건은 그대로 관객에게 날아가서 저는 그냥 한 4마디에서 8마디 사이 정도 노래를 못 부른 정도의 해프닝. 야 정말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아직도 철렁 내려앉는데 그때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가수로서 나아가고 먼 미래로 갈수록 이게 더 큰 레전드 사건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목격자로 남아있으심에 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 뒤로 객석 아 내려가긴 잘 내려가는데 슬로건 던질 때 좀 유난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던지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3023님께서 지난 토요일 부산에서 들었던 무진님의 라이브 덥고 습한 공기를 청량하게 날려버린 최고의 라이브였어요. 점점 물들어가던 무진님의 셔츠처럼 저도 무진님한테 물들었네요. 아 이게 사실 저는 뭔가 외적으로 민망하거나 막 이런 걸 크게 느끼진 않아요. 그 옛날부터 약간 제가 직접 저한테 정한 포지션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침 흘리는 사진이 찍힌 늘 무대 위에서 뭐 굳이 그러진 않겠지만 뭐 다비치의 강민경 누나는 무대 위에서 코를 파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해도 상관없고 노래만 잘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면 된다 주의라서 그에 대한 민망함이 없긴 하지만 그날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정말 겨드랑이부터 가슴, 등은 정말 진짜 한 면이 그냥 싹 다 젖을 정도로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빨간 셔츠가 버건디 색깔로 하다못해 검붉은 색깔로 이렇게 젖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말하고 나니까 좀 민망하네요. 얼른 다른 라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248님께서 전 초등학생 때 부천중앙공원에서 들었던 유피의 뿌요뿌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졸라서 함께 가서 봤었는데 지금 또 이 노래 들으면 그날의 아빠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이 음악의 가장 강한 힘이며 선순환 중 하나입니다. 음악은 그 음악의 선율만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음악을 듣기 위해 애썼던 그 나를 나에게 다시금 데려다 주거든요. 그 날에. 자, 뿌요뿌요. 90년대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죠.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왔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얼핏 알고 있을 만큼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보니까 음악방송에서 1위를 정말 많이 해서 명예 졸업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와, 선배님. 정말 부럽습니다. 음악방송. 저는 음악방송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노래 바로 들어봐야죠. 오늘은 UP의 멤버 김용일, 박상후와 오마이걸 승희, 미미가 함께 부른 슈가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뿌요뿌요 렛츠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세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발음 어렵네요. 가업라. 마룬5의 This Love Live in Manchester 2015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137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사연 또 왔어요. 저 몇 년 전에 마룬5 내한 공연 다녀왔어요. 그것도 스탠딩으로요. 갔다가 정말 두 다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제 나이 38. 신난 것만큼 지치더라고요. 쫙 보내주셨어요. 야. 근데 저는 두 다리가 힘들 걸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가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리스너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이 업계 종사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장 라디오에서도 라이브 버전을 어렵지 않게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정말 현장의 그 공기, 비하인드,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써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제 공연에서도 항상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될 만큼 시대가 발전했음에도 공연장을 이렇게

0: 찾아가 주신 38의 나이로도 이렇게 찾아가 주신 1375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 마룬5 형님들 2008년 첫 내한 공연 이후로 꾸준히 한국 공연을 하고 계신데요. 방문을 해주실 때마다 한국 팬들이 보여주시는 역대급 떼창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가신답니다. 야, 떼창 이 가수로서 또 감동 모먼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대표곡이죠. 신호등을 어디서 부르든 그냥 한 16마디 정도 드럼 솔로로 두고 마이크를 관객에게 돌린 채로 공연을 하곤 하는데 이 후렴 두 번을 돌리는 동안 관객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 그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그만한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평생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무페이로 공연을 뛰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실제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이번에는요. 9998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긴 추억인데요. 사연이 길어요. 군 시절 자대 배치 받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첫 휴가를 썼습니다. 2008년 8월 15일에 잠실 야구장으로 서태지형님의 무대를 보러 가기 위함이었죠. 비가 미친 듯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군복이 다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공연 끝나고 택시를 탔었는데요. 기사님이 군인이 비 맞으면서 걸어가길래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의자 젖는 거 각오하고 태웠더니 서태지 보고 왔다 해서 어이없었다 그랬어요. 별일 없어 다행이라고 토닥여주셨던 기사님과 그날의 라이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날 오프닝 곡으로 불렀던 서태지 형님의 모아이 듣고 싶네요. 와우. 야, 이 아마 서태지님의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겠죠. 이 첫 휴가를 여기 쓴 게 비가 와서 쫄딱 젖은 채로 택시를 탔음에도 이걸 태워주신 택시 기사님의 마음도 너무 예쁘고 첫 휴가를 이렇게 공연에 딱 당당하게 반납한 9998님의 마음도 예쁘고 너무 좋은 추억 사연인데요. 야, 모아이까지 딱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모아이 잠시만 가사가 잠깐. 이젠 내 가슴 속에 남은 건 이 낯선 시간들 내 눈에 눈물도 이 바다소 그럼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In the Starland.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직접 좀 찾아봤더니 서태지 컴퍼니가 직접 주최한 락 페스티벌로 라인업이 마릴린 맨슨, 더 유즈드, 드래곤 애쉬, 야마라아시, 에픽하이 등등등 엄청난 공연이었어요. 그날의 열기 바로 한번 느껴봐야겠죠. 문화 대통령 서태지의 모아이 라이브 버전 듣고 올게요.
1: 준비됐어요? 여기는 UFO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 함께 있어섬으로 출발합니다.

0: 잘 다녀왔어요?
1: 자, 시대 최고의 댄스곡 뭐다? 뭐다? 뭐다? 아, 됐으면 됐죠?

투제데이트 스페셜 DJ 이모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태지 모아이에 이어서 성시경의 미소천사 그리고 악뮤의 다이너소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

0: 분들 또 계십니다. 0501님께서 여수에서 성시경님을 봤는데요. 그날 비가 내려서 공연하는 동안 시경님 바지색이 아래서부터 점점 진해지고 있었어요. 함께 공연을 보던 저희 엄마 노래 부르는 내내 아이고 우짠데 바지 무겁겄는지 아이고 불편하겠다 이러시더니 급기야는 노래 그만 부르고 바지 갈아입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걱정을 누가 보면 성시경이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날 엄마 때문에 집중해서 못 들었던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싶어요. 맞아요. 어머니들은 가수를 제가 느끼잖아요. 저 지금 27으로서 지금 몇 년째 공연을 다니면 어머니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 제 노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 또 무대 서면은 진짜 불태우는 타입인데 에, 밥은 먹었나. 에, 아우 덥겠다. 이런 걱정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수 입장에선 아, 그게 문제시구나. 아, 감사한데 그 노래 들어주면 저는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싶은데 저를 아들 삼아서 항상 다들 걱정해 주시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항상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성시경 형님 팬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 전에 고막남친에도 출연해서 같이 듀엣 무대도 했었는데요. 변진섭님의 숙녀에게를 둘이 파트를 나눠서 멋지게 두 남자 노래로 한번 바꿔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반응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노래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도 많이 주셔가지고 아, 제 다음 앨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볼까 생각도 긍정적인 검토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6864님께서 23년 12월 마지막 날 생애 처음 간 악뮤 콘서트에서 들었던 다이너소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대 청취자분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는 라이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6416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도 어리고 소시 언니들도 어릴 때 제가 소녀시대 콘서트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현실감 없는 외모, 춤, 가창력. 야, 저 거기 가다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상사병을 앓았네요. 언니들 나의 우상 보내주셨어요. 야, 좋습니다. 소녀시대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대표곡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곡 중 대표곡 다시 만난 세계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두아리파의 New Rules 듣고 왔습니다. 7231님께서 어머나 낯선 목소리에 채널 잘못 튼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초등 어린이가 귀 아프도록 불렀던 신호등 아저씨네요. 목소리 라디오에 딱이다 딱.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신호등 아저씨입니다. 예, 제가 나이 27에 초통령 타이틀 한번 달았더니 아저씨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분들은 군인 또 아저씨라고 아 옛날부터 그랬구나. 네, 신호등 아저씨 이무진입니다.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영미 DJ님께서는 지금 둘째를 만나러 가셨고요. 저는 그 자리를 채우러 온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투데이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지친 나를 안아주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0: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 가수는 없어도 라이브는 멈추지 않는다. 2시의 데이트 특집 가수 없는 라이브. 이번에 들어볼 라이브는요,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인데요. 사실 이번 주제에 이문세 선배님 얘기가 가장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676님, 2600님, 0010님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 보러 갔다가 라이브에 반했다는 사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듣고 와야겠죠?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1: 자, 그래도 제 노래 중에 가장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마련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 됐나? 갑시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A에서 9849님의 신청곡 붉은 노을, 8340님이 신청하신 DJ DOC의 여름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9849님께서는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20년 전 이문세 아저씨가 단독 콘서트를 영남대 천마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공연이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들었던 붉은 노을 다시 듣고 싶네요. 보내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이문세님의 공연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되게 크게 자주 하신다고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명곡들의 잔치죠. 8340님께서는 DJ 덕의 여름 이야기 제가 콘서트장에서 진짜 듣고 너무너무 반했던 곡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DJ DOC 공연 재밌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 유명하죠. 우리 선배님들 또 근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 서울 은평구 연신내 쪽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직접 구워주기도 하시고 맛집이랍니다. 보내주셨어요.
1: 배고파! 제가 오래 하는 거 아니지만 저 이거 하는 동안 먹는 거 얘기 보내실 땐 진짜 신중하게 보내세요. 먹는 거 얘기하더라도 뭐 오이, 당근, 피망 이런 거 보내세요. 배고프네. 진짜 맛있겠다. 저것도 가보고 싶네요.
0: 자, 다음 라이브 곡은요. 3519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소라 언니 콘서트 다녀왔어요. 순수의 시절 라이브로 듣고 반해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10번씩 노래 듣고 있어요. 열심히 들었더니 멜땡에서 이소라 매니아 배지도 받았습니다. 순수의 시절도 좋지만 여긴 두 대니까 분위기 맞춰서 청혼 신청할게요. 무진씨 보내주셨어요. 이소라 선배님 이 봄 콘서트 되게 유명하죠? 멘트 거의 없이 노래로만 2시간을 꽉꽉 채우신다고 들었는데 관객들 모두가 숨죽여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이소라의 청혼 바로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두 대 청취자분들께서 라이브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으시네요. 8363님께서 올해는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1년 전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로포즈하고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이재훈의 사랑합니다를 피아노 반주까지 연습해 부르고 있는데요. 연습해 준비했었는데요.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1절이 끝나고 2절을 시작하려는 그때 이재훈님이 나타나셔서 저랑 듀엣으로 사랑합니다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을 드시러 오셨다가 제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무대로 나와주신 거죠. 덕분에 프로포즈 대성공했습니다. 재훈 형님 저희 부부 잘 살고 있어요. 와우! 대박이다. 와, 이 소식은 재훈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네요. 이야, 진짜 대박 초대박이다. 제가 얼마 전 다른 분 아마 윤정수님 결혼식 축가를 갔었는데 그때도 이재훈님 나오셔서 원래대로면 안 하고 하객으로만 오신 건데 윤정수님이 이재훈님 노래로 이제 본인이 축가를 부르다가 이재훈님 막 야 재훈아 도와줘 해가지고 또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냥 이런 어떤 즉흥 무대에 되게 강하신 것 같네요. 이야 이런 비하인드 야 이건 평생 이재훈님 찬양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소식이 재훈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고 8363님 부부의 결혼 21주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진짜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라이브 버전이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깔끔한 음원 버전으로 들려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그날의 라이브 버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옴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231님께서 신청해주신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듣고 왔습니다. 사연 또 보내주셨어요. 콜드플레이 내한했을 때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딸이 표를 예매해줬었어요. 덕분에 딸이랑 둘이서 라이브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있네요. 거기 모인 모든 관객들과 함께 다같이 떼창도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작년 내한 때 콜드플레이 처음 보러 갔었었는데 그날의 열기가 정말 야 인형 틀 쓴 사람이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서 춤추고 경비 보던 사람 또 갑자기 춤추는데 너무 잘 추고 또 콜드플레이가 그런 멘트를 했던 게 되게 음악인으로서도 많이 와닿았던 게 어떤 멘트? 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언어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는 세계 공통어까지는 안 되지만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제 공연을 해야 될 때 제 노래를 미리 연습해오고 따라 불러주시고 의미를 해석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느끼곤 하는데 콜드플레이는 사실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걸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존경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이 한국의 뮤지션들을 샷아웃하기 위해서 당시 굉장히 핫했던 로제의 아파트를 두 번이나 불러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저도 가수로서 굉장히 바라는 너무나 바라는 세상인데

0: 공연 볼 때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알지만 핸드폰 좀 적당히 들어줬으면 하는. 왜냐면 저는 핸드폰 들고도 감상해보고 안 들고도 감상해봤는데 이 2시간 3시간 내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집중이 안 돼요. 아니에요, 전 찍으면서 집중이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 아닙니다. 그분은 핸드폰 내려놓고 공연을 관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근데 그 멘트를 하면서 이 여러분들 나라의 노래예요. 아파트 듣는 동안은 한 번에 핸드폰 들고 마구 찍으셨으니까 한 번은 진짜 정신없이 놀아봅시다 하면서 두 번을 불러주셨었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이 너무 컸어요. 저도 언젠가 커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무한으로 찍고 있다면 한 번 할 때는 진심으로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거 아닙니다. 핸드폰 내리시고 한번 미친 듯이 뛰어놀아 봅시다 하는 그런 용기도 대단했고, 아 정말 그날의 감동이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네,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9545님께서 바로 지지난주 6월 12일 13일에 했던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부산에 다녀왔어요. 와우, 맞아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던 콘서트였더랬죠. 특히 13일은 데뷔 13주년이라 더 뜻깊은 공연이었답니다. 그날의 흥분과 감동을 그리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신청해요. 야, 맞아요 맞아요. 이 BTS 콘서트로 인해서 부산이 엄청 들썩였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저도 들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유럽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러 가셨죠. BTS 스페인 마드리드 공연 또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에서 일본 앨범 아리랑을 2026년 최고의 앨범 명단에 올려줬다고 합니다. 야,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바로 듣고 올게요.
1: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2: 자,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보시죠, 한번.
1: You're ready!
2: 아하. 지민아, 뭐가 그렇게 One, 궁금해? Two, three.

않고 말하기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릴까 커져버려 때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기도했어 뭐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다시 말했던 걸 네가 좋으니까 부스에 나가로 태양이 빨리 나가로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과 함께하는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음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이어서 라이브 정말 정말 잘하는 가수들이죠. 마마무의 보랏빛 향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8394님께서 2018년에 대학 입학한다고 사연 써서 KBS 불후의 명곡에 수험생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랑 둘이 다녀왔어요. 그날 마마무가 보랏빛 향기를 불러줬는데 저랑 엄마도 같이 불러 제꼈습니다. 아마 가수들 목소리보다 저랑 엄마 목소리가 더 컸을걸요? 보내주셨어요. 모르는 거죠. 이 마이크 수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장치가 없었더라면 본인과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점 저는 존중합니다. 이야, 정말 즐거웠을 것 같은데 라이브는 계속해서 만나봐야겠죠. 두 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분의 공연에 정말 많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사연으로 만나보죠. 0705님께서 50대 초반 주부인 저는 제가 가수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YB 공연을 보고 완전 반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뛰고 헤드뱅잉하면서 공연을 즐겼는데 대학생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도 내 자신에게 놀랐단다. 맞아요. 이 뭔가 진짜 라이브를 보기 전에 이 얼마나 내가 흥을 감추고 사는 사람인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YB의 공연을 보고 딱 깨달은 나 음악을 사랑하고 내 가슴속에 락의 피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딱 느끼신 것 같습니다. 또 7254님 대학로에 YB 공연 갔을 때가 너무 생각나네요. 그때 윤도현님하고 손이 닿아서 평생 안 씻는다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 야, 맞아요. 그런 어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손을 안 씻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야, 저는 대학로에는 아마 연극 보러만 몇 번 가본 것 같고 공연 보러는 이 손이 닿 왔다거나 이런 비하인드는 저에게 없지만 제가 20살 때 가수 되기 전이에요. 박정현님의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쉬는 시간, 약간 쉬어가는 타임에 화이트보드에 각종 이 오늘의 어떤 사연들이나 기타 등등을 받은 채로 아무 BGM이나 깔고 노래로 표현하는 어떤 코너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차용해서 지금 이무진 콘서트에서도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저도 제 공연에 차용해 와서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이 좀 이런 빠삭한 전공자티 살려가지고 음악별로 장르별로 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했었는데 약간 이런 공연을 보고 나서 남는 기억이 이 이후의 생활에도 끼치는 영향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야, 다들 이렇게 좋아라 하시는데 윤도현 형님 노래 한번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0: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수안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이브 버전 노래 많이 들었더니 저도 빨리 또 공연을 하고 싶어지네요.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오늘의 엔딩곡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도현님의 목소리로 장식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YB 담배가게 아가씨,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이었고요. 저와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영벽정. 조선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강변 정자인데요. 영벽은 푸른 산빛이 물에 비친다는 뜻으로 이름처럼 연주산의 푸른 경치가 맑은 강물에 그대로 비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벽정은 마루에 올라서면 사방이 탁 트여 있는데요. 앞으로는 잔잔

환한 지석강이 흐르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목들이 물 위로 짙은 그늘을 만듭니다. 강 너머에는 경전선 철교가 보이는데요. 물빛에 비친 고목들 사이로 무궁화호가 천천히 지나가면 정자와 기찻길이 겹쳐 묘한 여운을 남긴다고 하네요. 물빛에 비친 숲과 옛 정자, 그 옆으로 지나가는 무궁화호 기차라니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겠네요. 6월 25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뭐 흥겹다고까지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저도 완벽한 하루의 첫 곡이 항상 기분 좋은 곡으로 많이 시작하는데 오늘 특히 아주 기분이 좋은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R&B 아티스트죠. 키아누의 More Than Myself 들으셨어요. 김미영님이 순디 만나 반가운 4시입니다. 이렇게 4시가 되자마자 또 이렇게 출첵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너무 고마워요. 3519 쓰시는 분은 순디 오프닝 음악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제가 시상식에 참석한 듯한 기분이랄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참 오프닝 음악,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오프닝 음악이 뭔가 되게 이제 되게 기분 좋은 어떤 카페에 들어가거나 어떤 기분 좋은 장소로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루를 4시부터 딱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곡이 항상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이미정님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라고 출첵해 주셨어요. 오늘 좋은 음악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신청곡이 또 그 사이사이를 또 꽉꽉 채울 겁니다. 오늘은 또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죠.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과 좋은 음악들로 함께 두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삼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싸머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이상순 그리고 임주연이 함께 부른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영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의 주제곡이었죠. 이 곡은 그 이능용 씨가 언니네 이발관의 이능용 씨가 만든 곡을 저와 임주연 씨가 같이 부른 곡입니다. 참 이능용 씨 저도 뭐 만난 지는 꽤 됐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음악을 잘하는 우리 친구 이능용 씨 보고 싶네요. 자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3644 쓰시는 분이 오늘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상순 농부님께서 키운 복숭아를 사왔습니다. 크기는 약간 작았지만 달고 맛있었어요 라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동명이인의 농부님인 것 같아요. 요즘 제철 과일 복숭아 아주 제철이죠. 아주 제철에는 물론 요즘에는 뭐 사계절 내내 사실은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철에 먹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오늘 이 제작진과 함께 초당 옥수수를 먹었는데 초당 옥수수를 삶지 않고 시원하게 해서 생걸로 이렇게 뜯어 먹으면 또 그게 맛이 기가 막혀요. 무슨 그 달달함이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라서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초당 옥수수도 한번 삶지 말고 한번 찌지 말고 한번 생거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게 너무 맛있어요. 권세진님 순디 오랜만에 속옷 샀어요. 그냥 뭘 하나 사니 기분이 좋아져요. 역시

있지. 돈은 벌고 써야 마시지요. 그래요. 뭐라도 사고 싶었군요. 아, 그 중에 또 속옷. 아, 저는 뭐라도 사고 싶을 때 그런 음식을 또 뭐 사거나 책을 사거나 그래요. 책 주문할 때 참 기분이 좋은데. 아, 읽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문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김주원님, 날씨도 축구도 기분도 너무 처지네요. 완화 들으면서 숨 고를게요. 그래요. 뭔가 좀 여름이고 또 축구도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지만 좀 결과도 안 좋았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무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좀 다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0612 쓰시는 분, 오늘 월급 받아서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기분 진짜 째지게. 진짜 맛있는 거. 아, 막 먹으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먹으면서 이 음식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운 그런 음식 하나 맛있고 양도 적고 이런 거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노래 하나 들어드릴게요. 015B 피처링 다원의 노래입니다. 빅터를 기다리며.

015B의 빅터를 기다리며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혜미 님이 우와 순디 달달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효리 언니는 좋겠다. 이런 달달한 목소리 평생 들을 테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은정 님의 신청곡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룰러바이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뮤지션인데요. 신이 가장 사랑한 재즈 피아니스트로 불립니다. 13살 때부터 프로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공간을 압도하는 에너지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가는 곳마다 관객들의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룰러바이는 자작곡을 담은 89년 앨범 뮤직에 들어있는데요. 부드러운 선율에 생기를 불어넣는 터치가 인상적인 곡이죠. 아픈 몸으로 태어났지만 장난기 많고 낙천적인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답게 이 곡에서도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곡은 재즈 곡인데 좀 그런 게 있죠.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즉흥 연주로 이제 솔로를 쫙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테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코드에 맞춰서 즉흥 연주를 쫙 하는. 근데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이 즉흥 연주를 잘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멜로디가 하나하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계속 물 흐르듯이 연결해서 쫙 치는 게 정말 너무 일품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또 피아노 소리도 여러분들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청량한 소리가 납니다. 세기도 그런 좀 되게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뭐 세상을 떠나셔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음악을 우리가 생각날 때 한 번씩 꺼내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늘 좋은 재즈곡 잘 들었고요. 김미영님이 재즈바에 앉아있는 기분이네요. 간 지 100만 년은 된 것 같은데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려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7403 쓰시는 분은 시작하는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부르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선명한 음색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주 피아노를 너무 잘 치죠. 그 체구가 굉장히 작은 그런 분인데 아주 피아노를 그 작은 체구에서도 너무 피아노를 좀 열정적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열정적으로 잘 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피아니스트였죠. 자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롤러바이 잘 들었고요. 권지은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취향곡은 클링어의 Something Different예요. 빵 만드는 게 취미가 붙어서 요즘 하루는 두쫑쿠, 하루는 소금빵, 하루는 할머니 좋아하시는 단팥빵 계속 빵 만들어서 먹는데요. 살이 찌긴 해도 빵 구울 때 나는 버터 향이 너무 좋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빵 반죽할 때 자주 듣는 곡인데 공유할게요라고 이렇게 취향곡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 여기 빵 만드는데 또 취미를 붙이셨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요. 누군가 이렇게 뭘 만드는 취미가 생기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너무 심취해서 너무 많은 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면은 기분도 좋고 빵 만드는 것도 재밌고 권지은님 좋은 취미를 하나 가지셔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네요. 빵 만드시면서 자주 듣는 클링어의 Something Different 같이 들어보죠.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롤러바이였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곡이에요. 그 재즈

권지윤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 클링어의 Something Different에 이어서 두아리파 피처링 화사의 피지컬까지 두고 드셨습니다.

0: 두아리파와 화사의 노래 아주 힘이 넘치네요. 아, 화사의 목소리도 정말 힘이 넘쳐서 아주 에너지가 팍팍 그냥 전달이 됩니다. 권지은님 취향곡 공유해 주신 권지은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5165 쓰시는 분이 오늘 선곡 왜 이리 좋아요? 퇴근길 보통 피곤해서 볼륨 줄이고 가는데 오늘 차 안에서 혼자 음감의 느낌으로다가 크게 키우고 갑니다. 아, 오늘 선곡이 뭐 워낙에 이제 완벽한 하루의 선곡은 뭐 기가 막히게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또 신청곡도 또 기가 막히네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김형진님 출체 겸 1일차. 아 오늘 첫날 1일차인데 소소데이 목요일 소소데이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툭 던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제부터는 계속 문자를 열심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아 금요일도 좀 정통 라디오 금요일에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경님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아요. 나는 데리러 올 사람도 없는데 어디신데요? 아 정말 마음 같았으면 제가 우산 다 챙겨들고 이경씨 이경님 일하시는 곳으로 딱 데려가고 싶은데 저도 일해야 되고 저도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오늘 좀 날씨가 맞아요.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좀 어둑어둑하네요. 이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게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 어떡하죠 이경 씨?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좀 기분 좀 이렇게 업 시키시기 바랍니다. 백진아님 고양이가 샘플로 받은 사료를 잘 안 먹어서 아예 큰 걸로 하나 주문했는데 아 샘플로 받은 사료를 잘 먹어서 아예 큰 걸 하나 주문했는데 안 먹어요. 전 고양이들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고양이님이 안 먹으시면 안 드시면은 또 아니면은 그 큰 거를 숨기고 샘플로 받은 것처럼 조금씩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먹을 수도 있어요. 4179 쓰시는 분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요. 꼬르륵 아 정말 힘드시죠. 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참 거기 상가에는 왜 이렇게 고기 굽는 맛있는 또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에는 커피나 빵집 이런 것들도 참 냄새가 힘듭니다. 네 좋아요. 뭐라도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이거 오늘 소소데이에 소소한 선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선물을 드리네요. 컵라면 쿠폰 드릴게요. 박혜아님 평일에 슴슴한 업무 시간에 오전은 상디 오후에는 순디 라디오가 있어 안슴

스트레스만 하루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오전엔 또 우리 윤상 DJ가 또 아침에 딱 이렇게 좋은 노래 틀어드리고 또 이문세 DJ 좋은 노래 틀어드리고 또 오후가 되면 또 저랑 또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에도 좋은 노래 많이 나오지만 또 얘기를 하셨으니 또 우리가 윤상님의 우리 윤상 가수 DJ가 윤상 가수의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

0: 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ll.

오늘은 2026년 2016 글로벌 비틀즈 데이입니다. 1967년 오늘 비틀즈는 BBC Our World를 통해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세계 최초의 위성 생중계로 전 세계에 동시에 울려 퍼진 노래였죠. The Beatles의 All You Need Is Love 3부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은, 언제 들어도 의미 있는 가사, 그리고 좋은 노래. 또 비틀즈 뭐 요즘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정말 예전에는 비틀즈의 정말 모든 곡이 다 익숙한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히트곡도 참 많고 노래도 너무 좋고 모든 요즘 현대 그 팝에 나오는 어떤 모든 코드 진행을 비틀즈 노래에서 다 해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참 대단한 밴드입니다. 송지영님, 순디 요즘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선곡도 좋고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너무 좋아요. 원래 오후 시간은 정말 시간이 안 갔었는데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은 잠깐씩 노래 좋은 노래가 나오면은 이 노래가 끝나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노래가 좋으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저도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면서 아, 두 시간이란 게 참 이렇게 상대적이구나. 운동할 때는 그렇게 들이던 시간이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면은 참 빨라. 맞아요. 송지영님도 그냥 일만 할 때는 너무 느리더니 좋은 노래가 이렇게 나오니 그래도 일도 열심히 하셔야죠. 맞아요. 너무 이렇게 라디오에만 빠져 있으면은 일도 하셔야 되는데 잘 적당히 송지영님이 조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문자 감사드립니다.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 그리고 좋은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0: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김범수의 오아시스에 이어서 유라의 수형애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유라의 수형애는 굉장히 감각적인 노래예요. 아주 김범수의 보컬은 뭐 말하면 뭐합니까?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378 쓰시는 분, 6월 열심히 청취 중입니다. 하지만 7월은 또 바쁩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 6월 얼마 안 남은 6월 열심히 청취하다가 7월에는 또 바빠서 또 못 올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쁜데 제가 뭐 바쁘더라도 꼭 오세요라고 또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7월에 또 바쁘시다가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간이 좀 남는 그런 달이 오면 또 완벽한 하루로 또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4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오시기 바랍니다. 진세연님, 저 토요일에 결혼해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순디 라디오 출첵은 못하지만 절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일주일 동안 어디 이제 신혼여행 가시느라고 못 올 수도 있지만 진세현님이 저희를 잊으면 안 되죠. 완벽한 하루를 잊지 마시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때는 이 남편분하고 같이 완벽한 하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강희선님, 꽈리고추 해먹을 생각에 신나요. 멸치 넣고 휘리릭 맛나게 만들어야지. 아, 꽈리고추, 저는 꽈리고추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꽈리고추 좋아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겠습니다. 강희선님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멸치 넣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간장 이렇게 넣고 하는 건가요? 아, 이제 또 먹을 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슬슬 배가 고파지네요. 이학철님이 신청해 주신 곡 제이슨 무라즈의 벨라 루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벨라 루나 들으셨습니다. 임효빈님이 버스 정류장인데 골반 돌리고 싶어지네요. 큰일 날 뻔하려고 하셨어요. 아주 움찔움찔하죠. 이 리듬이. 자, 트래비스의 턴 이 곡 듣고 잠시 후 4부 새롭게 1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가 이어집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52년 오늘 6월 25일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가우디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얼마 전 완공 소식을 알리며 화제가 됐는데요. 바르셀로나 하면 파밀리아 대성당 말고도 황영조 선수가 달렸던 몬주익 언덕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드립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몬주익 언덕보다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참. 저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이름처럼 대성당의 어떤 그 예전에 그런 유럽의 그런 성당들 보면 정말 높은 데가 많아요. 암스테르담, 제가 있던 네덜란드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높은 데가 많고, 근데 몬주익 언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높

성함은 산이라고 그러고 제주에서는 좀 높지 않은 완만한 거를 오름이라고 그러고 근데 언덕 우리나라에서는 언덕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언덕 정도는 걷더니 대성당이

아, 스페인 가본 적도 없고 뭔지 이거 언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아, 저는 뭔지 언덕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X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잘 나가다가 어제 틀려가지고 쑥 꺾였는데 다시 올라가야죠. 우리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1승부터 시작해서 아 9승을 지나 10승 13연승의 기록을 깰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X로 찍어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몬주익 언덕보다 높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마빈 게이 그리고 테미 테러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몬주익 언덕보다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제작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서 사진을 떡하니 띄워놨어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파리 어디 얘기하려다가 말했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몽마르트 언덕.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 언덕 위에 올라가면 신을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게, 그래서 스페인의 이 몬주의 언덕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X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몬주익 언덕보다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X로 제가 찍었습니다. 5660 쓰시는 분. 순디, 오늘부로 순따정 가입이요. 12연승 한 적도 있고 12연패는 없잖아요. 확률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X. 아, 그래요. 12연패 한 적 없어요. 그래도 웬만큼 맞아요. 그러다 잠깐 맞았다 이러다가 쭉 올라갑니다. 조은영님 정답 X. 이름부터 사그라다니까 높이가 낮다. 오, 사그라다가 왜요? 사그라

사그라지다. 아, 스페인어잖아요. 아, 정말 조원장이. 서민경님 정답 5. 순디 못 믿어요. 반대로 찍기. 서민경님. 아, 제가 지금 내가 어제 틀리지 않았으면 진짜 계속 지금 9연승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최명재님 정답 5입니다. 아들이 오늘 어묵탕 먹고 싶다네요. 그래서 어묵탕 끓일 준비하며 X 찍어봅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된 거야? 오라고, 정답은 오라고 하고 어묵탕 끓일 준비를 하면서 X로 찍었어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이거 O인지 X인지 지금 최명자님 정확하게 하나만 찍으셔야 됩니다. 정답 뭐라고 그러고 어묵탕 끓일 준비하면 X를 찍었다는 거는 이거는 최명자님은 맛 O 정답이 O든 X든 이거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만 빨리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최명자님 빨리 지금 고르시고 정답 외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고 나서 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정답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X.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몬주익 언덕보다 높지 않습니다. 파밀리아 대성당에서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 탑의 높이는 172.5m. 와, 진짜 높네. 거의 200m잖아. 5m로 해발 173m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보다 0.5m 낮게 설계됐는데 0.5m라고 그러면은 50cm잖아요. 우와,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신이 창조한 자연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몬주익 언덕보다 성당의 높이를 낮게 설계했다고 하네요. 아, 야, 이렇게 일부러 0.5m, 50cm 낮게 설계됐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신이 창조한 자연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무보다 좀 낮게 하지. 나무, 좀 그 밑에 나무가 엄청 많은데 뭐 그렇게 높게 했어요? 172m 너무 높잖아. 어? 아, 정말. 제일 높아서는 안 된다고. 아, 그러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몬주익 언덕이 제일 높은 그런 건가 봐요. 까칠하죠. 제가 좀 까칠해요.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1승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한번 틀렸지만 어제 한번 틀렸지만 다시 쭉쭉 이렇게 하나 한 계단 착착착 올라가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1275 쓰시는 분이 이런 곡을 또 신청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꺼드럭대다 틀린 거를 잊었는지 잊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승철의 노래 신청했습니다. 잊었

0: 이승철의 이전이에 이어서 이혜림님이 신청해 주신 이소라의 신청곡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노현정님이 순디 너무 좋아요. 순디 덕분에 가입했어요. 퇴근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니에 가입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미니에서 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미니로 또 듣는 또 완벽한 하루 좋은 노래도 나오니까 자주 놀러와주세요. 노현정님. 5560 쓰시는 분. 순디 저 중1 학생인데요. 엄마랑 싸웠어요. 저도 이제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뉘우치고 있는데 너무 화나신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아, 참 이거 참 곤란하네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군요. 그럴 땐 말이죠. 손편지. 손편지가 참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어머니도 착 손편지를 쓱 건 엄마한테 착 손편지를 써가지고 예쁘게 써가지고 다 건네주면은 또 그렇게 또 스르륵 또 아마 화가 녹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손편지와 함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함께 드려요. 문자 말고 꼭 손편지로 하고 얘기를 저한테 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방송에서까지 이걸 얘기했다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연을 보내서 받은 모바일 커피 쿠폰을 어머니한테 선물을 탁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셨죠? 5560 쓰시는 우리 중1 학생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정현 님이 보내주셨어요. 언니랑 카레 볶고 있어요. 맛있게 맛있게. 아 맛있겠네요. 카레. 카레는 참 언제 먹어도 맛있죠.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배고픕니다. 2338 쓰시는 분. 열심히 운전해서 본가 가고 있는데요. 휴게소에서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휴게소는 소떡소떡 아닌가요? 소떡소떡 그리고 알감자 그리고 오징어 다리 이렇게 차, 맥반석 오징어 아 이거면 뭐 아 아니면 뭐 앉아서 드시려면은 휴게소는 또 이제 잔치국수 우동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육개장 아 저는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돈가스죠 자 열심히 먹을 게 참 많아요 맛있게 뭐든지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555의 푸른 달 잘 듣고 있지?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정통 라디오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희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을

0: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이물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당근꽃이 이렇게 예쁜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채소 먹기에만 바빴지 그 꽃들이 어떤지, 아니 꽃들이 있는지조차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무밭에 노란 장다리꽃이 피어도, 파밭에 하얀 곰 같은 꽃들이 피어도, 감자꽃과 가지꽃이 피어도 늘 무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저 먹을 때에만 채소에 관심을 모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당근꽃은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 꽃송이를 이루고, 그 꽃송이들이 사이좋게 한데 모여 꽃마을을 이룹니다. 하얀 레이스를 둥글게 펼쳐놓은 듯한 당근꽃. 열매를 따먹거나 뿌리를 캐먹기에만 급급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꽃이 피는 건 씨를 맺기 위해서인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법인데, 당장 눈앞의 밥상에만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서 그런가요? 오늘은 괜히 하루가 길어 빨리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와서 고단하고 심란한 심신을 좀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Fears for Fears의 Sowing the Seeds of Love 들었습니다. 예. 씨를 뿌려야죠. 예. 수확을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죠. 예. 씨를 뿌리지도 않고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건 예. 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가끔 어쩌다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씨앗이 자연적으로 뭐 자라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뭔가 흡족한 결과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 이상해 씨가 오후에 텃밭에서 감자를 캤어요. 딱 두 번 삶아 먹을 정도네요. 예. 그래도 캐면서 축구로 속상한 기분이 나아졌어요. 요 감자 씨를 저 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하신 거죠? 저절로 감자가 난 건 아니죠? 예, 그 감자가 원래 예전에 시골에서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씨 감자를 남겨둡니다. 씨 감자. 감자들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싱싱하고 괜찮은 놈들을 쫙 골라가지고 예 방적 구석대기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씨감자죠 그게. 근데 요 관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감자를 씨감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잖아요. 근데 야 이게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 중에 맨 밑에 있던 애들은 약간 찌그러지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거든요. 근데 비실비실한 애를 심으면 거기선 비실비실한 감자가 태어납니다. 요 맨델의 법칙이죠. 예.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은 씨를 잘 뿌리고 또 그걸 열심히 가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김경희 씨가 고구마 먹은 하루 빵빵 터지는 선곡을 기대합니다. 고구마 드셨어요? 그럼 사이다 드셔야죠. 예. 자, 오늘 저 미리 얘기 드리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간에 그 축구 얘기 사절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자,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퀸시 존스 아이노콜이다 들었습니다. 822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분 뭐예요 이거. 1446번. 네. 이 노래 제목을 아이 노콜이다. 예. 아 어이가 없네. 아이 노콜이다. 어, 비슷한데 아이 노콜이다. 아 야, 루 미니 게시판에 아 저는 그래도 축구 캠프 끝나서 좋아요 이런 분 있던데 제가 축구 캠프 끝났다는 얘기 안 드렸는데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됩니다. 아이 제가 축구 캠프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드려서 오늘 하루는 축구 얘기를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죠. 축구 캠프. 그리고 저는 아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별 예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엄청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 정말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우리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할 경우의 수가 아직 예,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예. 아우 임진모 씨가 진짜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아, 이거 보내셨네. 진짜로. 8870번. 아, 정말 임진모 선생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오늘따라 그 명언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 제가 이따가 3부에 임진모 씨 나오시면 이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전하면 또 이 인간이 약간 어깨가 막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경거망동할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뭐 온 건 사실이니까 예, 전해드려야죠. 아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0: 800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휴대전화 문자번호 말씀드렸나? 아, 정신이 없네. 자, 800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네. 크루세이더스입니다. The Crusaders. 그리고 기타리스트 비비 킹이 함께하고요. 또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실황의 앨범이에요. The Crusaders. Street Life.
1: Some time ago, Joe Sample came in contact with Will Jennings, and for some reason, their minds seemed to click. And the reason I'm saying all of this is because the next song that we're about to do is a combination of Joe Sample and Will Jennings. And perhaps you will recognize this particular song.

0: Orchestra. B.B. King, please. Balancing off the guitar section, an excellent lead guitarist, my friend, Mr. Barry Benetton, please.
1: NBC FM for you.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하늘이 잔뜩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요란하게 오는 곳은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80mm,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도 최대 60mm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50mm 안팎으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밤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또 충북 북부, 경상권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 심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엊그제 저녁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초원의 한옥마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었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올해 첫 개화로 분위기를 띄워주는 가운데 6시 반이 되자 안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세계적인 무명 가수 조 PD와 한옥에서 놀자. 백햄을 연출했던 조정선 PD가 기타를 들고 나와 사람들 귀에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였는데 하다 보니 가수의 콘서트가 아니라 청중들과 함께하는 싱얼롱 마당이 되었다. 아무래도 가수의 가창력이 위협적이지 않아서 다들 거리낌 없이 따라 부르기에 나설 수 있었던 것 같다. 날은 좀 더웠지만 그만큼

정취는 무르익었다. 백혜매 전임 PD이자 MBC 라디오의 심야 프로그램

당신을 사랑해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당신은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외로운 일생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그럴 거예요. 와인잔을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박자를 맞추거나 하는 마당의 청중들. 사랑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 같았다.

영화 러브 어페어에도 나왔던 이 사랑 노래는 쉬운 단어와 반복적인 구조로 사랑의 약속 의지를 다진다. 노래는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다. 철수는 오늘 인류의 사랑과 평화가 위협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비틀즈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이유를 생각한다. 1950년의 오늘과 1967년의 오늘, 그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지진 피해 소식이 들려온 2026년 오늘도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비틀스가 전하는 단순 명확한 시대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오직 사랑이라는 것. 가사와 멜로디가 쉽고 간단해서 따라 부르기는 좋은데 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워하는 걸까? 오늘 글로벌 비틀스 데이를 맞아 MBC FM4U는 장장 17시간의 비틀스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쉽고 간단한 단어인 사랑, DJ들은 저마다 다른 스타일로 그 사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 외연과 내면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

네, The Beatles의 All You Need Is Love 들었습니다. 사실 저 비틀즈의 오리지널 곡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Love Actually의 삽입곡으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 이 노래는 예. 사실 비틀즈의 모든 노래들, 예. 비틀즈의 히트곡들 대부분은 레논 맥카트니로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지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노래를 같이 막 만들다가 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노래는 네가 만들든 내가 만들든 레논 맥카트니로 발표하자. 그래서 이 노래도 작사 작곡자 보면 레논 맥카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존 레논이 만든 곡이죠. 자, All You Need Is Love. 네. 오늘 또 음악계로 보면 마이클 잭슨의 기일이기도 하고요. 아, 일이 많았네요. 네. 야, 이거 오늘 제가 그림 엽서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울산 장생포에서 온 그림 엽서예요. 야, 근데 이게 천혜랑 씨가 보내셨는데 천혜랑 씨가 남편하고 모처럼 데이트 나왔다가 1년 뒤에 보내주는 엽서라고 있어가지고 그 엽서를 백혜무로 보낸 거예요. 예. 지금은 2025년 6월 6일입니다. 예. 미래에도 행복하시기를요. 야, 이게 1년 20일 만에 거의 19일 만에 1년 19일 만에 제 손에 도착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림 엽서. 예. 울산공단 야경 사진이네요. 감사합니다. 야, 조정선 PD가 문자를 보내네. 6112번 조정선 PD입니다. 아, 감격스러운 방송을 전철역에서 이렇게 듣다니요. 92년 9월 30일부터 94년 2월까지 백햄 PD를 할 때는 제가 MBC에서 제일 오래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철수형 김경옥 작가님은 여전하신데 아니 이제 정년퇴임해가지고 그래도 아유 재밌게 살아요. 예, 조동선 PD 반가워요. 아유 이렇게 뭐 즐겁게 사니 뭐. 예. 자, 6시 42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송서연 씨가 총해 주신 비지스 할리데이.

0: 마이클 잭슨의 밴 들었습니다. 8459번으로 아저씨 오늘 마이클 잭슨 17주기라고 들었습니다. 영화 마이클을 통해 밴을 알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밴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의 밴 들었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지스의 할로데이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키웠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네, 매년 6월 25일은 The Beatles가 BBC Our World에서 All You Need Is Love를 공연한 날을 기념하는 글로벌 Beatles Day입니다. 자, MBC FM4U에서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비틀즈의 명곡을 담은 싱글 차트 1위 곡을 쭉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이에요. 원. 앨범 제목이 원입니다. 이 앨범을 총 15분께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시면 돼요. 비틀즈와 함께하는 순간 이걸 사진에 담아서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내는 거라 이게 뭐 어쨌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비틀즈 앨범 들고 계셔도 되고 비틀즈 사진을 들고 함께 찍으셔도 되고요. 또 비틀즈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 비틀즈의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뭐 소장하고 있는 음반이나 굿즈, 혹은 비틀즈와 관련된 추억이 담긴 사진까지, 아무튼 뭐 이 사진 안에 비틀즈와 함께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을 통해서 15분께 비틀즈의 원 앨범 드립니다. 또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1, 2부 끝고 에드 시런의 퍼펙트입니다. 09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

0: 네,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2: 061-241-8800.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올타임 로우의 타임밤 들었습니다. 3854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롤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스쿨 오브 록을 진행합니다. 우리 음악계의 큰 어른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나오셨네요.
1: 아, 몸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갖추지 않으면 네. 많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0: 이렇게 갖추는 건 뭐 어떤 겁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단정하다면서.
0: 아, 진짜 머리도 예, 예. 헤어스타일도 단정하시고 네네. 얼굴도 오늘따라 유난히
1: 제가 좀 아, 네.
0: 거의 뭐 돌잡이같이 뽀얀데
1: 일부러 네. 일부러는 아니지만 딱 경기를 보고
0: 무슨 경기?
1: 아니 축구 경기를 보고
0: 그래서 축구 얘기하시려고 지금?
1: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요.
0: 아 여기 뭔 질문이 오긴 왔네.
1: 네.
0: 0476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1: 오늘 남아공 전 졸전을 보고 무슨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0: 아니 뭐 임진모 씨 생각은 뭐
1: 보신 분들은 있죠. 다 그건데 저는 끝나고요.
0: 네.
1: 거울을 보고 이렇게 기분 안 좋을 때 좀 약간 허탈할 때
0: 네.
1: 저는 항상 좀 약간 그래도 외적으로 좀 꾸며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래서 오늘 꾸미신 거예요?
1: 네, 이게 단정하게 한 거예요. 뭐 제가 워낙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뭐 갖춰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0: 아니 차이 많은데 평소에 들어오실 때는 거의 뭐 야, 이 뭐 이렇게까지 라디오지만 이렇게 하고 오나 이런 생각했는데.
1: 그래요, 저 항상 그래도 근데 오늘 일부러 어쨌든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좀 단정하게 보여야 내 마음이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의 모습 그런 걸 봐야 안정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오늘 꾸미고 나올 거랬나? 저 오늘 수트 입고 나올 거랬네. 수트 입고
1: 수트 잘 어울리시죠?

0: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지금 엄청 오면서도 저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1: 네네. 네.
0: 아우 차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1: 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0: 네, 얘기하는데 오. 그냥 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다 허탈해하는 표정.
1: 오.
0: 에이 이거 다 이거죠. 네. 그리고 참 그 특정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는데.
1: 아니 그거는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0: 네네네.
1: 이거 지금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네. 문제지.
0: 네.
1: 한 사람 한 명 간다고 뭐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뭐 지금 제도라든가 구조라든가 또는 관습에 대해서 비판할 때 꼭 그거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을 꺼내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연관시켜서 비판을 하는데
1: 지금 화가 날 때마다
0: 예 네, 꼭
1: 저걸 하면 돼요.
0: 뭐요?
1: 이탈리아 국민들을 생각하면 돼요.
0: 우리 그때
1: 3회 연속,
0: 연속 출전을 못
1: 본선에도 못 나온.
0: 그러니까 참 그 축구 강국이 말이에요.
1: 월드컵 네. 우승을 예전엔 쉽게 네. 했던
0: 그렇습니다.
1: 이탈리아인데.
0: 이야 진짜.
1: 그래서 예
0: 정말 그 그렇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 국민들이 세 번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2002 월드컵 때의 마음도 또 헤아려 되지 않을까.
1: 어? 아, 근데, 네. 아유, 알베르토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문자 해가지고. 알베르토한테. 자네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
0: 아니, 그래도 또 뭐, 또 이미 중계 때도 저는 알았는데 그거 모르고 저기 경기 보다가
1: 예.
0: 32강 티켓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뭐 우리 가능성이 있던데요.
1: 아직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월드컵이요.
0: 예, 끝난 거 아니에요.
1: 아 그리고 저는 쭉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꼭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더라도
0: 네.
1: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0: 그럼요.
1: 국가를 대표해서 기량을 겨루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메시도 있고
0: 맞습니다.
1: 호날두도 있고 음바페 네. 홀란 뭐 네, 네. 해리 케인 아 볼거리가 진짜 많거든요.
0: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이번 월드컵은요 슈퍼스타들이 골을 많이 넣어요.
1: 어어.
0: 제가 볼 때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항상 이름난 선수들이 월드컵에 오면 부진하거나 골을 못 넣어서 비판을 받고 그랬었어요.
1: 그런 경우가 많았죠.
0: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왜 이름도 몰랐던 선수들이 갑자기 막
1: 스타가
0: 왕자로
1: 되죠.
0: 등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뻔히 아는 이름들. 너무나 잘하는 이름들. 홀란도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경기 봤단 말이에요.
1: 그 홀란 이 친구 일 낼 것 같아. 근데 일 내잖아요.
0: 네, 내잖아요. 그리고 아니 마지막으로 호날두까지 두 골을 넣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올해 이거 슈퍼스타 시스템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 아니
0: 뭔가 신인들이 막 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1: 아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네. 노장들 보면서
0: 네.
1: 그 메시도 그렇고
0: 메시가 내년 40이에요.
1: 호날두는 40 넘었을걸요?
0: 42. 두 살.
1: 그다음에 네. 모드리치.
0: 모드리치.
1: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어?
0: 네네네.
1: 이런 거 보면
0: 예.
1: 손흥민 선수도 다음 월드컵도 뛰어야 돼요. 몸 관리 잘해가지고
0: 예.
1: 뭐 건실한 친구니까
0: 네네네.
1: 제가 볼 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4년 뒤에도 가능성이 일단은 4년 뒤는 뒤고 지금 우리의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2강을 90% 넘게 보는 저기 뭐랄까
1: 너무 높고
0: 아니 그렇게 보더라고요. 도박사들이 그것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1: 아유.
0: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요.
1: 축구 얘기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지모 네. 씨가 이거 문자 소개하는 바람에
0: 그리고 손흥민 좀 네. 저기 손흥민 선수 얘기했는데 오늘 끝나고 손흥민 선수 얼굴 보니까 저게 우리 한국 대표팀이 아니라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의 얼굴이더라고요.
1: 아, 다 그래 이강인 지킴은. 선수도 그랬고요. 다들 침을 해가지고
0: 참.
1: 자 힘내고
0: 네, 예.
1: 우리도 힘내고
0: 네.
1: 우리 월드컵 대표팀도 힘내고
0: 네네.
1: 네.
0: 노래는 그냥
1: 노래는 뭐예요 오늘 음악 얘기는 뭔데 오늘
0: 저는 사실 하이드레이션 그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 불만 진짜 많아요 저 아니 보다가 맥이 끊기고
1: 축구 게임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0: 아니 도대체 무슨 이게 농구예요 쿼터제예요 뭐예요
1: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0: 아니 수분 섭취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중간중간
1: 어? 그렇 네? 아 이거 아니 예전

0: 네.
1: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짠, 절
0: 진짜 더워가지고 막 40도 넘어가고 네. 경기장이 어마어마할 때는 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줬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냥 의무적으로 다 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경기를.
1: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옛날에 진짜 45분 그냥 열심히 뛴 선수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럴 거야 아마.
0: 그러면
1: 네. 그리고 그 이유가 하이드레이션이 아니야. 광고지.
0: 제가 FIFA의 그 정식으로
1: 예.
0: 아,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민원 거절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0: 거절 보지도 않아요.
1: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관객들이 보다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너무 화가 나니까 경기보다 맥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야유를 퍼버요. 그러던데 이제 주차 측에서 Take Me On Country Road 틀어주니까 조금 안정이 되던데 사실 미국 응원가가 됐어요. 미국 팀이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0: 네.
1: 2승 거두고 내일 아마 터키랑 하는 거로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번 32강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0: 네네.
1: 에,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텐데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피파에 낼 그 응원가가 Take Me Home Country Road였고요.
0: 예예.
1: 또 닐 대몬드가 썼던 스윗 캐롤라인도 넣었는데 그건 빠지고 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하.
1: 네네.
0: 그러면
1: 네.
0: 존 덴버의 네. Take Me Home Country Roads
1: 예.
0: 이 곡을 한 곡 듣죠 일단.
1: 네. 네.

0: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s 들었습니다.
1: 사실 이 노래는 우리 추석이나 설 때도 계속 라디오 전파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1971년에 2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71년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세상에.
0: 진짜 오래됐네.
1: 진짜 55년.

0: 55년 전 곡 아니에요?
1: 55년. 반세기도 네. 넘었네.
0: 예, 네, 55년 오. 곡인데 아직도 이렇게 오늘 제가 선곡할 정도고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울려 퍼지면 이게 바로 이제 대중음악이 과연 유행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1: 그 네네. 이건 이제 불후의 명곡으로 올라간 거죠.
0: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음악성을 떠나서 대중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대중가요의 가장 첫 번째 열자 바탕이거든요.
1: 대중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0: 대중의 사랑입니다.
1: 대중의 사랑.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곡, 특히나 그게 오래간 노래. 누구나 인기 최고일 때 그 순간은 최고의 어떤 반응을 얻죠.
1: 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임진모 씨는 지금 네. 평론가로 쭉 살아오셨잖아요.
0: 네.
1: 이게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평론가들의 평점이 높은 음악들
0: 네.
1: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흠뻑 받은 곡들
0: 네.
1: 근데 이 어떤 곡들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1: 어? 네. 평론가들의 평점도 높은데
0: 네.
1: 대중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은.
0: 근데 그게 겹치는 게 아니더라도요.
1: Take Me Home Country Roads 이런 곡은
0: 평론가들이 무대하는 곡은 아니죠.
1: 평론가들은 그냥 네. 뭐 그냥 유행가지 뭐 이거잖아요.
0: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직 월남전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미키마우스라고 그랬잖아요. 존 덴버를.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1: 이런 노래 할 때냐.
0: 이런 노래 할 때냐 말이지. 아. 그래가지고 카펜터스랑 존 덴버만큼 욕먹은 가수들이 없을 거예요.
1: 아.
0: 그런데 그게 또 세월은 또다시 정말 공정한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1: 네네.
0: 저는 그래요. 평론가가 우대하는 곡들, 대중이 사랑하는 곡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1: 야, 이분은
0: 네.
1: 양수경 씨.
0: 예.
1: 고등학교 시절 야자 때
0: 예.
1: 존 덴버의 비행기 사고 소식을
0: 97년인데
1: 백햄에서 듣고
0: 네.
1: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와. 97년. 좀 일찍 갔죠. 경비행기 자기가.
1: 그러니까.
0: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어. 정말.
1: 그래가지고 네. Living on a Jet Plane
0: 네.
1: 그 노래도 네. 만들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수는 역시 노래 따라간다라는 또 얘기를 제트 비행기는 아니지만
0: 네, 네.
1: 경비행기긴 하지만 아무튼
0: 네, 네.
1: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0: 네.
1: 실종된 거죠. 사실 실종.
0: 그렇죠. 그리고 Living on a Jet Plane은 히트의 주인공은 존 덴버가 아니고 피터 폴 앤 메리죠.
1: 그렇죠.
0: 네. 네. 참 존 덴버는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아 진짜 97년까지 참 오랜 동안에 사랑받았어요. 사실은.
1: 히트곡을 많이 내시고
0: 네, 네.
1: 그리고 또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0: 네네네. 네, 그리고 플레이스 도밍고랑 했던 퍼펙트 러브도
1: 네.
0: 한 시점을 만들었죠. 사실.
1: 어.
0: 네. 그러니까 존 덴버도 우리가 뭐 평론가들이 고평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중음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1: 네. 네. 그 콜로라도에 가보셨나?
0: 가봤습니다.
1: 어.
0: 이 노래 따라서.
1: 진짜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하여튼 뭐 이 노래가 다시 이렇게 경기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걸 물론 뭐 굉장히 스트림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확 늘었다고 합니다.
1: 아니 이런 노래 나오면
0: 네.
1: 다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0: 네. 자 이번에는 제가요 두 나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1: 두 나라를 만족시킵니까?
0: 네. 한 나라는 뭐냐면 꾸꾸르르코 팔로마니까요. 이건 멕시코 노래입니다.
1: 멕시코.
0: 아 멕시코는 참 어쨌든 홈 어드벤티도 있었겠지만.
1: 아, 홈 어드벤티지는.
0: 네.
1: 어느 나라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다.
0: 예. 있었겠지만 잘 하더라고요.
1: 좀.
0: 오늘 체코전 보니까. 체코가 약체였더라고요, 진짜.
1: 아, 그래도 우리가. 멕시코전 경기 잘했어요. 멕시코전 경기는 사실. 실수 하나 때문에.
0: 그렇죠.
1: 갈렸지.
0: 예.
1: 경기를 못한 건 아닙니다.
0: 못한 건 아닌데. 잘한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볼 돌리는 게 꼭 우리가 이기고 있는 팀 같아요. 진짜.
1: 여보세요. 그래도 잘하는 팀하고 선전했으면
0: 네.
1: 그거 잘한 거죠.
0: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꾸르르코 팔로마는 굉장히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1: 네네.
0: 그런 노래인데 멕시코 사실상 민요라고 봐야죠. 전 멕시코의 가리발디 광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노래비가.
1: 아, 노래비가 있어요?
0: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가 멕시코에서 추앙받는 노래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거를 부른 사람이 무지 많잖아요.
1: 많죠.
0: 정말로 이 노래.

0: 때문에 해리 벨라폰테. 해라 벨라폰테의 노래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죠.
1: 네.
0: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영화 그녀에게가 나오면서 이걸 그 카에타노 벨루즈라고 하는 브라질의 벨루즈. 전설이죠.
1: 네네.
0: 질베르토 힐과 함께 정말 브라질 음악의 전설인데 이 사람이 브라질 가수인데 멕시코 노래를 불렀어요.
1: 그러게.
0: 예. 네. 아주 독특했어요.
1: 아우. 네. 카에타노 벨루즈 노래는 묘하게 슬퍼요. 듣고 있으면.
0: 그리고 완전 그 브라질의 민중 저항의 상징이죠. 이 카에타노 벨루즈가요.
1: 아 오늘 네. 브라질하고 스코틀랜드 경기 보셨어요?
0: 네 봤어요.
1: 아 잘하더군요.
0: 브라질. 그래서 보면서 에이 브라질이네. 그랬습니다 저.
1: 우승팀이?
0: 아니 그냥 보면서 에이, 전 사실 좋아하는 선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1: 누구예요?
0: 저 모르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1: 제가 어떻게 알아요?
0: 크루이프인데 제가 월드컵에서.
1: 요한 크루이프?
0: 요한 크루이프예요.
1: 네덜란드의 지휘자.
0: 아 그럼요. 그분은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단일 월드컵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제가 군대 생활 아직 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82년 이탈리아가 독일 꺾고 우승할 때
1: 네.
0: 파올로 로시입니다.
1: 로시.
0: 야, 나 진짜 로시 그때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1: 근데 이런 팀이 지금
0: 그 돌파력이
1: 본선에 못 나왔으니 지금 알베르토를 비롯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네. 어떻겠어요?
0: 네. 근데 사실은
1: 그것도 48개국으로 출전국을 늘렸는데도 못 나왔어. 아, 나 이거
0: 그 월드컵의 전설이. 참. 근데 지금 이 카에타노 벨루스는 브라질 그 음악인이고
1: 네.
0: 꾸꾸르꾸 빨로마는 멕시코 민요니까 두 나라 만족시키는 거죠.
1: 그 뭐 두 중에 하나 뭐 우승하든가 말든가. 자, 음악 들으면 마치죠. 그럼.
0: 네, 네, 네.
1: 카에타노 벨루스의
0: 네.
1: 꾸꾸르꾸꾸 빨로마
0: 영화 그녀에게.
1: 네. 네.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브로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다르고요. 소나기가 또 지나겠습니다. 서쪽은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 25도 아래에 머물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자주 내릴 텐데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80mm까지 많은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 오후에는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자외선이 또 강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블랙 퓨머스 컬러스 들었습니다. 203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조금 더워도 이 음악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뭐 온도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좋은 음악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럼요. 자, 7시 35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임진모 선생님 가셨는데, 예. 김태환 씨가, 아, 임진모 선배님 항상 좋은 음악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디오로만 듣다 이번에 저희 동네에 강연이 있다고 하여 와이프와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동탄에서 뵙겠습니다. 동탄에 또 뭐 강연하러 가는 모양이죠? 나름 바빠요. 예. 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하실 때에는 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밖에서 정말 정중하게 거의 뭐 떠받들어서 모시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일종의 컨셉이니까 너무 저를 그 경우 없고 무례한 놈으로 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저게 컨셉인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들으시는 가끔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세요. 놀라면서 어떻게 방송을 도와주러 나온 그 출연자에게 그따구 대접을 하느냐 이러면서 저를 막 무지하게 뭐라고 그러시거든요. 저도 사석에서는 뭐 임진모 씨를 거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우창 씨가 청해 주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잔 스플릿호프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음악은 광고에 사용돼서 이게 귀에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잔 스플릿 호프 레이 듣겠습니다.

선라이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신경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존 스플릿호프 레이. 이승진 씨가 와 초등학교 애들한테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면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예. 이 시간이 저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승진 씨. 야, 마침 초등학생이 7353번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배철수의 음악 캠프 팬입니다. 진짜예요. 아, 믿어줄게. 예. AJR featuring 리버스 쿠오모. 리버스 쿠오모는 예, 백혜미도 한번 다녀갔잖아요. 위저의 보컬리스트. Sober up. Sober up. 어우, 발음 잘 안 됐어요.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하트의 바라쿠다. 김태수 씨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밝고 귀여운 모습을 주로 보여드리다가 이번 신곡에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위축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 있는 노래 가사 덕분인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끼고 나온다는 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발전할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특별한 분의 유해를 싣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죽어서도 격전지에 묻히길 원했던 6.25 파병 군인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갖췄고 앞으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고인의 유족이 말하길 그분들은 한국 전쟁 참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후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딛고 일어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헤아리기조차 힘든 어떤 이들의 숭고함을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5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박효신의 그날이었습니다. 아, 날이니만큼 76년 전 오늘 발발한 6.25 전쟁에 한국을 돕기 위해 먼 이국 땅에서 격전을 벌인 유엔 연합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재훈님께서 아 오늘 6.25였군요.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전사하셨는데 저 밤샘 비행하고 쓰러져 자느라 정말 완벽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대장부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할아버지 한 번 더 생각했네요. 세상에 또 이렇게 참전용사 할아버님이 계셨군요. 아 근데 진짜 일하느라 까먹은 거라면은 할아버님도 너무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함에 대한 마음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양이 뭐 시원치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이라도 좀 속 깊게까지 생각을 하고 또 추모하는 마음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별밤 초대석 준비되어 있어요. 데뷔 후 별밤에서는 처음 만나요. 그리고 찬영 씨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 거는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거든요. 라이즈 여섯 분과 새 앨범 얘기 나눌 거고요. 이따 9시부터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부터 켜져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지금은 어디서 뭐

0: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듣고 싶은 노래랑 같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을게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지연우님이요. 대장부엉의 신간이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서둘러 퇴근해봅니다. 책 쓰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일상주의자의 감각 다들 읽어보자고요. 아, 연우님도 이렇게 훌륭하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사연으로 써주셔서 제가 읽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우님. 여러분들 좀 그래도 우리 정이 있는데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희님은 대장부엉, 전 어제 핸드폰을 7년 만에 바꿨어요. 너무 오랜만인지 이제 이어폰도 안 주고 충전기는 어댑터 없이 충전선만 있더라고요. 어? 진짜?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읽다가 감정이 뭐라? 아니, 아무튼 핸드폰 값은 점점 비싸지는데 부속품까지 사야 하는 시대라니. 아주 잠시 괜히 샀나? 했지만 하루 종일 새 휴대폰 잡고 있네요. 아, 결론적으로는 기뻐하셨죠. 저도 지금 바꿀 생각이거든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일단 사자 결심은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 어떡하지 싶게 비싸요. 아니 근데 뭐라고요? 충전선만 있고. 아니, 너무하네.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걸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폰에서 탈출을 하면 되는데 저는 사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컴퓨터랑 연동되는 것 때문에 그래. 여기가 약간 이거구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였어. 아,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 1891님은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돼서 오늘 인공호흡기를 떼셨어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데 더 많은 환자분이 듣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대전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인데 계시는데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분이 계시는군요. 그런 마음 하나가요.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꾼다고 저는 믿어요. 즉 여러분들 모두 정말 쾌차하실 겁니다. 힘내시고 1891님도 덩달아 힘 많이 받으시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 부엉이들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엔플라잉의 피었습니다.

엔플라잉의 피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스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큰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충격적인 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CT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코 CT를. 코 안쪽을 막 이렇게 되게 수치스럽게 그 제 안에 그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제 콧속을 막 이렇게 들춰보시더니 CT를 찍어야 된대.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쪽이 비중격? 이름 뭐였지? 충만이었나? 안쪽이 겉에서 보기에 육안으로는 뭐 좀 삐뚤어 적게지만 크게는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알았으면은 수술을 했거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중격 만곡증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만 계속 막히잖아요. 맞다고. 그래서 이쪽만 비염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한쪽은 완전 숨길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미간에 염증도 생기고 두통도 있을 거라고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수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와중에 근데 저는 그걸 물어봤죠. 그럼 이거 하면서 코가 약간 예뻐질 수도 있나요? 근데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수술할 자신 없습니다. 저는 코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3582님께서요. 어제 설레며 남편 생일 케이크 사간 부엉입니다. 분명히 초를 53개라고 말했는데 직원분이 실수하신 건지 한 개만 들어있어요. 우리 남편 돌잔치가 좋다고 해서 완전 쓰러졌네요.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닭갈비 외식하면 축하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으면 자기도 좋다고. 여러분, 이런 사연 들으면 결혼 생각 별로 없던 분들 결혼 좀 할 만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두 분이 사이가 진짜 너무 좋네요. 솔직히 돌잔치였고 좋다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죄송하지만 안 웃긴데 쓰러지시다니요. 이건 사랑입니다. 아, 이 너무 설레고 행복함 전해주신 3582님께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틈틈이 깨알 막 그 같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카말의 Nowhere to Hide, 아, Nowhere이군요. Nowhere to Hide 듣고 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 크러쉬의 뷰티풀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OST인데요. 드라마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던 지난 수요일 소장 부엉이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추천곡이었어요. 그 2위는요. 또 만나네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고백은 직진을 해야 된다라는 오프닝에 맞춰서 무려 별밤 오프닝곡으로 선곡이 됐었고요. 노래는 영화 와일드싱에서 발라드 왕자 최성곤을 연기한 오정세 씨가 직접 부른 노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오정세 최성곤 씨한테 물들고 있는데 별밤도 부엉이도 온통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명상할 때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물멍 얘기 하면서 지난 목요일 첫 곡으로 나간 노래입니다. 백예린의 물고기. 오늘은요. 3위 곡 한번 다시 들을게요. 크러쉬의 뷰티풀.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별밤 차트 탑3 3위 곡이었고요. 최선영님이 영원한 도깨비 아저씨 공유님 제 최애 드라마 최애 곡입니다. 좋은 곡 감사합니다. 와 저도 제가 로맨스 드라마를 잘안 보는 편인데도 이거는 끝까지 쫙 봤어요. 일단 김고은 씨좀 덕도 컸는데 그리고 약간 되게 유쾌했잖아요. 되게 멋있는 척을, 멋있는 분들이지만 멋있는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유머들이 너무 좋았어요. 좀그 정도의 좀 이렇게 개그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지니까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TMI로 오늘 좀큰 이비인후과 갔더니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얘기 드렸는데 고수정님이 저도 그냥 볼땐 일자인데 안이 휘어서 비염도 잘 와요. 이게 비염부터 시작해서 기관지까지 영향을 준대요. 세상에. 아, 참. 0698님, 저도 코가 한쪽으로 휘어서 수술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받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살자고 맘먹은 부엌입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많이들 있더라고요. 대장부한 코는 그냥 봐도 예뻐요. 어? 뭐야. 예쁜 코는 아니지만 수술을 하려면 대수술인 코라 제가 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하려면 20대 때는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저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삶에 심각하게 뭐 사는데 지장이 있거나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정도가 되면 뭐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있어 보려고요. 자, 그리고 4374님 오늘도 러닝 시작하며 앱으로 별밤 듣습니다.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노래만 들으면서 뛸 때보다 사연과 음악을 함께 들으니 훨씬 좋더라고요. 부엉이들 모두 행복한 밤 보내세요. 제 희망곡으로는 뛰면서 들을 거니까 빠른 템포 곡이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요. 혹시 치즈 비치를 아십니까? 치즈, 스텔라장, 러비 그리고 박문치 네 뮤지션이 함께한 완전 아이돌 곡이죠. 치즈 비치의 Summer Love.

치스비치의 Summer Love 이어서 적재의 야작시 들으셨고요. 5175님께서요. 오늘은 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시장놀이를 했어요. 준비하느라 이번 주 내내 바빴지만 선생님들 다 같이 준비하고 정리하니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한 점이 제일 뿌듯했어요. 잘 마무리했고 수익금은 연말에 기부도 한다고 하니 더더 좋았어요. 저 유치원에서 처음 해봤던 놀이 중에 저한테 가장 강렬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시장놀이였어요. 그 돈도 우리가 막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아 뭐가 막 이게 내가 소비자인 적도 있었고 또 내가 상인인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려서 만든 상추를 팔았던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상 악어놀이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그 두 놀이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아이들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9006님, 오늘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쿠키 생산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대량 주문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를 쭉 틀어놓고 일합니다. 아직 할 일이 한참 남았지만 짬내서 문자 보내봐요. 남은 시간 우리 서로 화이팅해요. 이야, 대량 주문 그래도 호재 아닙니까? 우리 9006님, 손목이나 허리만 좀 튼튼하게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맛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요. 한국에서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지만 1967년 6월 25일 비틀즈가 All You Need Is Love를 전 세계 4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초로 위성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년 6월 25일은 글로벌 비틀스 데이가 돼서 전 세계 팬들이 비틀스의 음악을 즐기고 그들이 남긴 사랑과 평화에 관한 영향력을 되새기는 특별한 날이 됐는데요. 그 뜻에 함께하며 오늘 MBC FM4U 또한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별밤 또한 그 일환으로 이 노래 함께하려고 합니다.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

dog.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현서님이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봐요? 장서은님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랑 연동되나요? 라고 라이즈 보러 오신 우리 브리즈 여러분들이 혹시 보이는 라디오 안 켜질까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 9시에 보이는 라디오 켜질 거고요. 라이즈 멤버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2부 끝곡으로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서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웨어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자, 이분들 머리, 어깨, 발끝까지 이렇게 완벽하면 더 높은 곳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어디까지 오를지 감도 안 오는 그룹 라이즈와 함께 할게요. 라이즈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0: 야, 드디어 라이즈가 별밤에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채널

0: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쇼타로 씨부터 한 분씩 소개랑 인사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라이즈 쇼타로입니다.
0: 어, 멤버들 좀 호응을 스탠 좀 부탁드릴게요.
1: 쇼타로입니다. 와우.
2: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은석입니다. 예. 와, 은석 형이 은석
3: 동 안녕하세요, 라이즈 성차입니다.
4: 와, 라이즈 성차.
5: 어, 안녕하세요, 라이즈 앤톤입니다.
2: 와, 앤톤이다.
6: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즈 소희입니다.
7: 예. 오,
8: 안녕하세요, 라이즈 원빈입니다.
0: 아, 여러분 정말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네, 이 환호성에서부터 너무 느껴져서
5: 아, 저희끼리 밤이라 약간 아, 좀 정장케 해야 되나?
0: 아, 전혀.
5: 아, 저는 아, 그렇지 않아요.
8: 괜찮아요.
0: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텐션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게 막 또 막 일한다고 막 억지로 막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잔잔한 곳은 아닙니다. 아, 네. 아, 16형님께서 라이즈 왔나?
6: 왔나?
7: 왔다, 라이즈 왔다.
0: 김경민님, 오늘 라이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 저 우리 은석씨가 유키카님 문자 읽어주세요.
9: 네, 오늘 별밤에 라이즈 나온다고 들어서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라이즈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뽁뽁뽁.
0: 뽁뽁뽁 뭐지? 아, 이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네요.
9: 그렇죠.
0: 아무래도. 아, MZ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브리즈 분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부엉이라고 부릅니다. 애청자들을.
6: 부엉이 여러분.
5: 대왕. 대왕 부엉이.
0: 대장.
7: 대장. 대장.
0: 종종 대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가 됐든 아무튼 저희는
5: 대장.
0: 브리즈 분들도 오늘만큼 브리즈 부엉이가 되시는 거고요. 오늘 감기 이슈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 안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아,
0: 아, 아무튼 아까 해피 할배님께서 아이디가 굉장히 아주 연배가 있으신가 봐요. 드디어 앤토니 라이즈로 별밤에 나오는구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5: 드디어
0: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저와 이제 앤토니 씨가 어떤 인연이 있죠.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실까요?
7: 네네.
0: 어,
7: 네.
0: 저는 이제 오랜 윤상 씨 지금까지 전 윤상이 제 인생 뮤지션 1위예요. 압도적 1위. 근데 이제 아들로 봤었고, 어, 그래서 그냥 너무 잘생기게 컸길래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다가 일이 커졌죠.
7: 아, 그 사진.
0: 예. 네. 아,
8: 그 화제 그날, 사진.
0: 그날 저녁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화제가 갑자기 돼버려.
5: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0: 하지만 지금 라이즈가 된 걸 보니까 그 정도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는 아예 앤토니 아이돌 재질은 아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앤토니 수줍음을.
7: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막 라이즈 콘텐츠 많이 보는데 형들이 그런 앤토니를 너무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오히려 그래서 그 캐릭터 그대로 사랑받게끔 옆에서 많이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6: 제가 많이 예뻐해 주니까 또 빛이 바라는 게 아닌가.
0: 맞아요. 정확합니다.
1: 은도 수줍음이 많았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0: 많이 많이 바뀌었죠.
5: 네. 네, 형들 덕분에 진짜로
7: 업그레이드 됐어.
0: 아.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두더지 같았어요.
5: 장난 아니었어요.
0: 조금 이렇게 뭘 좀 하려고 쏙 들어오게. 쏙 들어가, 쏙 들어가.
8: 와, 그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완전 근데. 많이 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함께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신 것 같고 또 요새는 또 이런 그런 좀 수줍은 성격도 팬분들이 또 막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진 편견에 좀. 제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23년 9월 4일에 제가 윤상 씨 노래 틀면서 라이즈 데뷔 소식과 함께 뭐 앤토 씨 얘기도 했고 심상치 않은 그룹이 데뷔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7: 와우, 4년이라니.
0: 어이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처음 한 몇 년까지가 좀 말도 안 되게 빨리 지나간 게 한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아니면 처음 1년 차가 그랬어요? 아니면 어때요?
10: 처음 1년 차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스케줄 엄청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0: 그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히트곡이 돼버렸죠.
6: 맞아요. 처음에 게러기타가 엄청 잘 돼서 너무. 저희도 엄청 놀랐죠 그때.
0: 그 노래는 길이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막 이 라이즈가 쭉 만들어 오고 있는 나름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따 또 차차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앨범 얘기로 가기 전에 참 원래는 2주차면 지금 2주차라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활동 마무리 단계인데 네. 한 주 더 남았다고.
4: 네, 맞습니다. 네.
0: 팬분들은 네. 오히려 좋아하시나요?
1: 네, 맞아요.
4: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1: 보통 2주를 했었는데 또 이제 결방도 많고 해서 이번에 또 3주를 하게 됐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0: 오히려 좋다.
1: 네, 오히려 좋다.
0: 여러분들은 하지만 약간 피로도가 좀
4: 아니,
0: 그런 게 아니죠?
5: 아니죠. 네. 오랜만에 음방 활동하는 거라.
0: 아,
4: 맞아요.
6: 맞아요. 맞아요.
0: 그래. 그리고 좀 이제 또 은근히 또 해외 활동 많아지고 그러면은 한국 무대가 좀 더 그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눈맞춤 해놓으시고 자 앨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매됐어요. 라이즈 두 번째 미니 앨범 2. 네, 심플해. 네. 첫 번째 미니 앨범은 1?
5: 첫 번째 미니 앨범은 라이징.
0: 라이징. 아 되게 그래서 되게 힙하다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1, 2, 3인가? 옛날식으로 옛날엔 1집이 3집이었거든요.
1: 1, 2, 3.
0: 그렇죠. 아무튼 월드투어 마치고 준비를 한 앨범이고 이게 뭔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사적인 느낌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아. 뭐 그런 게러기타도 그런 붐붐베이스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 같은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나 뭐 이렇게 보통 오히려 데뷔할 때 하는 얘기.
5: 사실 성장이란 그런 테마 자체가 저희 데뷔 때부터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희 곡들은 어쨌든 저희 라이즈가 원래는 이제 Rise and Realize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뭔가 이번 투 앨범에도 물론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뭔가 저희가 이제 4년 차가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또 경험한 것들과 배워온 것들도 같이 담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0: 죄송해요. 진짜 저는 이모로서 우리 앤톤 많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감동했어요. 어, 이거 뭐야? 진명선님 네. 나랑 같은 마음이네. 네. 소희 씨 읽어주세요.
6: 진명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앤톤이 또박또박 울지도 않고 잘해요. 또 같은 네, 댓글을 달았는데
0: 같은 마음이가 또 여러 이모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DJ사가서 쭉 보는데 약간 맨 마지막에 두 분이 제일 좀 되게 이렇게 만화 느낌 나는 분들이 제일 끝에 앉으신 게 의도적인 걸까요? 되게 약간 가장 좀 화려한 스타일로 생긴 두 분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좀 제가 너무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는 좀 기분이 좀 만화인가 사람인가 느낌이 드는데 유나이즈 약간 만화 약간 남성적 약간 큐티 이렇게 약간 보통 이렇게 배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1: 오늘 그냥 좀 의도된 건 아니고 좀 네.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은 것 같은데
6: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0: 어머 근데 되게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좀 되게 어울리는 박주영님이 얘기해 주셨네 순정즈라고
4: 맞습니다
1: 순정만화
0: 맞네 순정만화
1: 아 근데 뭐 다른 멤버들도 다 순정만화에서
0: 다 순정처럼 만화 작가가 장르라 그럴까 다 달라.
4: 어떤 장르?
0: 일단 저쪽 순정 뭐 로맨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는 라인 이름 없어요. 은석 씨랑 소희 씨는?
6: 네? 아 그
0: 라인 그 이름 팬들이
1: 개미.
0: 두 분은 무조건 그거죠. 약간 스포츠가 들어간 근데 로맨스가 곁들여.
4: 약간 러브코 느낌인가?
0: 그 둘이 사랑에 관심 없어. 와 내가 하는 거 해야 돼. 근데 그런 나조차 반하게 만든 누군가
6: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0: 네, 되게 약간 좀 테스토스테론적 그톤 이야기가 테스토 라이스 퓨타로앤 앤톤은 되게 깜찍하고 귀엽고 그래서 소년만화 이렇게 점점 되게 아이만 같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예를 들어 뭐 드래곤볼 같은 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청년이 돼서 기술을 막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
1: 그게 너무 좋은
0: 여러분은 완전히 다 달라요.
5: 저희는 로맨스 없구나.
0: 여기는 약간 아직
1: 로맨스는 아직 하기에 좀 그렇대.
4: 그러게 너무 귀엽다.
0: 약간 물론 제 개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곡은 Do Your Dance고요. 별밤 당연히 발매 당일 틀었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라이즈한테 곡을 잘 뽑을지 아, 저는 항상 귀사의 A&R 팀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제 기준에서 라이즈

0: 지문곡 진짜 정말 아낌없이 가는 느낌이에요.
1: 많이 애써주시죠.
0: 네, 청량했던 라이즈에서 이번엔 좀 더 힙하고 좀 더 성장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노래 듣고 어땠나요? 좀 다르다. 어, 나 이거 하고 싶었으면 어, 이거 약간 우리랑 어울리나? 뭐 어떤 반응이었는지.
2: 되게 어, 지금까지 해봤던 곡은 아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은 있었어. 그래 딱 들었을 때 되게 중독적인 느낌이 강했고 딱 봐도 이건 퍼포먼스를 내세울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0: 그때 실제로 네. 다 맞아떨어진
2: 네.
3: 정말 힙하고 트렌드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또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곡 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약간 좀 어 나 이런 거를 좀 기다려왔어 좀 이런 느낌이었을까 성찬 씨 말에 의하면.
3: 그렇죠.
0: 어, 드디어 저희, 좀 때가 왔나?
3: 네. 좀 되게 이런 강렬한 비트에 한번 몸을 맡기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타이틀곡으로 또 정해져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맡겨버리고 말았군요.
3: 네 맡겨버렸습니다.
0: 그리고 녹음은 아 이거 그러니까 단체로 이게 혹시 뭐 이런 에피소드가 뭐가 있어서 질문이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같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녹음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나요 혹시?
4: 어 이번엔 없었던 것
3: 이번에
4: 같아요.
3: 이번에 없었는데
0: 옛날 이런 그런
3: 수록곡 같은 거 예전에 예, 챈트 같은 거 받을 때 좀 이렇게 다 같이 함성 치는 외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같이 녹음실에서 들어가서 막 불렀던 아, 적도 있었던
0: 그쵸.
3: 것 같아요.
0: 그런 앰비언스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녹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각자 자기 녹음할 때 가서 하고 나와요? 아니면 다 같이 있어요? 아니면 뭐 둘, 둘, 셋 뭐 이렇게? 어,
2: 자기 그쵸. 하고 아웃. 자기 완전, 하고 아웃해요.
0: 네. 아, 너무 냉정하네요. 아, 라이즈.
2: 아 근데 네. 왜냐면 네. 어, 다른 멤버 할 때 저도 한 번 그 녹음실에서 들어보고 싶긴 한데 뭔가 그 A&R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제가 그게 되는 게 아니 좀
0: 방해
2: 네, 영향이 가지 않을까.
1: 뭐 소희 형 정도의 뭐라 한두 마디 해도 되죠.
5: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뭐 아 근데 약간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약간 그 시간대가 겹치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제가 녹음하고 다음 멤버가 뭐 소희 형이라고 치면. 뭐 가끔 뭐 그 끝날 아, 때쯤에
2: 맞물릴 때가 있어.
0: 오며가며
1: 한번 네. 같이 듣고
0: 뭐 어, 왔어?
1: 그럴 때도 그럴 있었던
0: 어,
1: 것 같아.
0: 근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멤버들이 밖에 앉아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2: 있어요?
0: 없어? 왜냐 그거 좀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2: 그러니까.
4: 근데 뭐 연습생 때?
0: 연습생 때
4: 녹음했을 때 그랬던 거 같고 데뷔하고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2: 좀 멤버들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신경 쓸 수도 있을
0: 그러니까
2: 것
0: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1: 근데 아. 그 녹음 끝나고 약간 쭉 들을 때는 있잖아요.
0: 아 그거야. 그렇겠지. 어, 더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단 우리 앨범 타이틀곡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ise의 Do Your Dance. They've been asking for this.

0: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곡이지 않습니까?
1: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장보원님이요, Do Your Dance 진짜 좋아요. 특히 원빈 출격 파트가 미쳤습니다.
3: 와,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된 건지 입장 표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미친 건지.
3: 제가 이 출격 파트 뮤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엄청 이제 마지막 파트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식으로 뭔가 머리를 싹 넘기면서 나오는 그 파트가 있거든요.
0: 소름, 연기 맞아.
3: 네, 그 파트가. 그,
0: 진짜 어떻게 멤버분들이 서로 사적으로 어떤 사이인지 잘 몰라서 원빈 씨 막 그렇게 막 멋있게 쫙 하면 멤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 정말 너무 멋지다인가 아니면 막 조롱을 한다든지.
1: 저희 조롱 자주 합니다.
0: 조롱. 네,
3: 조롱을 많이 하죠 사실.
0: 아, 그 조롱. 네,
1: 보통 조롱을 많이 하죠. 네. 연습실에서. 뭐 원빈이가 자주 하는 그런 동작들을 막 따라한다던가.
0: 그런 아, 그 무슨 동작이죠?
1: 막 약간 이런 거 많이 해요. 약간.
0: 약간 본인의 네. 멋짐을 좀 즐기는.
1: 네, 약간 즐기는.
3: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제가 좋아요. 좀 쪼가 좀 많아가지고.
0: 쪼.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런 어떤 네. 특정한 습관을 뜻하는데. 네,
3: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멤버들이 아주 아주 잘 따라합니다.
0: 그 원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3: 뭔가 약간 뭔가 이런 거 하고.
1: 이런.
3: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0: 이거 완전 그 쇼츠 특화된.
3: 네.
0: 네. 네. 이게 팬분들이 이거 움짤이라고 하죠. 짧게 움직이는 맞아. 그런 걸 만들기 좋은 네. 그런 그렇죠. 또 습관이 있어요.
4: 멋있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멋있어서.
1: 맞아 맞아.
0: 멋있으니까.
4: 네, 멋있으니까.
0: 아, 멋있긴 해.
1: 표정 잘 써요. 네.
0: 멋있긴 해.
4: 네. 네.
0: 아 그리고 이번 활동 첫 무대가 음악 중심 울산 녹화였어요. 근데 맞아요. 울산이 우리 원빈 씨 고향이라서. 그 자리 부모님 계셨어요?
3: 어, 맞아요. 네, 왔습니다.
0: 어우, 그 세상에 그럼 얼마나 기분 좋으셨어요? 유난히 네. 멋있는 파트 딱 막 보시고
3: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제 고향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음악 방송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라
0: 그러네.
3: 되게 신기했습니다.
0: 어머님도 여전히 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상에 그냥 와서 앉아 계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도 될 분들인데 라이브도 해주신다 그러고.
1: 아, 네, 그럼 당연하지.
0: 뭐가 당연해요. 감사합니다.
1: 준비했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4: 네, 디디던이라는 저희 앨범의 세 번째 트랙 곡이고요. 되게 이 시간에 들으셔도 여러분들 좋죠.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할 그런 맞습니다. 곡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멤버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네.
0: 아 그래요. 예. 라이브 듣는 동안에 노래 감상평도 좋고요. 라이즈한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유경님이요. 라이즈 성장해. 아니 성장하지 마. 아니 성장해. 아니 더 높이 돌아가. 아니 올라가지 마. 그래도 올라가자. 라고 자아분열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크군요. 모두가 되게 고향에 예. 커다란 우리 라이즈 예. 준비가 되셨을까요?
5: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라이브로 청해 예. 듣고 올게요. 예. 라이즈의 디디던.
1: Yeah. Let's go.

0: 저의 큰 소리가 마무리에 좀 방해를 한 것 같네요.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라이즈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디디던이었고요. 야 이거 라이브로 흥을 살리기에는 좀 애매한 곡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제 편견은 진짜 어디다가 멀리 버려야 이따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약간 조금 분위기 있고 약간 런웨이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 노래고 막 이게 다이내믹이 막 위아래로 있는 곡이 아니라 서가지고 하우스, 이렇게 부르기가 하우스니까. 그 흥을 내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
0: 그게 맞아. 되네요 여러분들은.
2: 디디던이 근데 은근 진짜 엄청 신납니다.
0: 예. 그 네. 들으면 신나는데 이게 가창으로 이걸 살리기가 라이브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완전 착각이었어요.
3: 감사합니다.
0: 와, 조유진님 디디던 너무 새벽 드라이브에 걸맞는 노래 완전.
4: 새벽 드라이브.
5: 오, 정말.
0: 여러분들 운전하십니까?
4: 몇 명은 면허 있고
0: 그래요? 네. 새벽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있는 분?
6: 야, 최근 저희 세력들은 다 스케줄도 잘 있어가지고
0: 카니발에서
6: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4: 카니발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도 너무 새벽에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맞죠. 아 약간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거 이 노래 들으면 내가 멋있어지는 느낌 나는 거. 디디던이 좀 그래요.
1: 뭔가 친구들이랑 차에 타 있을 때 이 노래를 틀잖아요. 느낌 있다. 너 선곡 느낌 있다.
0: 맞아. 정나영님이 이거 우리 앤톤 읽을 수 있겠어요?
6: 네. 지하철에서 디디던 듣다가 너무 신나서 춤출 뻔 사실 쳤을지도 모르죠. 쳐도 되죠.
0: 나도 모르게 약간 추울 때가 있어. 훔친 놀랍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즈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아 진짜 이 광고가 나가는 중에도 우리는 음악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아, 진짜로 라이즈 노래들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았어. 1762님 라이즈야 항상 브리즈 기사 읽어줘서 고마워. 늘 많이 고맙고 고맙죠. 사랑해 라브뜨
2: 라브뜨
3: 라브뜨
2: 라브뜨 뭔지
1: 아, 이거 무슨 구호잖아요.
2: 맞아요.
4: 라이즈 브리즈 뜬다
3: 뜬다.
1: 근데 이미 떴으니까 그럼 떳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니, 또 떠야죠.
2: 영원히
1: 계속 떠든다고요?
2: 계속 떠야 합니다.
1: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행성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즈음에 제 기억일 수도 있죠. 그 즈음 전후로 해서 데뷔한 아이돌 중에 거의 제일 빨리 자리를 본인들 입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2: 이게 절대 아니다.
1: 절대 아니다.
2: 절대 아니다.
5: 아닌 것 같아요.
1: 아직. 이름값 하네요, 라이브. 네. 그리고 6257님 문자 쇼타로 읽어주세요.
4: 네. 우리 라이즈 변서에 10시간씩 넘게 연습해서 선전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해요. 라브트.
1: 라브트.
2: 라브트.
1: 라브탓.
4: 라브트. 라브트.
1: 진짜 10시간씩 넘게 했어요?
4: 저희 기본적으로 항상 컴백할 때는 무조건 10시간씩 넘게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어떻게 살이 안 빠져요?
4: 살이 빠지긴 하죠.
1: 빠지는데 그 계속 그러면 식단으로 관리해요?
6: 저희 팀은 우리 팀 식단 없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왜 안 상하지?
7: 엄청 먹는 것 같아요.
1: 네. 많이 먹고?
7: 네. 많이 먹어요 저는.
1: 와 어떻게 10시간을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바로 제 구호를 적용하셨어요. 라브떠. 은석 씨 좀 읽어주세요.
8: 네, 라브떠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무대에서 땀을 그렇게 흘리고도 쌩쌩한 비결이 있을까요? 멤버들이 이것만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며 원기 회복을 위해 먹는 음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1: 뭐 있구나. 뭐. 있어. 뭐야. 빨리 얘기해줘.
8: 그러니까. 맞습니다.
7: 오. 아 있겠다.
1: 뭐해 왜?
8: 저는
1: 자기들끼리 먹
8: 얼박살을 진짜 많이 먹어요.
1: 얼박살.
2: 바커스에서.
8: 근데 진짜로 바커스가.
1: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2: 네. 네. 네.
1: 술을 좋아하는 그 신이 있었잖아요. 그분을처럼 강인한 사람을 만들어주죠.
8: 네.
1: 그래요. 아유 우리 은석 씨가 역시
8: 아우 죄송합니다.
1: No backing입니다. 아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역시.
2: 아 뭐
1: 그게 좀 그렇다.
8: 땡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예예예. 네. 예, 예. 얼박사.
2: 근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희 그 팬분들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1: 그거 너무 좀 아이돌 공식적인 말 아닙니까?
2: 아니요 이거 진짜요.
1: 그건 맞아요.
2: 아, 정말입니다. 저희가 그 위버스라고
1: 그것 한 번만 얘기하기. 아 여러분들 프로가
2: 죄송합니다.
1: 아 여러분들 지금 낙태비한 거 아닌데.
8: 아 저희가 잠을 많이
1: 저 좀 좋아하는 거죠. 괜찮아 한 번씩.
2: 팬사이트 팬사이트라고 하나?
1: 뭐 커뮤니티
2: 팬커뮤니티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힘들 때 한 번씩 보면은 되게 많은 힘이 됩니다.
1: 그거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는 아 뭐 이것도 뭐 이런 서비스인데 또 막 유료고 약간 부담스럽게 시작했다가 정작 다른 깨톡은 안 보는데 그걸로 소통하고 있는 게 막 보여가지고 너 지금 그거는 했던데 왜 뭐 안 보냐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3: 그럴 수도 있겠다.
1: 네 진짜로 그래요. 자 아무튼

0: 아무튼 이제 이 원기 음식은 그 음료와 팬분들이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여러분들 그 음료 정도만 따라서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라이즈의 두 번째 미니 앨범 2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좀 더 할 텐데요. 별밤에서 같이

0: 이거 페스티벌이나 라페 되지. 약간 진짜 이 라이즈 음악들은 아이돌 음악 중에 또 유난히 밴드 사운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발전을 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그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더 날아오르겠다라는 라이즈의 피기 가득한 메시지 담긴 곡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노래에 대한 애정도가 어때요? 팬분들이 왜 수록곡 중에서도 유난히 더 좋아하는 곡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얘는 한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얘는 팬분들이 아마 1등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0: 그래요?
1: 네.
0: 다음에 다른 곡 물어봤는데 그것도 1등이라고 하면 저 이제 진정성 의문 같습니다.
1: 원빈이가 이 곡을 특히 좋아해서
0: 원빈 씨가
2: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색깔로 치면 약간 하늘색 느낌인데 라이즈가 데뷔곡이 메모리즈라고 하는데
0: 네네
2: 그거의 연장선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라이즈의 곡 같아요.
0: 약간 왜냐면 라이즈가 일단 청량이니까 근데 청량이 조금 더 박력이 있어졌죠 이거는.
2: 네. 네.
0: 권희정님이 라이즈의 또 다른 정체성 같은 여름 노래 소울 만관두. 굉장히 라이즈 아이덴티티라 같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원빈 씨처럼. 김성현님 문자 지금 여기서 성철 씨 모니터 보이시나요?
3: 네.
0: 여기.
3: 네 보여요.
0: 읽어주세요.
3: 네 김성현님께서 내 최애곡 소울 이거야말로 진짜 라이즈 색깔 제대로예요.
0: 이거를 제대로 라이즈라고.
3: 아무래도 소울이 이번 라이즈 저희 2의 첫 번째 트랙인데 이 앨범의 시작을 여는 곡인 만큼 약간 딱 이번 앨범의 색깔을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야 아니면 개파가 있나? 그러니까 왜 팬들이 왜 이래서 더 덤머파가 있고 깐머파가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개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4: 근데 뭐
5: 그럴 수도 있죠.
4: 소원은 진짜 좀 그런 거 안 따지고 뭔가 안 따지고. 브리지라면 이 마음으로 품게 되는 누구나 그런 곡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좀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뒤쪽에 배치될 것 같아요 공연하면.
6: 맞아요.
0: 그죠 그죠.
6: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네.
7: 완전 웅장한 노래라서 되게 딱 팬분들도 올랐을 때 약간 들면 완전 여러 감정들이 섞일 것 같아요.
0: 상상돼요. 여러분 중에 한 명 약간 하다가 약간 살짝 눈물 맺히는 거.
5: 저희 길에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0: 운명 눈물
7: 맺히는 거. 있어요.
2: 운명.
0: 이미 한 번.
5: 저는 이제 저희 곡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콤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도 되게 밴드 사운드 많이 섞인 곡이다 보니까 그 곡도 이제 공연하면서 좀 어쩌다 보니까 눈물 포인트가 됐어요 저희 멤버들한테 그리고 또 팬분들한테도. 네, 유난히 좀 많이 그랬던 멤버가 이제 원빈 형인데 최근에 또 그 얘기했어요. 원빈 형 공연할 때 소어 나올 때 딱 원빈 형이 딱 울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2: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벅차더라고요.
0: 와 이게 네. 눈도 커가지고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발각될 거거든요.
2: 바로 발각됩니다.
0: 좀 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남희은님께서 소원은 들으면 벅차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공연장에서 제일 기다리게 되는 곡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오버드라이브고요. 역시 라이즈라면 이 베이스 센 노래 하나 있어야죠.
1: 네.
0: 굉장히 또 좀 약간 다크하다고나 할까? 무대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여기 트레일러에서 쇼타로 그리고 원빈 두 분이 힙하게 등장을 하는데 쇼타로 씨가 이 곡에 안무를 짰어요?
2: 오버드라이브 트레일러에 제가 거기 출연하는데 거기 실제로 그 선생님이랑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무 제작도

0: 해야지 했었는데 그 다행히 뭐 팬분들도 이번에 트레일러 공개됐을 때부터 좋은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1: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또 애기 아니네. 아 진짜 너무 멋있네요.
0: 야, 감사합니다.
1: 약간 라이즈가 희한한 게 완전 천상 아이돌 재질을 당연히 내다가도 되게 이런 스트리트 막 그런 바이브를 또 내요.
2: 맞습니다.
1: 그냥 막 그 TV 쪽은 가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또 낼 때가 있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스위치가 돼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은 그냥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되게 뭔가 방송국용 표정 바이브랑 좀 방금 이런 트레일러에서라든지 되게 좀 막 자연스럽고 생동 생기 있는 에너지 있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 나요.
0: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3: 저희는
0: 팀이 특히 나온 거
3: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4: 네. 아, 저희가 스스로 못 느끼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 그렇군요. 그냥 할 뿐인데 자동으로 바뀌나요? 프로들은 원래 자기가 뭘 잘해서 잘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원빈 씨가 또 나오는데요. 역시 또 그 눈빛 연기. 역시 우리 신정만아 기타를 연주하면서 우수에 찬 눈빛 연기. 이름이 원빈인 사람들은 보통 우수에 차 있나 봐요.
2: 제가 우수에 차 있는 눈빛을 많이 하곤 합니다. 촬영할 때
1: 우수에 많이 차는 것 같아. 우리 성찬 씨도 비슷한 이제 큰 눈 소유자로서 이 라이즈 내 빅 아이즈 멤버잖아요.
5: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근데 우수는 원빈 씨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성찬 씨는 약간 좀 희망찬 느낌이 있어요. 희망찬.
6: 이름 바꿔야겠다.
7: 반비. 희망찬.
1: 희망찬. 망찬.
2: 성찬. 희망찬.
3: 정희망찬.
6: 희망찬.
1: 물론 그렇지 않아요.
2: 좋다.
1: 네, 약간 비극적인 스토리라인을 주기보다는 해피엔딩을 줄 것 같은 스타일.
6: 오, 잘 어울리네.
3: 해석력이 확실히
1: 망상을 많이 해요.
3: 저는
1: 덕후라. 맛있게 해야 돼. 오늘도 많이 좀 배불리 해서 또 전해드리겠고요. 오버드라이브라는 곡이었고 저는 이런 바이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저를 뜨겁게 했었던 곡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할 때는 멘트를 여기서 얹기 싫어갖고 계속 Like a Bomb이고요. 다섯 번째 트랙입니다. 저는 작곡가한테 되게 크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윤상 선배님도 작곡가로서 반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SM의 곡을 많이 쓰신 우리 켄지 씨한테는 아 좀 좋네 싶으면 켄지인 경우가 솔직히 진짜 많았어요. 정말 소신 발언으로서 진짜 켄지 이게 그 몇 프로듀서들 큼직큼직한 분이 계시는데 전 완전 켄지 파였어요.
1: 소월도 저희 켄지 작가님
2: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켄지가 켄지 씨는 근데 너무 다채로워서 켄지표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건 되게 익숙한 진행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이 디테일들을 잘 들어보면 다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을 가지고 만드세요.
3: 너무 멋있어.
0: 너무 멋있죠. 가사도 잘 써.
1: 너무너무
3: 맞아요.
0: 너무 멋있어. 이거 약간 그 많은 분들이 그 이 얘기도 하시지 3세대 아이돌
4: 이미 생각나는데
0: 3세대 아이돌 누구지? 샤이니?
4: 엑소
0: 네.
2: 또 샤이니
0: 그래 엑소랑 샤이니 약간 섞은 느낌일 수 있겠다. 좀 더 각 잡혀있는 느낌이죠.
4: 네 맞아요.
0: 라이즈가 추구하는 걸 조금 더 노는 느낌에서 되게 편하게 야 하면서 툭 치면서 시작하는 느낌인데 라이크 보면 되게 딱딱 서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이거 들어봤을 때?
2: 저 진짜 저의 최애곡이 이제 Like a Bomb이었고요. 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0: 어떤 점에서 뭘 표현하고 싶다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2: 어떤 점에서 제 최애곡인지? 저는 뭐 한 가지 포인트를 찝는 편은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
0: 다 왔어요.
2: 몸이 반응한다. 그냥 노래 부를 때도 너무 재밌고 느낌이 좋고

0: 이런 게좀 최애곡이 되는 것 같아요.
1: 요소들이 많죠, 이게.
0: 네,
1: 표현하는
0: 맞습니다.
1: 요소들이 되게
0: 너무 좋아요.
1: 많으니까.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역시 이의재님께서 락커밤 불어서 쓰시네요. 락커밤이 진짜입니다. 락커밤이 라이즈 수록곡 마치 대표 메뉴입니다. 이렇게 다 개파들이 있다니까. 이게 대표야? 아니야, 이게 대표야.
2: 취향이 다 갈리죠.
1: 갈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2: 갈립니다.
1: 일이에요.
2: 그쵸.
1: 자, 그리고 트레일러가를 이번에 정말 너무 멋있게 만들었던데, 우리 은석 씨가
2: 네.
1: 으른미.
2: 으른미.
1: 약간 그 테토미가 있으신데. 지금 보십시오. 저 어깨를 굉장히 드러내고.
3: 저건 성찬.
1: 성찬 씨.
0: 근데 은석이 형 트레일러도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1: 그러니까
0: 뭔가 그 남자친구 바이브.
3: 약간 그런 약간 혼자 여행하는 바이브로 찍긴 했는데.
0: 네.
3: 그 약간 고독한 여행가?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0: 그 날씨 이슈도 있었잖아요.
3: 맞아요. 원래 뭐예요? 화창한 날씨에 찍어야 됐었는데 이제 비가 또 와서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련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그게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약간 좀 포스 있는 그런 컨셉 같은 거는 아마 제일 많이 소화하실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좀 확 남성성
0: 본인 입으로
4: 본인이 남성성
1: 아니 뭐
4: 아무래도
1: 할 수 있죠
0: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1: 우리 신민 씨는 내가 나 멋있는 거 안다고 하셨는데
0: 이런 말 은석이 형이 하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1: 은석 씨 아직도 조롱이 시작되었나요?
0: 그래요.
3: 아무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찍었어요.
1: 아주 장난 아니야.
4: 와.
1: 그러니까 왜 자기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학교 여자들 다 반하고 약간 이런 만화 그거 읽고 봤더니깐요. 연기력들도 상당히 더 좋아지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소희 씨는 이 늑대는 그 그래픽이죠?
0: 아 그렇죠.
1: 그래요. 여기서도 또 소희 씨 매력을 드러냈었는데 이게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보면서 연기는 어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CG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엔 당연히 늑대는 없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디렉팅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늑대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마주하는 느낌으로 한번 컷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냥 최대한 이미지로 상상했죠.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눈빛을 해야겠다.
1: 신기하다.
0: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했다기보단
1: 아니요, 이거 이런 거가 은근히 다 잡혀요. 무슨 생각하는지 희한하게 눈빛으로.
4: 맞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대 AI 시대에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큰 재능 중에 하나가 상상력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술과 함께 협업이 되려면 인간들이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걸 상상할 줄 아는 이런 늑대신이 그걸 상징합니다. 김규빈님께서 쇼타로가 만들어준 우정 반지. 잘 끼고 다니나요? 모두가 손을
5: 궁금하네요.
1: 지금 밑 테이블 아래 두고
6: 저는
1: 이제 안턴 씨
6: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손에 분장을 해가지고 잠시 빼고 있는데
1: 그리고 소희 씨는
0: 저도 하필이면 또 오늘 원래 끼고 다니는데
1: 원래 끼고
5: 하필이면
0: 아까 손 씻을 때 잠깐 빼놨던 바지
4: 티슈도 그 손으로 잃어버린 거
0: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화장 우리 숙소에서
1: 원빈 씨 그래도 그럼 혹시
5: 저 하필이면 오늘 의상에 장갑이 있어서
1: 하필이면 그래서 성찬 씨 그래도 설마
5: 그게 벌써 잃어버린 거 아니시죠?
4: 잘 있을 거예요.
5: 잘 있을 거예요.
1: 문제가 추측으로만 그리고 지금 은석 씨는 굉장히 인상을 팍 쓰고 계시는데 왜죠?
3: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끼고 싶은데 손가락에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지더라고요.
1: 각가지 이유로
6: 사랑해요 사랑해요
1: 혹시 이건가요? 쇼타로 그때 왜 이렇게 딱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 쇼타로를
5: 민현 선배님 제가 이게 만든 의전 반지예요.
1: 어떡해
5: 명이라도 끼고 있어도 다행이네요.
6: 다시 껴
5: 아니, 제가 낀 거죠. 만든 사람이 낀 거죠.
1: 그 무슨 얘기예요? 만든 사람이 낀 건데
5: 근데 그때 분명 내가 잃어버리면 그 벌금이 있다고 했는데
4: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5: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1: 그래요?
5: 손찬 씨는 좀 약간
1: 벌금 세게 달려?
5: 의심스러운데
4: 그럴 수도 있어.
1: 벌금 세게 불러요?
5: 벌금 그냥 천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1: 천만 원 현금으로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0: 저희가 이거 처음에 받았을 당시에 진짜 엄청 놀랐어요. 깜짝 선물로 줬었는데
4: 완전
0: 진짜 엄청 놀라고 고마웠어.
1: 그렇지만 하필 오늘은
5: 그러니까 하필 오늘인 거죠? 네. 네. 하필 오늘 기대할게요.
7: 오늘 음악 방송하고 왔어요.
8: 오늘 전 진짜 안 들어옵니다.
5: 아 그거는 다시 제작해야 돼. 아
8: 맞죠. 그 약간 사이즈가 늘려서.
1: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에 한번 감동적인 장면 아마 또 보게 될 거라고 믿고요. 아 벌써 마칠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도 약간 클로징을 같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6: 네. 네.
1: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착.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3: 별밤 초대석 라이저와 함께 했는데 벌써 얘기가 넘쳐서 클로징까지 함께 오게 됐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방송 이제 끝낼 시간이고요. 자, 한 분씩 인사랑 짧은 그 좀 팬분들과 부엉이들한테 인사 남겨주세요.
4: 여러분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아, 오늘 진짜 이나 선배님을 덕분에 이나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그 편하게 이 밤 시간에 약간 힐링하면서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저도요.
4: 잘 부탁드릴게요.
3: 좋습니다. 예, 은석 씨.
5: 네, 저도 오래 그 별밤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성찬 씨.
6: 네, 저도 오늘 별밤에서 또 저희 곡 얘기하면서 또 김이나 선배님과 또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라디오 또 이렇게 밤에 하는 거는 많이 경험이 없었는데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부엉이 분들께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3: 앤턴.
7: 이렇게.
3: 여기로 왔어 카메라.
7: 드디어 이나이모의 별밤 라디오 부엉이 분들과 대장 부엉님 함께 라디오 해서 너무 좋은 시간,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눈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왔으면 좋겠어요.
7: 감사합니다.
3: 자, 소희 씨.
8: 네, 이렇게 별이 빛나는 수요일 밤에, 목요일 밤이죠?
3: 아, 그러네.
8: 네, 우리 대장 부엉이님과 많은 부엉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부엉부엉 잘 주무십시오.
3: 감사합니다.
9: 네, 오늘 이렇게 별밤에서 재밌게 음악 얘기하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고요. 저희 이번 앨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으세요. 부엉이 분들 감사합니다.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못 짚은 얘기가 많은데 앤토니 개인 트레일러 작곡했다. 우리 원빈 트레일러 춤 얘기해야 된다. 아,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얘기거리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항상 요청을 하겠지만 제발 매니저님들이 커트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너루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짧게라도 들으려고 준비해놨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라이즈 분들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김유린,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0: 저희는 라이즈였습니다.
3: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밝고 귀여운 모습을 주로 보여드리다가 이번 신곡에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위축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 있는 노래 가사 덕분인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끼고 나온다는 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발전할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안

0: 오늘의 질문.
1: 겨울에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나요?
0: 아니 뜬금없이 더운 여름에 겨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요. 합격이에요.
1: 네, 더울 때 좋아하는 겨울의 한 장면 떠올리기. 이게 일종의 더위 극복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0: 좋아하는 겨울의 한 장면이라 뭐 새하얀 눈밭에 내가 처음 뽀드득 발자국 내기, 입김 호호 나오는 추운 퇴근길에 붕어빵 트럭 만나기.
1: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 어딜 가도 복잡한 크리스마스 날 집콕하면서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0: 아, 상상만 했는데 진짜 좀 시원해지죠? 이렇게 가끔은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마음 한가운데 트리를 하나 세우고 하얀 눈밭을 상상해보는 게 더 확실한 피서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Love is all.

0: 지나치고 방송반 6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글로벌 비틀즈 데이를 맞아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친친방 6월의 DJ 크래비티 형준,
0: 크래비티 원준입니다.
1: 네, 오늘이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해요. 지난 1967년 6월 25일 비틀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All You Need Is Love 라이브를 전 세계로 생중계했는데요.
0: 네, 그 후로 비틀즈의 팬들은 자발적으로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매년 6월 25일마다 비틀즈의 음악에 담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올해부터는 공식 행사로 인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온라인 안파크로 기념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저희는 이 노래를 영화 OST로 많이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커버됐던 곡인데요. 이 노래로 오늘은 오프닝 곡부터 겨울 느낌을 쫙 꽉 채워서 내봤습니다.
0: 네, 최근에 날이 더워지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더위를 이기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을 상상해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바로 원진아 누나님께서 원효대사 피서법 신선하다. 아,
0: 좋습니다. 또 송디는 좋아하는 겨울의 한 장면을 뽑자면 어떤 장면인가요?
1: 저는 그 밤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LED 이렇게 쫙 깔린 그런 무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함디는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좀 눈이 내려서 이제 나무들이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낭만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임님께서 맞아요. 전 오히려 여름에 시원한 겨울 노래 들어요. 오! 덜 덥게 여름을 즐길 방법이죠. 아, 예. 저는 여름에 겨울 노래 듣는다는 게 사실 되게 신선해요.
0: 신선하죠.
1: 네, 저는 여름엔 여름 노래 듣고 겨울엔 겨울 노래 듣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원한 신선한 방법인 것 같네요.
0: 좋습니다. 더위를 이겨낼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1288님께서는요, 겨울엔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모습이 좋아요. 눈 왔을 때 밟는 소리도 좋답니다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그쵸, 뭔가 저는 그거 좋아해요.
0: 어떤가요?
1: 하얀색 흰 눈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밟고 지나간 흔적
0: 맞아요,
1: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0: 너무 힐링되죠.
1: 네.
0: 슬슬이님께서는요, 우리도 핑퐁지데이 만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 핑퐁지데이 신박한데요.
1: 어떤 날로 할래요?
0: 그러게요. 약간 이거를 진짜 만들려면은 옛날에 진짜 되게 좀 핑퐁지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 뭐 약간 그때 기념일
1: 기억도 안 나요.
0: 그쵸.
1: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0: 그니까요. 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러비티 핸드님께서는 오늘 함송디의 흑백 밸런스 정해서 옷 입으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0: 그러게요. 오늘 되게 블랙 앤 화이트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저번에 저희 1월 달에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진짜 검은색 옷을 헤이트하기 때문에
0: 저는 검은색 옷을 좀 좋아해가지고 자주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자, 이제 무더운 여름밤이 조금은 시원해졌길 바라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핑퐁즈와의 마지막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0: 네, 추석 타임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토크 쭉쭉 이어지고요. 송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1: 네, 핑퐁즈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은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자 번호가 오늘 조금 다르니까 집중. 지금은 샵 8002번, 8002번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8002.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 문자도 가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네,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자, 친친방 출석 부여합니다. 먼저 0번 함원진 아잉,
1: 0.5번 송영준 아잉,
0: 그리고 1번 세상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내 기준 제일 예쁜 건 바로 함디. 얼굴이 예쁜 건 당연하고 웃을 때 눈에 마카롱 생기는 거랑 무대할 때 울트라 최강 섹시 큐티 병아리 되는 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고 보다가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게 진짜 레전드야. 나는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최고의 햄스터 병아리 함원진이야. 아니
1: 이번 송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제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의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갔다. 끝.
0: 3번 MBC 스튜디오에 누가 슬랑이 두고 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결과 벌집방 함원진입니다.
1: 4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셨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크래비티의 깜초 귀염둥이 악당. 나 크래비티 좀 예뻐해주니 형준이, 좀 예뻐해주니 왕눈이 형준이다님.
0: 자 5번 님들 저만 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이 귀여운 외모를 보세요. 이 잘생긴 외모를 보세요. 이걸 공유 안 할 수가 있나요? 친친방 하는 날이면 더 귀여워지는 우리 함디 좀 봐주세요 님.
1: 6번 누나 뭐해? 왜 내 연락 안 봐? 누나 안 바쁘잖아. 누나 나 질렸어? 누나 이제 나 안 보고 싶어? 누나가 좋다면서 누나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나 버릴 거야? 누나 나 안 버린다면서 왜 거짓말해? 누나 나 지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러는 거야? 님.
0: 자 7번 나 원진이가 너무 좋다. 네가 좋아. 초고 내야 플라이 쳐도 괜찮을 만큼, 도루사로 득점 날려먹어도 괜찮을 만큼, 역전 찬스에서 병살타를 쳐도 괜찮을 만큼, 송고미스로 점수 줘도 용서할 만큼, 평범한 뜬공실책으로 안타 줘도 괜찮을 만큼, 득점 찬스라 헛스윙 삼진으로 말아먹어도 괜찮을 만큼 좋아 죽겠어. 오늘 야자도 파이팅님.
1: 8번 저는 홈프로텍터가 될 수 있지만 한송디는 홈프로텍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전국 홈프로텍터 협회장인데 한송디의 홈프로텍터 가입을 반려합니다. 대신 제 반려가 되십시오님.
0: 자 9번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송영준이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은요? 함원진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함디 송디죠 님.
1: 마지막 10번 지금까지 핑퐁즈 야간 자율학습이었습니다. 우리 핑퐁즈 다음부터는 방학 보충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린다. 친친방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멀리서 찾지 마라. 우리 같은 노 메이크업에도 잘생긴 미남 강아지들 어디에도 없다. 친친방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함디송디가니.
0: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했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게요.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화요일에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자, 한디, 제가 네. 오늘 특별히 먼저 언박싱할 기회 드릴게요. 어떤 하루 보냈는지 얘기해주세요.
0: 항상 제가 먼저지 않았나요?
1: 특별히 해드릴게요.
0: 네, 아무튼 함원진의 하루 언박싱.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함입니다.
1: 뭐죠? 어떤 뜻이에요?
0: 아, 요새 조금 미국 시차로 좀 살고 있어가지고 항상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광고가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네. 그게 좀 생각나가지고 써봤습니다.
1: 에드워드 함?
0: 네, 에드워드 함입니다.
1: 아, 좋네요. 네. 어제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어요?
0: 아, 어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아침 10시쯤 잠들어가지고 오늘 한 3시쯤 일어났습니다.
1: 아이고, 고생했네요.
0: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저도 특별히 제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0: 드릴게요.
1: 네, 송영준의 하루 그만하세요.
0: 아, 네네네.
1: 네, 송영준의 하루 언박싱. 원진 형이 밤에 떡볶이랑 김말이를 대표줬다.
0: 아, 맞죠, 맞죠. 네, 어제 일이었죠, 이거.
1: 네, 네, 저번에 이번 주에 원진이 형 어머니께서 떡볶이랑 김말이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사실 너무 배불렀는데.
0: 맞죠, 배불렀다 했는데.
1: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시고.
0: 맞아요.
1: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0: 야무지게 먹었죠.
1: 네.
0: 네, 어제 작업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후딱 해주고 갔었던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1: 네.
0: 맛있었죠?
1: 네, 맛있었죠, 당연히.
0: 좋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 텐데요. 2553님께서는요, 오늘 드디어 별자리 운세 팀 물병이 1위를 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기말고사 2일 차였는데 제일 걱정했던 시험을 제일 잘 봤답니다. 우리 함디송디 6월 라디오도 행복하게 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부산에서 만나요님. 아, 나 만나요님이라.
1: 아, 뭐 아직 아, 전에서 뭐 태어나온 것 같은데요?
0: 출석, 오늘 출석 체크 여파가 너무 커요.
1: 오늘 정신 차리세요. 네, 네, 집중하세요.
0: 역대급 출석 체크였어가지고.
1: 네.
0: 네, 일단 너무 또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1: 맞아요. 사실 이런 별자리 운세 저는 사실 잘 안 믿는데.
0: 네.
1: 뭔가 1위를 했다고 하면 뭔가 괜히 또 기분도
0: 맞아요.
1: 좋아지고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시험도 제일 잘 봤다고 하니까 너무나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산에서 꼭 다시 만나요.
0: 맞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또 2422님께서 저 오늘 종강하고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선풍기 켜고 수박 먹으면서 듣는 친친 너무 좋네요. 쭉 달려보자고.
0: 아, 우리가 겨울에 진행할 때는 막 붕어빵 먹고 있다라는 문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아, 정말 여름은 여름이네요, 그쵸?
1: 네,
0: 이런 그렇군요. 여름의 낭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크래비티의 열기구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열기구 듣고 왔습니다.
1: 네, 8670님께서 열기구 들으니까 비티파크에서 성민이가 낙하산을 열기구로 잘못 말한 게 생각나네요. 네, 아기 개그맨들 얼른 보고 싶어요 해서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렇죠. 빨리 네. 저도 비티파크에서 멤버들이 활약하는 개그맨의 적인 모습, 아 개그맨이 아니긴 한데 그런 보고 싶네요.
1: 그렇죠. 그런 유머유머한 네. 크래비티.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럼 실시간 문자 계속 만나볼게요. 아이러브 크래비티님께서 나 긴말이 엄청 좋아하는데 배부르면 나 좀 부르지.
1: 아, 근데 긴말이는 남지 않았어요.
0: 긴말이는 다 먹었어요.
1: 네, 긴말이는 다 먹고 떡볶이가 좀 남아가지고. 네. 그쵸 그쵸. 직님께서는요 송디 오늘 왜 이렇게 출석 잘 불러요? 웅양지의 위기다. 정모 혼자 남겠다 라고.
0: 아, 그쵸. 사실 오늘 입이 제대로 풀렸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좀 제대로 풀려 있네요.
0: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스케줄도 하고
1: 아 스케줄 하고
0: 네 녹음을 잠깐 또 하고 왔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다 풀렸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0: 히 이렇게 귀찮으신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니, 방금 제가 직님 거 읽어드렸으니까.
0: 아, 네. 히 크래비티님께서 오늘 친친 꼭 호주 같아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함디 송디는 호주 가봤나요? 전 크리스마스에 호주 가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라고.
1: 오, 호주는 한 번도 안 가봤죠?
0: 저도 호주는 네, 안 가본 것 같은데.
1: 저도 호주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근데.
0: 가세요.
1: 네.
0: 저랑 같이 갈래요?
1: 갈래요?
0: 갈래요?
1: 어? 근데 진짜 갈래요?
2: 갈래 말래?
1: 갈래 말래?
2: 갈래 말래?
1: 갈래 말래?
2: 갈래 말래?
1: 갈래 말래?
2: 아니 너무 멀어서 애매하긴 해.
1: 애매하긴 해. 아지기님께서는요 함송디랑 남은 하루 내내 함께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데 뭐 먹으면서 봐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 점액추 부탁해요 라고. 뭐가 좋을까요? 좀 뭐 먹으면서 보면.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네? 분식 쪽으로 가면 어떠실까.
1: 오늘은 분식 쪽으로?
0: 네. 네.
1: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핑거푸드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먹기에는
0: 저녁인데 핑거푸드?
1: 저녁 핑거푸드 해가지고 이제 치킨 이런 거.
0: 그럼 핑거푸드가 아니잖아요.
1: 치킨 핑거푸드 약간 좀.
0: 아 그냥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으면 핑거푸드인가요?
1: 네, 그럼 핑거푸드예요.
0: 보법이 남다르시네요.
1: 핸드푸드. 아 핸드푸드 정도.
0: 아 네 좋네요. 네,
1: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 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노래들 들고 왔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800 2번 80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프리.
0: 네. 아, 갑자기 프리라고 틀면 당황하잖아요.
1: 아, 당황해요?
0: 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이 계절에 이 노래 들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엑소의 첫눈,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0: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2: 야간 자율학습.
3: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3: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3: 아, 사람이 꾸준히 한결같아야 뭐 하나라도 해낸다고 하죠.
2: 네, 그래서 오늘도 한결같이 공부는 잠깐 미루고 야자 시간을 음악으로 즐겨보겠습니다.
3: 네, 그 음악은 역시 또 한결같이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같이 들으면 신날 노래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2: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의외의 선곡.
3: 자, 우리 방송반 제작진 친구들이 함디한테 또 스틴 비버를 빼앗으면 재밌겠는데, 송디한테 몽글몽글한 노래를 빼앗으면 신선하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선정한 주제라고 합니다.
2: 네, 이 노래를 형준이가 들어? 이걸 원진이가 듣는다고?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노래들. 그야말로 저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러비티도 예상 못했을 의외의 선곡들을 골라왔는데요.
3: 한번 송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제가 선곡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입니다.
3: 오! 네, 명곡 명곡.
2: 제 외상치 못했던 이유는,
3: 네?
2: 형준이가 영어 노래 들어? 팝송을 들어?
3: 형준이가 팝송을?
2: 살짝 그러실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팝송에서 네. 하나 꺼내봤습니다.
3: 아, 좋습니다.
2: 어떤가요? 그동안의 제 선곡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3: 야, 확실히 여기에서 선곡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저는 워낙 이거를 형준이의 그 화장실 콘서트에서 네. 많이 들었어가지고
2: 아,
3: 네,
2: 네. 좋습니다.
3: 좋습니다.
2: 네,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감상도 알려주세요.
3: 네, 문자번호 샵 8002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free.
2: 빨리 하세요. 네, 242님께서 송디 맨날 함디가 뭐 제대로 안 읽으면 톡톡 치는 거 진짜 웃겨요라고.
3: 아, 나는 오늘 뭐 웃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웃겨서 날 치는 줄 알았어요.
2: 아니에요. 이제 바로 들어가시라고요.
3: 뭐 여기 난 코드 네. 아웃 있길래 뭐가 있는 줄 알았어.
2: 오늘 좀 집중 좀 하실게요.
3: 하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네, 그럼 노래 나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0: 네, 송디의 추천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로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괜찮으시죠?
0: 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나, 왜 이렇게 혀가 안 꼬이지 오늘? 미치겠네.
1: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이 있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또 김거가님께서 원래 팝송은 가사 모른 채 들리는 대로 부르는 게 맛이에요. 영어 가사 의식하는 순간 발음 이상해져요라고.
0: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대로 발음 못할 바엔 그냥 하는 게 낫다. 자, 원진아 누나님께서는요, 송영준 화장실 콘서트 레어콘이네요. 원진아 후기 좀이라고 하시는데 영준이 네.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늘 항상 그쵸?
1: 저는 근데 아는 부분만 불러요.
0: Summer,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머리 말리면서도 계속 불러요.
1: 맞아요.
0: 네, 카와이 또? 님께서는요 지금 네? 퇴근 중인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라고. 오, 벌써 여, 아, 벌써가 아니네.
1: 그쵸. 아,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네. 또 2684님께서 송디 팝송 들을 때 가사 해석도 찾아보나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팝송 듣는 거예요? 송디의 팝송 선택 기준 궁금해요.
0: 오, 찾아봐요? 좀 가사 해석?
1: 저는 해서 너튜브에 올라오는 거 무조건 찾아보고요.
0: 무조건 찾아봐요.
1: 그 한국어로는 사실 영어 이 가사가 좀 직설적일 수 있는데
0: 맞아요.
1: 영어는 좀 뭔가 좀 광범위하게 좀 풀어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부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팝송을 해석을 좀 여러 개 봐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합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좀 희한하죠?
0: 희한하네요.
1: 의외죠? 아,
0: 의외인데요. 그렇게 해서 약간 배우는 단어들도 있고.
1: 아, 네. 왜요?
0: 네.
1: 네.
0: 네, 0685님께서는요, 오늘도 선곡 너무 좋네요. 피디님 선곡 때 핑퐁즈 선곡 대결 기대돼요. 라고.
1: 아,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오늘 또 이제 또 엔딩곡은 또 피디님이 늘 항상 선정하시니까 과연 엔딩곡이 더 좋았는지 저희의 선곡이 더 좋았는지 여러분 많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피디님께서 아, 너튜브 가사에서 그런 찰떡 같은 영상이랑 같이 올라와서 더 재밌음이라고.
0: 네,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런 영상들은 어떻게 찾아가지고
0: 그쵸, 그쵸.
1: 이 노래에 어울리게 영상을 만드는지.
0: 맞아요. 그런 것도 진짜 그분들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노래가 네. 더 좋게 들리고, 그쵸?
1: 네.
0: 네, 5910님께서는요, 혹시 친친해서 약속했던 함송디 듀엣 어디까지 왔나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너무 궁금해요. 라고.
1: 아하.
0: 어디까지 왔나요, 송디?
1: 거의 다 왔죠.
0: 거의 다 왔어요?
1: 네.
0: 오늘 혹시 녹음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1: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0: 네, 그 조만간 아마 조만간이지 않을까.
1: 조만간은 뭐예요?
0: 조만간이지 않을까. 좀만 네. 기다려주세요. 조만간일 거예요 라는 말을 좀 합쳤어요.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핑퐁즈만의 대화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네. 자, 랄리님께서는요, 그래서 전 공부할 때 팝송 틀어놓고 해요 라고. 그래요? 약간 오히려 좀 집중이 더 공부한테 좀 잘 되려나? 가사에 안 되는 게 아니라?
1: 이게 한국 가사면 따라 부르게 되고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모르는 가사로 가겠다. 전략인 것 같아요.
0: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선곡 이어 가볼게요.
0: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함디가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의 제 의외의 선곡은 뭘까요?
1: 비님께서 네. 비버 안 되면 라우브가 있습니다. 라고.
0: 맞아요. 제가 좀 메이저 R&B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번 제 선곡은요, 요아소비의 요르니 하케루라는 곡입니다.
1: 근데 생각보다 의외는 아니에요.
0: 의외는 아니에요?
1: 원래 J-POP을 좀 들으시잖아요.
0: 원래 J-POP 듣는데 이런 요아소비 같은 스타일, 되게 통통 튀는 매력의 스타일보다는 전 좀 그래도

0: 힙합으로 가도 약간 되게 좀 락 아니면 좀 잔잔한 락 아니면 좀 R&B 쪽 많이 듣는데
1: 네.
0: 이런 노래는 제가 진짜 일본에 뭐 우리 뭐 스케줄 때문에 가서 좀 네. 되게 기분 내고 싶을 때 네. 약간 좀 많이 듣는 이런 노래입니다.
1: 그럼 이게 일본 가사니까 어떤 네. 가사인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더 듣기 편할 것 같아요.
0: 근데 이 가사가 좀 되게 심오해요, 되게.
1: 아 그래요?
0: 네, 조금.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만 노래는 되게 밝아서
1: 네.
0: 뭔가 되게 그 대비가 조금 선명한 노래라서 여러분이 좀 직접 찾아보시면 조금 놀랄 정도의 가사 내용이어가지고 민머모님께서 의외가 아닌데라고 진짜요?
1: 네.
0: 그래요? 그런가?
1: 생각보다 되게, 의외가 아니죠.
0: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근데 제가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막 여러 노래 막 여러 장르 막 이렇게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거 내가 딱 좋아하는 장르 막 이런 것만 좀 들어서 아 좀 어렵긴 했습니다 오늘.
1: 뭐 그럼 의외일지 아닐지는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0: 네.
1: 요아소비의 요루니 하케루

0: 자, 저의 추천곡 요아섭의 요르니카케로 듣고 왔는데요. 문자창에 난리가
1: 났어요. 나갈 동안 1102님께서 아 너무 함디가 들을 것 같은 노래. 네. 또 소희님께서 들으면 들을수록 함디가 들을 것 같은데. 네. 8670님께서 딱 듣자마자 너무 의외가 아닌데요. 심지어 함디가 부르는 게 상상이 돼요. 전 어떤 가수가 좋아지면 좋아하는 노래들을 다 그 가수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함디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커버 자주 올려주세요. 아,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저도 들으면서 네. 생각보다 함디가 들을 것 같은 노래인데라고 생각했어요.
0: 좋네요. 약간 아, 제가 약간 원래 네. 되게 우리 팬분들에게 추천할 때도 네. 되게 이런 여자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잘 추천을 안 해드렸었거든요. 네. 좀 이제 뭐 저스틴 비버, 뭐 라우브, 막 항상 이런 분들만 좀 추천해드리니까 네. 되게 의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1: 아, 뭔가 노래가 네. 이거 원진영이 듣겠다 싶었어요.
0: 아, 실패네요, 실패. 아쉽습니다. 네.
1: 저처럼 안 들을 것 같은 팝송, 영어로 가셔야죠.
0: 아, 예. 네.
1: 함원진과 일본어? 이거 너무 연관성이 아.
0: 그러면은 다음 선곡 한번 기대해 볼게요.
1: 한번 기대해 주세요.
0: 1418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함디도 듣는 거 보니 저 운명인가 봐요라고. 아우, 드디어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문자가 또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또 3192님께서 오늘 핑퐁즈 닉값이라고.
0: 아, 오늘 조금 핑퐁핑퐁하네요, 좀.
1: 그렇죠. 사실 이 핑퐁즈가 티키타카가 잘 돼서 핑퐁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뭐 오랜만에.
0: 네, 한번 또 저희 오늘 끝까지 한번 기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2022님께서 헐 한 끼도 못 먹었다고요? 어머나 왜죠? 라고 해주셨는데
0: 마땅히 왜? 먹을 시간이 없긴 했어요.
1: 아, 그쵸.
0: 네, 일어난 것도 좀 스케줄 바로 전에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1: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친친나 이제 여기 오면 항상 간식이 준비해줘가지고.
0: 와, 이런 친친나 어떻게 보내죠?
1: 어떻게
0: 이런 야간 자율학습 어떻게 보내죠?
1: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0: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1: 또 0535님께서 함디 송디 배고프죠? 저는 진짜 핑거푸드 뼈의 장국과 함께 라디오 들어요 라고 하는데
0: 진짜 핑거푸드네요.
1: 진짜 손으로 뜯는 맛이죠.
0: 아, 제대로 아주 비주얼도 장난 아니게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미니러뷰님께서는 이 정도면 함디 중국 노래 골랐어야 했다라고. 아,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 노래 갖고 샨자니와 샨자니 이런 거 갖고 올 뻔했어요.
1: 아, 아쉬웠어요.
0: 네, 아쉬웠네요. 히레비티님께서는요 함럼블 먹으면은 오늘 베어스 이기나요? 라고.
1: 이기나요?
0: 아, 오늘 아마 제가 안 그래도 중간에 확인해봤는데 1대1인 것 같더라고요.
1: 아하.
0: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1362님께서 아니 핑퐁즈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몰폰증인데 자꾸 웃음나요.
0: 아하, 또 이렇게 재밌는 핑퐁즈 보낸다고.
1: 죽어도 못 보내.
0: 아, 네. 뿌미님께서는요 네. 함디 요아섭이 노래 라이브 방송 때 진짜 불러줬던 거예요 라고. 아, 나 불러줬었나? 요아섭이 노래를?
1: 아, 그런가 봐요. 사실
0: 봐요.
1: 원진 함디보다 우리 러비티가 더 잘 기억할 거예요.
0: 그럴 거예요.
1: 네. 네.
0: 아,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1: 네.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함송디가 직접 골라왔지만 어쩐지 낯선 노래들 의외의 선곡이란 주제로 추천곡 채우고 있는데요.
0: 이번에 송디가 한 곡 더 추천해줄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 곡은 태연의 Melt Away입니다.
0: 아, 이것도 화서트 뭐라 그래? 뭐냐? 송서트.
1: 송서트 중에 하나죠.
0: 송서트에서 맨날 나오는 노래잖아요. 근데 사실 뻔해.
1: 함디는 너무 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 네.
1: 하지만
0: BUT. 또 but.
1: But. 네.
0: 뭔가 했네.
1: 우리 러비티들은 네. 제가 이런 노래 듣는다고
0: 네.
1: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여러분 한번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태연의 Melt Away.

0: 우리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3: 네, 선생님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태연의 멜트어웨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참치맛 연어님께서 오 송디 이건 의외다. 송디 으른강하시네.
3: 문자창이 좀 저한테는 좀 각박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2: 아니죠.
3: 네, 또 제이제이님께서는요. 송서트 선곡 라인업이 거의 정해져 있나 봐요. 라고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연음 노래를 좋아하는 연음이 많은 노래. 아까도 구아우하고 지금 나 이거 제가 계속 부르는 게 이거네. 들리는 게 예, 막 저 막 거실에 있으면은 막 송디 목소리로 구아우 아니면 나 이거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2: 한디 오늘 좀 예리하고 오늘 날 잡았네요.
3: 날 잡은 것 같아요.
2: 네.
3: 아 그러네.
2: 예리한데요?
3: 이런 멜로디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2: 네, 딱 마침 알럼님께서 그 한디 아까 몰이당했다고 바로 송디한테 반격하네요라고. 네,
3: 아까의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좀 가시방석이었었어가지고.
2: 네. 네
3: 리미님께서는요 송디 태연님 노래 아 이 되게 말투 너무 좋다. 네. 송디 태연님 노래 자주 추천하는데. 이라고.
2: 아, 네. 근데 태연 선배님 노래 중에 다양한 또 노래도 있고 장르가 있잖아요.
3: 네.
2: 이런 R&B스러운 노래는 잘 추천 안 하지 않나.

0: 그렇다기엔 저번에 백현 선배님의 놀이공원 갖고 오지 않았어요?
1: 그거랑 좀 다른다고 할 수 있죠.
0: 아름이 아닌가요 그것도?
1: 1923님께서 함디 어쩌죠? 이번 송디 선곡도 의외의 선곡 맞는 것 같은데 함디 큰일 났네. 다음 선곡 화이팅! 이라고.
0: 근데 진짜 제 다음 선곡은 진짜 의외이실 거예요.
1: 아 근데 저 그 네. 전에 네. 하나 댓글 하나 있다가 사라졌는데
0: 네, 어떤 거예요?
1: 어 의외긴 하다. 송디가 영어 제목 노래 추천을? 저 그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0: 네 사라졌어요. 근데 하지만
1: 송디랑 영어랑 좀 안 어울리나요?
0: 아 송디가 읽기 전에 좀 후딱 이렇게 작가님이 좀 빨리 지워주셨는데 네. 아 송디가 읽어버렸네요.
1: 자 그럼 바로 함디의 의외의 선곡 가볼게요.
0: 자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김광석 선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인데요.
1: 이건 진짜 의외죠.
0: 의외죠. 네. 저 이거 많이 들어요. 아. 네, 저 이거 조금 기분이 울적한 날 네. 네, 좀 기분 업 시키려고 많이 들어요.
1: 아 그러면 네.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네 있잖아 젤리 좋아해부터 3부는 반말 모드로 쭉 이어지니까요. 지금부터는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문자 남겨주세요.
1: 저에게 궁금한 질문도 좋고요. 요즘 여러분이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소개하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네 문자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2번 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이었죠 김광석 선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함원진.
1: 나는 송영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구운 피부 맛 젤리랑.
0: 오, 나는 그렇다면 홈런 맛 젤리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6097이가 나 얼마 전에 48시간 동안 하는 디톡스 했거든. 친구가 4kg 빠졌대서 나도 해봤는데 나는 1kg도 안 빠졌어. 한 600g? 이거는 그냥 이틀 굶어도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억울하네. 나 왜 살 안 빠졌을까? 라고.
0: 오, 그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좀 나중에 효과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맞아, 그럴 수도 있어.
0: 맞아 맞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1: 기다리자.
0: 자, 0410은 난 요즘 토마토 키우는 거에 빠져있어. 예전에 함디가 정모랑 같이 토마토 키운 거 보고 키우게 됐는데 싹이 4개나 텄어. 이름도 물음표토라고 지어졌어. 앞으로 잘 자라라고 응원해줘 라고.
1: 아, 문자가 깨져가지고 이름이 잘 안 보이지만 무슨 무슨 토야.
0: 아 그런 거야.
1: 잘 자라라라고.
0: 잘 자라라.
1: 토마토즈의 일원인 함디가 말해줘.
0: 우리 무슨 무슨 토야 잘 자라라.
1: 어, 네 좋아.
0: 0410과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1: 그래. 3609가 나는 요즘 미라클 모닝에 빠져있어. 새벽 달리기하고 샤워하고 출근하면 11시부터 졸림. 그래도 뿌듯해 라고.
0: 오.
1: 맞아, 나도 미라클 모닝 하면 되게
0: 맞아
1: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 대신 점심때쯤에 무조건 졸려.
0: 맞아. 나도 한동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러닝 다녀오고 막 그랬었거든. 그거 오래 안 가더라. 하지만 화이팅! 8696은 나는 요즘에 말차 스무디에 꽂혔어. 말차 스무디는 말차 랭킹 몇 위에 올라가려나? 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말차 먹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정한 티어 리스트가 좀 있는데 말차 스무디 한번 나중에 나도 도전해볼게. 뭐 특히 뭐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오늘 우리랑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 아정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듣고 왔어.
2: 3부 야자는 계속 반말 모드 야자 타임으로 문자 소개해볼게.
1: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네, 광고까지 듣고 왔어. 자, 쪼프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프리허그 가자라고. 아, 송디 한 번만 안아줘.
1: 그래. 아, 좋다. 예! 고마워 쪼프야.
2: 고마워 쪼프야.
1: 또 0685가 함디 근데 아까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 좋다고 5년째 말하는 노래 아냐? 라고.
2: 우리끼리 비밀이잖아.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 친친방 작가핑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때 작가핑? 인정?
1: 모르겠다는데.
2: 아주 그냥 이번 주 마지막이라고 막 나가는구만. 오케이 두고 봐.
1: 자, 또 김거가가 근데 의외로 선곡 더 잘한 사람이 얻어가는 거 있어? 혹시 기쁨의 박수?
2: 약간 뿌듯함?
1: 그냥 뿌듯함 정도?
2: 희열감?
1: 기분 좋다 정도?
2: 음흠. 오늘 그래도 피디핑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1: 맞아.
2: 음흠. 자, 3198은 나 요즘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있는데 함성대가 결정해줘. 뭐냐면 바로 수족관 장난감이야. 빙글빙글 물고기들이 돌아가는 건데 어때? 물멍템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1: 이게 수족관 그 장난감이구나.
2: 안에 물고기들도 다 장난감인 거지?
1: 그런 것 같아. 되게 이쁘다.
2: 이쁘다.
1: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아.
2: 사서 보여줘.
1: 물멍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2: 물멍템 될 수 있을 것 같아.
1: 나 내 말 따라하는 거 아니야?
2: 아니야. 사서 보여줘.
1: 공감하고 있는 거 맞지?
2: 약간 그래도 내가 살 것 같진 않은 아이템 같은 느낌. 오케이.
1: 라리가 안녕 난 라리야. 이번 주에 아빠 생신인데 딱 그날 크래비티가 부산에 온다지 뭐야? 어쩔 수 없이 불효를 택했어. 아침에 아빠 미역국만 끓여드리고 부산으로 뛰어갈게. 함디송디는 기억나는 불효 에피소드 있어? 라고.
2: 불효? 불효 에피소드? 와, 나 너무 큰 거 있어. 난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죄송한. 나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약간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어.
1: 한번 소개 가능해?
2: 이제 그때 한창 내가 댄스학원 다닐 때 거기에 그때 당시에 너무 그게 붐이었어. 그 B자 써져 있는 헤드폰 알아? 되게 비싼 거? 그게 블루투스 헤드폰이 되게 그때 한창 신드롬을 일으킬 때였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도 그 닥터네 그거 블루투스 헤드셋 나도 너무 갖고 싶다 엄마. 엄마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또 막 20-30만 원 했었으니까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엄마가 미루다가 결국엔 내 생일날 사주셨어 그거를. 근데 블루투스가 아니라 유선 헤드셋으로 사주신 거야. 그 같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유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울고불고 뗐었던 기억이 있는데 난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아직까지 너무 죄송해.
1: 그렇네. 죄송하겠네.

0: 나는 불효 에피소드 없어.
1: 야.
0: 난 없어.
1: 야.
0: 난 말 잘 들었어. 엄마가 옷 사주면 우와 고마워 하고 했어.
1: 방해 출입 금지 그건 어떻게 된 건데?
0: 아 그건 그냥 뭐 출입 금지.
1: 자 IM은 나 저번에 함디가 싫어하는 버터떡 처음으로 먹어봤어. 이게 함디가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찾아가는 거 자체가 재밌었어. 또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이 많이 알려줘라고 IM이 남겨줬어. 어 지금 구하러 다니실 수 있나?
0: 창균이 형 말하는 거야?
1: 아. 보고 싶다 창균이 형 우리.
0: 그래서 뭐 싫어하는 거 있어? 좋아하는 거?
1: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 싫어한 근데 나 버터떡 싫어하진 않아.
0: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야?
1: 그냥 이걸 왜 굳이 유행을 시키지 싶은 그런 느낌인 거지.
0: 그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1: 막 엄청 맛없진 않아. 그냥 먹을만은 해. 근데
0: 지금까지 쌓아온
1: 이미지가 좀 이렇게 됐네. 아무튼 또 좋아하는 거는 요새는 좀 그 저번에도 말했던 뺑오 쇼콜라 그거랑 좀 최근에는 휘낭시에 좀 다시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0: 그래,
1: 오늘도 좋네. 휘낭시에 사 먹었어.
0: 잘했어.
1: 으흠.
0: 또 참치가 PD핑 대 매니저핑 선곡 대결 궁금한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네.
1: 그러니까 우리 아직 풀고 가지 못한 이 떡밥들 너무 많은데.
0: 맞아.
1: 이 지금 기승전까지만 있는 우리의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벌써 결을 내야 한다니 이거 정말 갑자기 완결내는 뭐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쵸? 네, 아쉽습니다. 자 0685는 송디 엄마 몰래 현질한 액수가 불효 아닐까요? 맞네. 완전 부려네.
0: 아.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난 진짜 현질 같은 거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
0: 거짓말하지
1: 진짜요?
0: 마.
1: 진짜요? 나는 현질을 한 번도 안 했었어. 하려다가 실패한 건 있는데.
0: 그래?
1: 응.
0: 근데 맞아. 나 불효자였어. 인정해.
1: 인정하니까 더 열받네.
0: 인정해.
1: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남겨줘.
0: 문자번호 샵 8002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1: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 르세라핌의 분팔라.
2: 두 콜 빨리 기라 마카레나 두콜 빨리 기라 마카레나 에 마카레나

0: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볼까?
1: 뭐가 아까 장난감 수족관 갖고 싶다던 친구 카땡 선물하기에 찜 해놔 라고. 오, 되게 멋있게 말하는데 약간 지인이라서 사주려는 건가?
0: 너가 신기하네. 갖고 싶다면 뭐 내가 사줄게.
1: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은 그렇게 해두면은 누군가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0: 그럴 수도
1: 약간 그런 말. 응?
0: 또 5273이가 오늘 계속 함디가 지는데.
1: 아니 난 진 적 없는데.
0: 함디도 지고 야구도 지고.
1: 아닌데 야구는 지금 똑같은데.
0: 아 똑같아?
1: 무승부 중인데. 해님은 함디야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래. 핑퐁제는 항상 함디가 지겠네 라고. 맞아 이게 맞지.
0: 맞아,
1: 원래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야.
0: 근데 항상 원래 함디가 져.
1: 맞아,
0: 내가 원래 이 기가 좀 세잖아. 기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세잖아.
1: 기가 맞아. 얼마나 센지 한번 만져볼까?
0: 진짜 이런 것만 안 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 함디.
1: 4613은 함성디가 추천해준 핑거푸드는 아니지만 족발 먹으러 나왔어. 쟁반국수에 마늘 소스에 찍어 먹는 족발 왕 맛있겠지라고. 아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일부러 이런 문자를 보낸 건가?
0: 그런 것 같아. 또 9538이가 와, 나 SNS에 크래비티 노래를 여러 악기로 커버하는 영상을 작년 겨울부터 올리고 있는데 좋아요 1만 넘었당 우히히히 라고.
1: 오, 대박이다.
0: 우와.
1: 우와, 어떤 악기들로 커버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0: 뭔가 피아노도 있고.
1: 그치?
0: 기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1: 대박 만능인데.
0: 한번 찾아봐야겠어.
1: 그니까
0: 또 저번에 그 내가 그 깨똑에 보낸 그거 있잖아요.
1: 어떤 거죠?
0: 그 우리 샌내꼴을 동물의 땡으로 그 바꿔가지고 올린 거. 그거 보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할 때 여기서 사연을 한번 소개했었어.
1: 맞아 했었어.
0: 근데 내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제가 공유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1: 맞아.
0: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1: 진짜 노래를 엄청 사랑해주는 게 느껴가지고.
0: 맞아.
1: 너무 감사하지. 5481은 화장실 송서트 노래 리스트 궁금한데 생각나는 거 더 있어? 라고.
0: 나는 좀 다양해 사실.
1: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건 일단 할로로님의 입춘도 진짜 많이 부르고.
0: 그건 저번에 얘기했지.
1: 그것도 진짜 많이 부르고.
0: 나는 그 사실 배가님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라는 곡이 있어.
1: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0: 그 곡 진짜 추천할게.
1: 오.
0: 내가 사실 여기에서 너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주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에 좀 맞는 주제 없더라고.
1: 아하, 이런.
0: 근데 여기서 마지막 주니까 여기서 다 시원하게 공개하고 갈게.
1: 좋아. 그거랑 무슨 옛날에는 일본 노래 한창 엄청 부르던 거 있었는데.
0: 아 맞아, Always?
1: Always 모르겠어. 제목은 모르겠는데.
0: 니시노카노.
1: 맞아.
0: 하이.
1: 아무튼 쪼포야손님께서는, 쪼포야손은 난 다쳐서 불효 저질렀어. 인대 늘어나서 다리에 깁스하고 감자 썰다 손가락 잘라서 응급실 가고. 특히 남자애들은 그런 경험 많지 않아? 라고.
0: 아 맞아,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딸아들이 다치는 게 제일 불효일 것 같아.
1: 그게 제일 불효지.
0: 맞아.
1: 근데 나는 많이 다친 적이 없어. 약간 막 뻐부러져서 깁스하고 약간 이랬던 경험이 많이 없어.
0: 나는 예전에 발가락 뼈에 금이 가가지고 그 춤추다가 그때 다친 거 말고는 거의 나도 없는 것 같아.
1: 나도
0: 하나 그거 있다.
1: 뭐?
0: 예전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옆에 난간을 잡았어. 근데 그 난간에 날카로웠던 게 있었던 거. 손이 조금 이렇게 많이 다쳤었는데 그때 좀 엄마가 속상해하셨지. 어릴 때니까.
1: 맞아. 그런 것도 흉터 나오면 더 속상하시고 그러지. 자, 신체방 친구들 문자 소개하고 있고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
0: 좋아.
1: HTU의 백이진스 듣고 올게. 백이

0: NCT U의 백이진스 듣고 왔어. 쪼코푸들이 백이진스 송디가 끝나게 주게 잘 추는 노래잖아 라고. 아 옛날에 송디가 챌린지도 했었지 이거.
1: 맞아 챌린지 했었는데
0: 기억나네 기억나네.
1: 또 1418이가 나 오늘 놀러왔는데 하늘이 너무 함지 송디처럼 예뻐서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 찍어봤성 이라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0: 오, 되게 몽환적이다.
1: 나 일어난 너무 좋아해.
0: 그러니까 되게 몽환한데?
1: 근데 뭔가 야자수까지 있고 뭔가 좀 제주도 같다.
0: 그니까 어디야? 신기하다. 스리는 최근에 생일이었어서 오늘 막 배송온 선물들 언박싱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함디 송디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언박싱 얘기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친친 와가지고 하루 언박싱 할 때가 좀 너무 행복하더라고.
1: 그거 형 너무 가식이야 지금.
0: 왜?
1: 그거 너무 꾸며진 말이었어.
0: 같이 우리 같은 편 아니야?
1: 아니야 근데 방금 그거는 너무
0: 그런 건가?
1: 어 그거였어.
0: 아 그래? 알겠어.
1: 나는 교환이기 쓸 때 제일 행복해.
0: 아니 아니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1: 나의 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0: 그런 거였어? 그러면은 매주 너가 쓸 걸 그랬다.
1: 그거 빼고 다시 해볼까?
0: 그거 빼고? 제일 행복할 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나는 요즘 아이스크림 먹을 때.
0: 아이스크림 먹을 때.
1: 맞아,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나는 그 땡또아.
0: 땡또아.
1: 땡또아가
0: 땡또아 맛있지. 나는 요새 또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와 너무 죽이는 라인을 나왔을 때. 아. 죽이는 가사 나왔을 때.
1: 본인이 생각해도 와 이건 찢었다.
0: 오,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듣는 약간 그런 때.
1: 또 I love gravity가 크크크크크 끼리끼리넹.
0: 그치 그치 우리는 또 같은 편이니까.
1: 맞아. 아 근데 잠깐.
0: 왜?
1: 벌써 시간이 야자 끝날 시간이래.
0: 이런 아쉽게도 여기서 함성대 야자는 끝이지만 그래도

0: 4주 동안 친친방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1: 진짜 나도 그렇고 그리고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친해지잖아. 우리 사부에서 같이 급식 먹을래?
0: 내가 코다리 강정 대신 먹어줄게. 그럼 우리는 송서트의 또 다른 셋리스트 한로로의 입춘 듣고 사부에서 만나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매성고등학교.
1: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와앙.
2: 자, 6월 24일 금요일 내일 매성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밥, 시원한 물 비빔 냉면, 갈비 만두, 직화 간장 불고기, 열무 김치, 그리고 이것.
1: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올해 유행했던 디저트 중 하나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하고 맛은 달콤한.
2: 아니요, 이름부터 캐릭터성이 없고 맛에 메리트도 없는 그 디저트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버터떡, 2번 두쩡크.
2: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홉의 슈가하이.

급식 먹더라에 이어서 아홉의 슈가하이 듣고 왔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친친빵 DJ로도 다녀간 옹디, 옹기 씨의 그룹 아홉의 신곡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엔 아주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브라질 펑크 사운드를 K-POP 스타일로 풀어낸 음악에 강렬한 퍼포먼스

0: 콘서트까지 곁들였다고 하니 무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8일에 발매될 아홉의 새 앨범 런투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버터떡.

0: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1: 뭔가
0: 뭐 맨날 뭐 어쩌 뭐 어떤 뭐 거봉바 뭐 아니면 뭐 그쵸. 어떤 현미바 뭐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1: 그렇죠.
0: 밥
1: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0: 그러니까 뭔가 신기합니다.
1: 함송디가 다음에 유행시키고 싶은 디저트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0: 아 유행시키고 싶은 디저트? 아... 유행시키고 싶은 거?
1: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이미 유명한 것들이라서.
0: 그치, 너무 이미 유명한 것들이라서.
1: 저는 에그타르트.
0: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맛있죠. 네. 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나와가지고 뭔가 확 유행할 만한.
1: 저는
0: 송디의 말랑볼 이런 거. 아 유행시켜 볼까요?
1: 아 저 유명해지면 좋죠.
0: 야 말랑이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송디의 촉감을 약간 연구원들이 직접 분석해가지고 다 와서 만져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무슨 가루 몇 퍼센트 몇 숟가락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만들어와가지고 송디 말랑볼과 촉감이 똑같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1: 제가 실험체인가요?
0: 그래서
1: 디저트요 디저트.
0: 송디가 그 몰드에다가 볼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송디 말랑볼 말랑이.
1: 아니면 그런 거 하자.
0: 어떤 거요?
1: 우리 친칠라에 다녀간 스페셜 네. DJ들의 네. 말랑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여놓는 거야.
0: 아 여기다가
1: 1대 말랑볼.
0: 그 손가락 손바닥 이런 거 자국하는 거 마냥
1: 손 대신 우린 말랑볼로 가는 거야.
0: 아, 뭐 볼 이렇게 다 찍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데 묻으면 어떡해요 근데?
1: 아 그거까지 상상 안 해봤고 네 그냥 뭐 재미난 뭐 N의 상상력으로 얘기해봤어요.
0: 네, 5206께서는요 함디 버터떡한테 한 달 동안 악플 달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버터떡에게 공개사과 한번 어떠신가요?
1: 진짜 라고. 공개사과 한번 해주세요.
0: 네 버터떡님 버터떡군 양 어쨌든 우리 버터떡 친구야 내가 좀 많은 기대를 했었나봐 미안해. 내가 너를 먹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버터떡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전에 너무 히트쳤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난 너가 걔를 넘어설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기대를 했던 점 미안해. 알겠지? 다음부터 너한테 그런 기대 안 할게. 내가 괜히 기대를 한 것 같다.
1: 그럼 이 마음을 담아 삼행시 갈게요.
0: 삼행시
1: 버
0: 버터떡아
1: 터
0: 터줏대감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를 먹으면서 생각이 들었어.
1: 떡!
0: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호랑이 만화가 있었잖아. 너 주면은 바로 도망갈 것 같아. 고마워.
1: 사과 맞나요 이거? 아, 자, 뭐 버터떡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럴 네. 것 같아요.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간식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우리 라리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 버터떡이요. 아까 불효자 라리예요. 부산 가서 러비지 친구들이랑 크래비티 보고 부산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친구 집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부산에서 러비티들과 다 같이 버터떡 나눠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5910님께서 저는 요즘 원데이 클래스로 반지나 도마 등등 만드는 거에 빠졌어요. 뭔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만들고 나면 뿌듯하니까 좋더라고요. 함송디도 DIY 만들기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0: DIY 뭔지 아시죠?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드는 거 좀 좋아하시나요?
1: 아 저는 만드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만들다 보면 욕심이 나가지고
0: 아 맞아요
1: 좀 혼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일단 좋아합니다. 우리 함진은요?
0: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제 퀼트 공예를 옛날에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1: 네. 네,
0: 많은 이런 것들 뭐 지갑 이런 거 좀 많이 만들기도 했고
1: 네.
0: 뭐 커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1: 네,
0: 만들기는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좋아요.
0: 좋아요?
1: 네, 의미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뭔가 그런 만들기 하는 시간에는 되게 뭔가 아무런 잡생각도 안 들고, 그렇죠?
1: 그렇죠.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0: 맞아요. 2553님께서는요, 사촌 동생이 지금 곧 돌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전동 자동차

0: 사주면 좋아하려나? 아니면 용돈? 뭘 사줘야 할지 너무 고민인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오. 돌을 바라보는 사촌 동생이면은
1: 금?
0: 금?
1: 아닌가?
0: 금이요?
1: 네.
0: 금?
1: 아니에요.
0: 골드?
1: 아, 네. 골드. 그, 아, 금까지 비싸서
0: 아, 그, 딱, 아, 뭔가, 지금 주면은
1: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금반지 이런 거 해주고 아오. 그런 것들 있잖아요.
0: 어, 네, 그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런 거 하고 했었는데 요즘 금까지 비싸니까 그럼 다른 걸로 추천해드릴게요.
0: 아, 다른 걸 선물해주고 싶어서 약간 전동 자동차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근데 저는 그거 아니면 그런 용돈?
0: 용돈?
1: 그냥 이제 용돈이나 상품권?
0: 아니면은 아까 좀 DIY 얘기 나왔으니까 그 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애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 네.
0: 약간 그런 애기 옷 같은 거 약간 직접
1: 오.
0: 따서 좀 선물을 하면은 오. 너무 오래 걸릴라나? 어렵나?
1: 저희도 돌을 앞두고 있는 사촌 동생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물티슈 그런 거 어때요? 사실 이 돌이면 네. 이제
0: 아, 좀 도, 그런
1: 물티슈 이런 것들
0: 살균 물티슈
1: 네 이런 걸 많이 써야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그런 것들을 사 구비주면 좋지 좋잖아요
0: 약간 센스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진짜 아, 딱 옷 짜서 주자 옷 짜서
1: 그래요.
0: 딱 줬는데 갑자기 이모 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데 약간 이런
1: 아
0: 그렇게 될 수 약간 네. 아무튼 뭐든 좋아할 것 맞습니다.
1: 네.
0: 네, 5910님께서는요. 오라 달콤한 핑퐁즈 듀엣이요. 힘들게 러닝 뛰고 있었는데 고시라니 갑자기 러닝 뛸 힘이 솟아나네요. 조금만 좀만간 기다릴게요. 야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좀만간 기다려주세요.
0: 네. 좀만간이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일기 제가 써왔습니다. 노래 듣고 일기 교환으로 돌아올 건데요.
0: 8696님께서요. 혹시 소원 요청도 가능해요? 원진이가 불러주는 위시 오브 어 스타 듣고 싶어요. 마지막인데 조금만 들려줄 수 없나요? 라고
1: 한 소절 해주세요.
0: 한 소절 Wish upon a star 다시 만날 오늘을 기다릴게 See you again Yeah.
1: 오 에이.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린다.
0: 그쵸 그쵸
1: 딱 지금 상황이랑 맞네요.
0: 맞습니다.
1: 자 네. 그럼 8696님께서 듣고 싶었던 이 노래 들어볼까요? 크래비티의 Wish Upon a Star.

날씨가 더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해가 강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뒷목은 점점 뜨거워지고 땀도 점점 흐른다. 이제 정말 여름이 온 게 느껴진다. 나는 여름만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다. 답답해서도 있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꼭 매년 여름 이 생각이 난다. 반대로 겨울에는 조금 기르고 싶다. 두피가 추워서인가? 나는 계절마다 나를 제일 먼저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얘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써니힐의 그의 여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는 저 송디가 직접 써온 얘기였습니다.
1: 네, 이에네코다님께서요. 강아지가 싸납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5481님께서는요. 저도 어제 더워서 머리를 좀 잘랐는데 공감 가네요. 저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0: 맞아요. 사실 저는 매번 여름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여자분들은 또 머리카락도 기시잖아요.
1: 맞아요.
0: 또 기신 분들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는데 뭔가 저도 조금만 기르면 음흠. 답답한데 음흠. 안 답답하시나? 그런 그쵸.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뭔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얘기를 써왔습니다. 한디 어때요?
1: 머리카락 답답하다, 머리카락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많이 안 받는 것 같기는 해요.
0: 아 진짜요?
1: 예. 그래가지고 약간 계절이 바뀌어서 약간 머리카락 쪽보다는 그냥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 더운 것만 좀 신경 쓰이는 느낌?
0: 저는 네. 여름에 제일 저 자신한테 싫은 게 뒷머리 긴 거랑 이 옆머리가 네? 귀 중간 정도를 덮는 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전에 자르게 했는데 그때 좀 진짜 좀 뒷머리를 짧게 잘랐죠.
1: 근데 오히려 약간 여름에 뒷머리가 더 짧으면은 뒷목이 네.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0: 뭐 선크림 바르면 되죠.
1: 아니 그냥 뭐 타는 것보다 그냥 뒷목이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런 뜨거운 것보다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보는 저를 바라볼 때 답답하기 싫은 거예요. 여름이면 시원하고 좀 시원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하면 답답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교환 얘기 오늘 이렇게 제 1개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1: 네.
0: 겨울에 이어 여름에도 저희의 생각, 일상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내일은 다시 여러분의 일기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일상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0: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네, 함지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아주 또 이렇게 마지막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1: 네.
0: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의 또 핑퐁핑퐁한 매력이 또 잘 느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네. 좀 뿌듯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성재는 어땠습니까?
1: 저도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뭔가 저희의 이런 주제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또 언제 소개해볼까
0: 그쵸,
1: 싶기도
0: 그쵸.
1: 하고 반말도 언제 해볼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0: 네.
1: 또 2422님께서 한 달간 함지 송디와 야자 시간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언젠가 방학이 지나고 또다시 핑퐁즈와 선생님 몰래 도란도란 야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랄게요. 우리 기다림의 끝이 아름다운 재해로 돌아오길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너무 예쁜 문자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1: 네.
0: 네, 내일은 아쉽지만 저희의 마지막 날입니다.
1: 그리고 한 달 동안 너무 즐겁게 함께했던 동표와도 마지막이에요.
0: 네, 마지막인 만큼 후회 없이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디어의 밤산책 들으면서 마칠게요.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그래비티 원진,
1: 형준이었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테디 베어스의 노래죠. 펑크 락커 이기팝과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영화 슈퍼맨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새로운 슈퍼맨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야기상의 엔딩은 이미 그 전에 끝난 거라 이 장면은 그렇게 큰 스포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오늘 저는 에필로그라고 생각해서 장면을 들려드렸어요. 마지막에 슈퍼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슈퍼맨의 사촌으로 잠깐 등장해서 크립토를 데려갑니다. 슈퍼독, 슈퍼맨에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은 그 귀여운 강아지. 하지만 성격은 만만치 않은 그 강아지의 원래 주인이 슈퍼걸이었다는 게

0: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슈퍼걸이 어떤 캐릭터인지도 이때 살짝 알 수 있죠. 그렇게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 겁니다. 슈퍼독, 그러니까 크립토의 성격이 슈퍼걸을 닮았다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슈퍼걸이 이제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슈퍼걸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때 데려간 크립토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슈퍼맨도 또 깜짝 출연을 합니다. 슈퍼맨의 슈퍼걸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듯이 슈퍼걸에는 또 슈퍼맨이 잠깐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게 하나의 좀 유니버스로 묶이는 캐릭터들이니까요. 슈퍼걸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슈퍼걸을 봤거든요. 개봉 전날에 이제 시사회를 해서요. 저의 가장 큰 아쉬움은 크립토, 이 강아지 분량이 너무 적어요. 슈퍼맨에 비해서. 슈퍼맨에서는 강아지의 활약상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슈퍼걸에서는 이야기 전개상 이 크립토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서 크립토의 분량이 적은 것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서로 뭐 취향 차이이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네. 크립토를 더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크립토는 제임스 건 감독의 반려견 오즈가 모델이라고 하죠. 오즈가 실제로 하얀 강아지는 아닌데 그 하는 짓이나 성격이 그냥 제임스 건 강아지 오즈예요. 그 오즈가 슈퍼맨의 그 크립토, 그 TV 속의 크립토를 쳐다보는 영상 인터넷에 있어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자신의 반려견을 모델로 만든 슈퍼독 크립토와 슈퍼걸과 슈퍼맨이 함께 있던 영화 슈퍼맨의 에필로그로 오늘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르세라핌의 노래였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슈퍼걸 버전. 영화 슈퍼걸에 르세라핌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도 엔드 크레딧 첫 곡으로 르세라핌 노래가 나와요. 오잉? 네, 하면서 극장에 앉아 있었네요. 이것이 케이팝이다. 네, 슈퍼걸의 엔딩곡을 르세라핌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중간중간에 특히 액션 시퀀스의 음악들이 많이 깔려요. 그게 제임스 건 감독의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영화를 연출한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기존에 있는 음악들을 영화 장면과 매칭시켜서 많이 사용하는 연출 방식이요. 그러니까 제임스 건은 이제 제작이고 크레이그 길레스피가 연출을 했는데, 제임스 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출한 사람이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 느낌 있죠. 액션 시퀀스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면 거기에 팝이 우리에게 익숙한 또 대부분은 올드 팝 혹은 80년대 음악들, 그런 음악들이 깔리면서 이제 액션 시퀀스를 연출하는 게 제임스 건의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이 슈퍼걸에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스타일도 그런 기존에 있던 팝음악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의 대표작이 아이토냐, 네, 그 토냐 하딩의 이야기, 아이토냐, 마고로비가 주연한 그 피겨스케이팅 이야기, 그리고 또 크루엘라, 엠마스톤이 주연한 크루엘라, 다 기존에 있는 곡들을 잘 쓰는 영화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건 스타일과 크레이그 길레스피 스타일의 교집합에서 영화 슈퍼걸의 선곡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장면 연출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또 수많은 팝들이, 좋은 노래들이 영화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 그 두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크레이그 길레스피는 남성 감독이지만 꾸준하게 여성 캐릭터의 여성 서사를 그려내고 있고, 그 여성 캐릭터라는 것도 그냥 뭔가 고분고분하고 뭐 순종적인

그런 어떤 여성 캐릭터를 벗어나서 일종의 좀 사고 뭉치 같은 그런 좀 캐릭터, 좀 자유분방한 캐릭터, 할말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 세상과 좀 부딪히는 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아이토냐와 크루엘라의 주인공 그 캐릭터의 성격이 슈퍼걸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영화 안에서는 다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그 작품 세계 속에 여성 캐릭터를 상징하는 두 편의 영화 아이토냐에서 클리프 리차드의 데블 워먼 듣고요. 크루엘라에서는 또 존 비스의 타임 오브 더 시즌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두 편의 사운드 트랙은 다 김치네 음반가게에서 소개를 했었죠. 아이토냐하고 크루엘라. 했겠죠? 네. 안 했으면 할게요. 네. 음반의 노래들이 다 좋거든요. 먼저 아이토냐에서는 네버 워먼,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크루엘라에서는 사운드 트랙에는 이 곡이 실려있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아주 인상 깊게 쓰이는 곡입니다. 더 좀비스의 타임 오브 더 시즌, 이렇게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곡 좀 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올드 팝을 조금 더 선곡해 볼게요. 이 흐름을 이어받아 안정현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요.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에게는 조금 쉽게 듣기 어려운 시간대라 가끔 아이를 픽업할 때만 들었는데 하노이에 출장을 오니 시간대가 딱 맞네요. 굿모닝 베트남 OST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굿모닝 베트남도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언제 한번, 저희가 아직 안 한 거 맞죠? 이제 한 7년쯤 되니까 헷갈려요. 누가 이거 리스트 정리해서 챙겨주는 분 작가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가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안 한 거 맞나요? 굿모닝 베트남. 아, 좋은 노래 많은데 그래도 굿모닝 베트남에서는 아, 이 노래를 선곡을 하게 되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외계인 영화가 생각나거든요.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 그 영화에 이 노래 쓰였죠.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그런데 0664번 쓰시는 분께서 이 노래를 떠올리는 영화는 젊은 남자입니다. 배창호 감독, 이정재 주연의 젊은 남자에도 물론 이 노래가 쓰였습니다. In Dreams. 늦은 밤 일 처리하느라 사무실에서 음악을 친구 삼아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나요? 0664번. 그 전에는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Let There Be Love, 로라 피지의 노래. 4845 쓰시는 분께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영화 음악 아무거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 그 전에는 굿모닝 베트남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지금 베트남 출장 가 계신 안정현 씨께서 신청하신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 음악 신청하신 4845번 쓰시는 분께서는 다이어트 지금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작가님은 현재 체중과 몸매에 만족하세요? 빼고 싶거나 찌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만족할 리가 있나요? 저는 그리고 언제나 찌고 싶어요. 찌고 싶다 그러면 또 빼야 하는 분들은 또 뭐라고 타박을 하는데, 아니 말도 못합니까? 저 정말 찌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 쪄요. 먹는데 안 쪄요. 제가 가장 몸매가 통통했던 건 돌잔치 때였던 것 같아요. 돌잔치 이후로 계속 말라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세요, 다이어트.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이어트 왜 하나 몰라? 네, 우리 서로 그런 거예요. 아니, 살이 찌고 싶다고? 이해를 못하겠어. 똑같아요. 살을 빼고 싶다고? 이해를 못하겠네.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영화 해피엔드 배우와 감독을 만납니다. 개봉 1주년 기념해서 다시 한국을 찾아서 내한 GV

하기로 했거든요. 소라네오 감독도 지난해 FM 영화음악 출연했을 때 뵙고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해피엔드 1주년을 축하하며 영화 해피엔드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해피엔드는 그 예전에 최민식, 전도연 씨 나온 해피엔드 아니고요. 소라네오 감독이 연출한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영화 해피엔드에서 해피엔드 테마 클로징, 리아 우양 루슬리의 스코어, 그리고 이어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저는 해피엔드를 생각하면 항상 이 영화가 같이 떠올라요. 미야케쇼 감독의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두 편 모두 청춘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해피엔드를 좋아하신 관객이라면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하이스펙의 메인이었고, 그 뒤에는 오랜만에 이 곡 듣고 싶더라고요. 앤더슨 팩의 Fire in the Sky, 샹치와 텐 링지의 전설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신혜숙 씨께서 딸내미랑 조조 영화로 주말마다 영화 보러 다녔는데 이제 그 딸이 가을이면 결혼해 내 곁을 떠나네요. 요즘은 혼자 보러 다닌답니다. 왜 슬프죠? 이 사연. 축하할 일인데, 따님이 결혼한다면 축하할 일인데 슬프다. 자,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영화 Friends with Benefit에서 듣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프렌즈 위드 베네핏에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그리고 원 배트 애프터 어나더에서 Shut Up and Dance, Walk the Moon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15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파워 오브 원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마더 아프리카, 이 음악의 한스심머였죠. 축구대표팀 반드시 남아공 이겼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게 안 됐죠. 잘하더라고요.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못했고. 영화 파워 오브 원에서 마더 아프리카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야야야 이게 일로 와봐라. 이게 바로 음악이고 올드스쿨이야. 얘들아 올드스쿨?
1: Alright. Yeah. Keep on moving. That's right.
2: Put your hands up.
1: Throw your hands up.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잔다 참어 you know 중독되지 않은 척 널 아끼지만 낭비하고파 배려 배려 매너 너 때문에 미치고

I was home.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대여 나를 보내지 말아요. 아직 못다한

줄기 찬 바람 부네. 내 맘속에 내리는 비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갈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정 피로 회사에 있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죠. 그렇게 뇌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요. 퇴근할 때쯤 완전히 지쳐서 아 몰라 저녁은 그냥 배달시키자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은 평일 내내 배터리를 아주 열심히 쥐어짜며 살았으니 충동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충동 부디 잘 자제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아고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계속 쓰면 배터리가 닳아 꺼지는 것처럼 사람의 자제력과 의지력도 쓸 때마다 줄어든다는 심리학 이론인데요.

6월 2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하츠투하츠의 포커스였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사실 결정을 내릴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을 많이 내려야 하는 또 보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드시겠다. 아, 나는 보직은 정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세요. 어떻게 매일매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책임까지 져야 되고 어떻게 살죠? 하지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잘 버티시면 주말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저의 순간은 배틀 착플리스를 할 때네요. 생각해보니까. 배아량 리포터와의 즐거운 선곡 대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동점까지는 우선 만들어놨거든요. 오늘 제가 또

0: 준비해 놓은 선곡들이 어떻게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역입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이렇게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할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할 타이.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080번님, 가족들이랑 물놀이 가기로 한 날인데요. 가고 싶은 곳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해서 새벽부터 미리 줄을 서기 위해 달려갑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고 저 먼저 가서 티켓팅 하려고요. 오랜만에 연차 냈으니 제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런 곳이 있나요? 5080번님 어디예요 여기 대체? 저 너무 궁금한데요. 알고 싶어요. 워터파크는 왠지 아닌 것 같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가셔서 줄까지 서서 티켓팅을 하신다니 이거야말로 사랑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690번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숨고르기를 하다가 새 직장에 취직돼서 출근합니다. 이번 직장은 부디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평일 아침엔 매일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부디 저도 이번에는 새로운 직장이 좋은 곳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출근 잘하고 오시고요. 앞으로도 매일 만나요. 손영은님, 오,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공주 여행 와서 재민천 달리고 있어요. 새벽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시원해서 달릴 맛이 납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자고 외쳐봅니다. 와, 여행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리조트 놀러 가서 헬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뿌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러닝을 하면 새로운 풍경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색다른 재미일 것 같기도 하네요. 러닝 잘하고 오시고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763번님, 친한 형한테 라디오를 선물했더니 열심히 듣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청소 중인데요. 청소할 땐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영화 친구의 OST 중에서 닥터 닥터 하는 그 노래 신청합니다. 라디오를 선물해 주셨다고요? 오, 정말 감사하네요. 뜻깊은 선물이네요. 근데 저도 이 노래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닥터 닥터 하는 후렴구. 그래서 제목은 몰랐는데 이참에 함께 알아갑니다. 신청곡 바로 듣겠습니다. 로버트 팔머의 곡이에요. Bad Case of Loving You 입니다.

영화 친구의 OST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였습니다. 2753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힘든 아침이지만 오늘 하루 다들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080번님, 275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신애경님, 눈 뜨자마자 라디오부터 켰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저랑 강아지만 남았네요. 이렇게 침대가 넓은데 강아지는 왜 꼭 제 옆에 딱 붙어 있는 걸까요?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그래도 라디오가 흐르고 강아지랑 꽁냥꽁냥하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참 좋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으실 것 같은데요. 덥긴 하겠지만 강아지가 얼마나 애경님을 좋아하면 이렇게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겠어요. 근데 강아지가 더 덥지 않을까요? 강아지는 털까지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평화로운 아침 잘 보내시고요. 0110번님은요. 영디, 저는 자취를 하는 직장인인데요. 어떻게 하면 채소를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로 하고 재료를 주문했어요. 근데 새벽에 도착해 있는 걸 보니까 이 재료 다 소진하려면 샌드위치를 몇 번이나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건가 싶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네요. 이게 혼자 사는 분들이 결국에 사 먹게 되는 이유죠. 버리는 양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채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땐 진짜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 먹을 때도 쌈 안 싸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저는 샐러드도 좋아하고 샌드위치 당연히 좋아하고 볶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채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볶음밥에 드시거나 카레 만들어 드시거나 하면은 그 채소 금방 다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처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361번님, 오늘도 탁구 치러 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선선하네요. 이런 분위기에 나얼님의 목소리가 흐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시간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요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창문을 열면 있죠. 이 공기 뭐지? 가을바람 같은 이 공기는 무엇이지? 왜 이렇게 청량하지? 싶더라고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장마가 곧 다가오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장마는 확실히 좀 늦기는 하네요. 영영 오지 않았으면 싶은데 어쨌든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탁구 잘 치고 오시고요. 우리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함께 드릴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새벽 공기가 달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17.3도 가리키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20도 아래에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역을 위주로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용임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코너는 상대가 열심히 선곡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게 무슨 노래죠? 라고 물을 때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오늘은 제가 이 질문 말고요 영디한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디, 그런데 이번 주에 누가 이겼죠?
1: 아, 해리요.
0: 그건 바로 나. 승리는 제 것이 됐고요, 영대 역전은 아쉽지만 아, 실패! 여러분, 박수! 아, 거의 뭐 우리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12-12로 동점이었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진짜로 질 뻔했어요. 그러면 저 진짜 지면은 아, 이제 나의 감은 정말 절로 갔구나. 많이 자책했을 것 같은데 괜찮게도 다시 13-12로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어떻게 이러죠? 저는 정말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했고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0: 어,

0: 아쉬워요?
1: 엄청요.
0: 근데 연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아쉬워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겼었다. 흐름상 제가 한번 끊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 조정장이라는 게 또 오잖아요.
1: 그렇죠. 네. 필요하긴 하지만 아 지금이 또 중요한 시기거든요.
0: 그럼요.
1: 알죠.
0: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틀착플리스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한 번씩 결산을 내려보기로 했었습니다. 6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달력을 보면서 이제 결산할 때가 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상반기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우승자를 가릴 예정인데 어떻게 좀 긴장이 되시나요?
1: 저 정말 이기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그거보다도 저는 그냥 그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죠.
0: 아, 저도 그쵸. 제가 뭐 소정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왕관을 얻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1: 이거 정말 명예로운 자리거든요.
0: 그럼요. 이번 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선곡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전에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어떻게 심사를 해주셨길래 제가 이번 주에 이길 수 있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죠. 김민정님, 서울에 와서 남자친구만 만나고 친구 집에서 잠만 자고 쏙 내려가는 친구에게 들려줄 노래 엠블랙의 전쟁이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나레이션까지 있었죠. 정말 딱이네요. 친구에게 이 노래 들려주면 진짜 전쟁이 나기보다는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리승 하셨네요.
1: 대리만족이 되기도 했어요. 서수빈님은요, 저는 영디가 선곡한 더 너체 사랑의 바보에 한 표 던집니다. 원래 우정보다 사랑 아닌가요? 우정보다 사랑 그러면 좋겠네요.
0: 근데 서수빈님 이게 또 남는 건 우정이던데요.
1: 아 맞아요. 끝까지 가는 것도
0: 맞아요.
1: 우정일 수도 있어요.
0: 최효휘님, 아내 따라 카페 갔을 때 들으면 시간 잘 가는 노래로 영디가 영화의 테트리스 OST 선곡해 주셨는데요. 아니 카페에 데려왔는데 남편이 앞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아내분이 화를 내실 듯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테트리스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선곡한 베리에게 한 표 하셨네요.
1: 그럴 수가 있군요.
0: 효희님 정말 기가 막히네요. 심사평. 맞아요. 남자분들은 안 좋아할 뿐더러 우리 아내 불만 지피는 노래였어요.
1: 그렇군요. 제가 또 몰랐네요.
0: 한 수 배웠죠?
1: 네.
0: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민정님, 서수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착플리스 우리 다음 주 결선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하는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 청취자분들은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좋습니다. 긴장되는데 바로 첫 번째 사연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1: 박영순님, 저희 집 턱시도 고양이는 아직도 아침 저녁이면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사실 이 녀석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퇴근길 아파트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몸을 부비더라고요. 그날부터 딱 하루만 재워주자고 데려온 게 어느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워주고 집사노릇 다 하는데 가끔은 얘가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간식 줄 때만 찾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러다 결국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겠죠? 우리 집 턱시도 고양이를 곁에 두고 힐링할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박영수님, 제가 선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영수님께서는 지금 집사님이시잖아요. 고양이 음식을 잘 챙겨주시니까
1: 네.
0: 저희는 영수님의 집사님이 되어드릴게요. 젓갈에 밥 한번 비벼드세요. 젓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네.
0: 아, 그 꼬리꼬리한 그 냄새.
1: 먹으면 안 되죠.
0: 근데 우리 사연에 이 턱시도 고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검은 바탕에 흰색 가슴 또 배랑 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장 같은 흑백 무늬를 가진
1: 맞아요,
0: 고양이를
1: 맞아요.
0: 턱시도 고양이라고 하네요.
1: 네.
0: 저도 몰랐어요. 저 고양이 옷 중에 뭐 턱시도가 나와 있나?
1: 정말요? 모르셨구나.
0: 네, 그랬습니다.
1: 자, 네.
0: 반려동물 경험 있으신가요?
1: 없습니다.
0: 아, 저도 이 반려동물 사연만 나오면 좀 약해져요.
1: 저도 좀 약해져요.
0: 그래도 반려동생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1: 둘 있죠. 둘 네. 있죠.
0: 아, 그러면 이 박영수님 마음에 쏙 드는 노래 반려.

0: 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해보는 게 좋을까요?
1: 아. 지금 저보고 먼저 하라는 말씀이시죠?
0: 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턱시도를 입고 지금 선곡을 먼저 하시라고.
1: 아, 저는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딱 순간 떠오르는 노래가 이거라 이거 말고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없더라고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우리 턱시도 고양이한테 나비 넥타이 하나 매주시고요. 이 노래 틀면은 이 노래 박자에 맞춰서 뚱땅뚱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쁠지.
0: 잠깐만요.
1: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0: 그게 무슨 노래죠?
1: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이길이 비켜라 때 빼고 광낸 모습은 내가 봐도 진짜 번쩍번쩍 그루밍하잖아요. 얼마나 또 번쩍번쩍 예쁘게 또 꾸며놨겠어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들의 모습. 멋쟁이 신사입니다. YG 패밀리의 노래.
0: 또 문제 잘못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1: 왜요?
0: 지금 고양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건가?
1: 아, 행복하면 된 거다.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0: 지금 고양이 나 사랑하나 했는데 고양이 멋쟁이 신사 나가면 뭐 합니까 지금?
1: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지금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겠죠. 행복하신 거예요, 영수님은.
0: 저는 이 고양이와 박영수님의 관계 정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명쾌하게. 저는 또 명쾌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네. 반비례예요. 자, 이 반비례가 뭐냐. 고양이의 습성이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1: 근데 약간 개냥이 같은 아이들도 또 많아요.
0: 박영수님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개냥이였으면 고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얘가 나를 좋아하나? 어떨 때 보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면서 또 멀리도 하면서 이 완급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까운 듯 뭔가요?
0: 그래서 카더가든이 뭐라고 했냐.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1: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들었는데 이 음이 정말 생소하네요.
0: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드한 노래만 부르면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저는 이 노래 가져왔어요. 이 관계까지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서 고양이가 매일 나한테 다가오는데 넌 정말 가까운 것 같으나 멀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느낌이죠.
1: 그냥 그 고양이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내 고양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아, 정말 귀여워. 신사 같아. 멋쟁이다. 이게 번쩍번쩍 빛나. 하는 그런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곡을 준비했어요.
0: 안 되겠습니다. 판단이 안 내려집니다. 아? 이거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가요?
0: 한번 의뢰를 해볼게요.
1: 네?
0: 하나, 둘, 셋. 아, 1대1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노래로 가주시죠.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올게요.

0: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네. 아니 좀 메모하셨어요?
1: 어떤 메모요?
0: 이런 식으로 선곡하시는 거예요?
1: 좀 저를 농락하시네요. 아, 제 거 괜찮았는데.
0: 기선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 알겠습니다.
0: 자, 배틀착 폴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0: 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섬 도보 여행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정준영님, 야외 활동 많이 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중요하죠. 선크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트레킹,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쵸? 산이나 계곡을 이렇게 따라서 많이 해보셨어요?
1: 아, 안 해봤죠.
0: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럼 뭘 하세요?
1: 저요?
0: 네.
1: 누워있어요.
0: 진짜요? 건강해 보여요, 혈색은.
1: 아, 근데 저는 운동은 하죠. 헬스 해요, 헬스.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 근데 뭐 트레킹 이런 걸 즐기지도 않으세요?
1: 아, 저는 좀 힘들어해요. 등산? 아, 쉽지 않더라고요.
0: 헬스장 가는 길 만만치 않게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1: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 무조건 도보 5분이네.
0: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침대만 좋아하시니까. 최고죠. 어떤 주제가 나올 때마다 뭐 물어보면 침대에 있다 그러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1: 저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또 트레킹 경험이 있어요. 특히 이 섬 트레킹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1박 2일까지는 아니지만 몇 시간 이제 혼자도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 대가족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섬 트레킹을 해보니까 머리가 정리되고 그리고 주변의 그 바람, 바다, 나무 이게 진짜 삼합처럼
1: 삼합이요?
0: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걷기만 하면은 생각이 정리되는 그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1: 정말요? 네. 혼자 잘 못 있으시잖아요.
0: 그러니까 한 5시간 넘어가면은 핸드폰 그 배터리 확인 계속하면서 불안하긴 한데 정준영님 근데 친구가 또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우신 건데 있잖아요. 이 트레킹이라는 것은 그냥 걸으면 돼요.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면 딱 한 두 보만 가보세요. 두 보만 가시면은 나중에 도착지까지 가 있습니다. 그게 노래에도 있더라고요. 걷다 보니 여기는 이제 4번 출구라고 하는데 걷다 보니 트레킹 목적지 앞이야.
1: 4번 출구는 너무 도시잖아요.
0: 눈 떠보니 이제 우리 집 횡단보도 앞이야. 왜냐면 이제 눈 떠보니까 횡단보도. 트레킹 끝나고 트레킹 끝나고 우리 집 횡단보도만 건너면 집에 도착하는 거죠. 걷다 보니 신천역 4번 출구 앞이야. 포맨의 안녕 나야 가지고 왔습니다.
1: 너무 서울인데요. 섬이라면서요. 지금.
0: 계산해야 돼. 걷다 보니 섬 도착지 앞이야. 선착장 앞이야. 그 얼마나 대단한 노래 가지고 오셨는데요.
1: 아, 그건 아니지만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 섬에서의 트레킹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더 청량하고 시원할까.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이무진의 청춘만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혼자 걸으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뚜벅뚜벅 씩씩하게 걷는 나의 모습 너무 멋지죠.
0: 이무진의 청춘만화?
1: 네.
0: 듣고 오겠습니다.
1: 예.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쏴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영디가 아주 좋은 노래 저한테 하나 알려줬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3: 오, 처음 들으셨어요?
2: 네.
3: 정말.

0: 그렇게 눈 커져야 돼요?
1: 오, 이거 막 핫백 1위 정도까지 엄청 순위 높게 올라갔던
0: 근데
1: 노래인데
0: 제가 이게
1: 그렇군요.
0: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5위까지밖에 못 들어요.
1: 알겠습니다.
0: 이무진의 청춘문화 들으시면서 우리 정준영님 트래킹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 사연 저희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1: 1311번님, 8년 동안 경력 단절로 지내다가 최근에 생산직에 취업했어요. 처음엔 나도 할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퇴근하면 온몸에 힘이 빠져 밥만 먹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사실 그동안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를 안 봐주는 게 서운했고 타박도 많이 했는데요. 막상 제가 일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게을러서도 귀찮아서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요. 낮에는 회사 가고 저녁엔 가족을 위해 대리 운전까지 하며 투잡을 뛰고 있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두 분이 좋은 노래 한곡 선곡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0: 아, 저 마음이 막 찡해요.
1: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눈물 울컥했어요.
0: 저도 지금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코가 막 아픈데, 아, 1311번님. 안 되겠다. 지금 남편분이랑 우리 1311번님 같이 드셔야 될거 제가 찾았어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너무
0: 보내드릴게요.
1: 좋아요.
0: 진짜 지금 힘 무조건 내셔야 되고, 저도 지금 최근에 녹용 먹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아침이
1: 가벼워요?
0: 눈이 번쩍 뜨여요. 네, 그렇게
1: 그렇군요.
0: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1311번님. 너무 이게 막 화이팅이 넘치고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느껴지고 이러니까 제가 코끝이 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이제 영디가 먼저.
1: 그래요?
0: 네. 저는 그래서 찡했다.
1: 저는
0: 네.
1: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 오늘 저는 약간 이세곡 모두 다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뭐한 번에 팍팍팍 다 떠오른 거예요. 이 곡도 제가 사랑하는 곡이고, 한때,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걸 부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 상대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곡이자 무대였습니다.
0: 뭘까요, 그게?
1: 슈퍼스타 K6에 나온 당신만이라는 곡 아세요?
0: 알것 같아요.
1: 눈.

0: 마치되는 걸. 그러니까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곡이 제가 이걸 고르면서 저도 너무 저 스스로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1: 저 일단 숨 들이마셨고 얘기해도 될까요?
0: 네.
1: 일단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0: 아니요?
1: 왜냐면은 투잡을 뛰고 있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다.
0: 위로의 곡이죠. 응원의 곡이고요.
1: 비트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이 곡은요, 그냥
1: 네.
0: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나의 안에 에너지가 가득 사랑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1: 저는 이게 사람이 극한으로 힘들면 악이 찰 때가 있더라고요.
0: 아기 차요?
1: 제가 악찰때 듣는 노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저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굉장히 씩씩하게 가시네요.
1: 이거 진짜로 악착같이 살아왔잖아. 헤이, 난 건물 사이에, 난 진짜 내가 장미구나. 그 신승훈 오빠의 그런 장미 말고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악착 같은 장미.
0: 근데 이 건사피장이 자기 자신한테 힘을 주는 곡이잖아요. 저는 상대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곡이고 지금 작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 진짜요? 위로의 방식이 다르긴 한데 저는 막 이렇게 몰아치듯이 경주 막 으랴 달려봐라 더 화이팅 우리 할수 있다 저는 막 하이키 스타일이 저는 다잘 맞아요.
0: PD님께서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고
1: 네.
0: 계신데
1: 아 무슨
0: 뭘까요?
1: 아 그러니까 저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목이 좀 긴데
0: 네.
1: 타이핑을 얼마의 길이로 하시려나?
0: 제 걸로
1: 아
0: 가는군요. 역시 사랑은
1: 네.
0: 잔잔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지금 노래가 두곡 나가고 제 거가 하나 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빵그리들의 의견,
0: 그렇죠.
1: 미니,
0: 가장 중요하죠.
1: 문자 이거 다 이렇게 합해서 하는 거죠, 상반기 결산?
0: 그럼요, 그럼요.
1: 진짜 저 놓치고 싶지 않아서
0: 아,
1: 그래요.
0: 저도요.
1: 코앞까지 봤는데 이거를 내가 져버리면은
0: 동점도 아름답잖아요.
1: 아, 동점이라는 그것도 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끝곡은요. 박진원과 김필,
1: 네.
0: 임도혁이 함께 부른 당신만이 남겨드리고요. 다음 주 상반기 결산 결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량
1: 네.
0: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1: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왁부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왁부볼? 요즘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왁스와 뿌신다를 합한 말입니다. 속은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겉은 왁스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딱딱하다고 해요. 이 겉이 딱딱한 볼을 꾹 눌러서 부술 때 감촉도 재미가 있고요. 왁스가 부서지면서 나는 바삭바삭한 소리. 아, 바로 이 소리. 빠다닥 이 소리가 중독성이 있어서 인기라고 하네요. 우리 굿모닝 가족들, 금요일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굿모닝 FM이 여러분의 왁부볼 되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스트레스는 시원하게 뿌셔 뿌셔 모조리 날려버리고요. 마음은 또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볼까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6월 26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퀸. 아우 시원한 목소리. I want to break free. 듣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굿모닝. 그래도 오늘만 하면 주말 좀 쉬시나요? 어떠신가요? 이순옥님이 우리 딸도 왁구볼 사서 맨날 옆에서 바사삭 꽈드득 거리고 있어요. 크크크크. 근데 무슨 잔여물 생기는 순간 엄마의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딱 두 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오늘 좀 일찍 했네요, 재채기를. 죄송합니다. 아, 이 잔여물이 또 떨어져요? 안 떨어지게끔 만든 게 왁보볼 아닌가? 잘 모를라. 우리도 안 써봐가지고. 모양 보니까 막 부스러기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 그런 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우, 야. 정말, 예, 쉽지 않네요. 7853번님이 왁보볼이 절실한 금요일 아침이에요. 테디 원기역 좀 모아서 뿌셔뿌셔 할 수 있게 힘을 줘요. 예, 기운 드립니다. 이야, 모으세요. 기운 모아. 그래서 본인한테 쓰세요. 이승민님이 굿모닝,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근데 부서를 이동하게 돼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유유. 아, 그래요? 어, 지금 뭔가 이 약간 인사 기간인가? 굿모닝 FM 태입니다를 비롯한 우리 굿모닝 FM 많은 코너들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좀 개편 기간을 맞이해서 좀 새롭게 다 옮기고 있었는데 이승민님의 회사도 비슷하군요. 아, 요거는 반응이 제일 많아요. 신효남님의 반응처럼 어제 축구 때문에 왁보볼이 필요해요. 왁보볼 정도로 되겠나? 예. 뭐 왁보 샌드백 같은 거 없나? 좀 큰 거, 더 큰 거, 더 크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또 축구 처음부터 이제 앉아서 쫙 응원하려고 봤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가야죠. 두 시간 왁보볼 같은 굿모닝 FM 태입니다.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합니다. 어제 예, 김나진 아나운서 안 오셔가지고 끝났나 하셨죠?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 오늘 오십니다. 한 주간의 프로의 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7월 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티켓 준비했어요.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서 나선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이죠.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두 분께 2매씩 드릴 거니까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그린랜드 이렇게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삼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0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

0: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 네, 테디 굿모닝.
0: 굿모닝.
1: 네, 선선한 아침 공기도 스트레스를 부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20도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어제보다 좀 더 덥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높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더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날은 맑지만 다시 더 더워진다는 거 바깥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동쪽 지방으로 지납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도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높은 물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자, 오늘 로테이션 퀴즈 안에 새롭게 선보이는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2배속으로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된대요.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잘 듣고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겠습니다. 신의 영역 뽑아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 거예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처음 하는 퀴즈니까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입에 속으로 빨리 감기한 노래 민영 PD 준비됐죠? 들려 주세요. 두 배 넘는 것 같은데. 두 배예요? 와, 들려요, 들려, 그죠? 들려. 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가장 빨리 보내주신 신의 영역은 미니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 장유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장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빨라? 그럼 조금 속도를 조금 줄여서 들려드린대요. 민영 PD 한 번 더 렛츠고.

야, 들린다 들려. 너무 잘 들린다 이건. 아까 너무 빨라서 지금은 거의 예, 원곡처럼 들려요. 자,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정답송 원곡으로 온전히 들려드릴 동안 여러분들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니니까요. 천천히 보내주셔도 돼요. 다섯 번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싸이 씨의 노래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어요.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빨리감기의 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재밌네요. 그죠? 정답은 싸이의 연예인이었습니다.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4383번님 정답 연예인이요. 올해 흠뻑쇼 예매해놨는데 완전 기대됩니다. 내일부터인가요? 흠뻑쇼? 그죠? 그래요. 아, 재밌게 놀다 오십시오. 정현진님이 연예인 언제 들어도 신나는 노래이네요. 대학 축제 때 싸이 온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보고 싶다 나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오늘 처음 선보였던 2배속 퀴즈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믹스 퀴즈 대신 2배속 퀴즈 한번 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헤이 좋아 아침 좋아 진짜로? 굿모닝 테이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테이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을 씹어 먹자.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291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밥 위에 케이크 올렸다가 악플 받은 거 봄.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판 자리가 부족해서 밥 위에 케이크를 올렸다가 개밥이냐라면서 악플 세례를 받았대요. 어이구. 하지만 이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히려 돈줄 내주겠다며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악플 다는 사람들 기부나 한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시면서 저 사진 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예. 맛있는 음식 더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밥 위에 이제 디저트도

여기 살짝 올라가게 된 건데 악플 탈 정도인가? 자, 하지만 뭐 이 소식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세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게 모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보면서 너무 우리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911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7718번님의 어그범 하나 더. 월드컵 취재 현장에서 뽀뽀당한 MBC 기자 봄. 생방송 리포팅 도중에 갑자기 멕시코인들이 다가와서 기자님에게 팔짱을 끼고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당황하는 기자님의 표정 진짜 웃긴데요. 때마침 MBC 기자님이시길래 굿모닝 FM에 제보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이제 찾아서 봤는데 MBC 손장훈 기자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표정 보니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멕시코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 진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축구의 진심인 나라 멕시코. 때마침 멕시코가 체코를 이겨줘서 우리나라가 32강 진출 기대는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그라시아스 고마워요 멕시코. 7728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지분 이슈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미겔 나탈리아 라프르카데가 함께 부른 영화 코코의 OST예요. Remember Me.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영화 코코 OST 미겔 나탈리아 라프르카데가 함께한 Remember Me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보내주셨는데 소개받아 볼게요. 4030번님 요즘 SNS에서 엄미새라는 표현이 유행 중인 거 봄 엄마의 미친 사람을 엄미새라고 부르는데요.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엄마랑 붙어있고 싶어 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대요. 어쩐지 요즘 모녀 브이로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슷하게 언니를 좋아하는 언니새, 동생을 좋아하는 동미새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미새, 군미새예요. 하셨습니다. 예, 요 세자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뭔가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나중에는 엄청 소중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해도 잘 가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건 좋은 것 같네요. 엄마랑 또 형제 자매들과 남매들이 함께 있는 것. 아, 좋은 현상입니다. 4030번님,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1224번님. 테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굿즈 나온 거 봄? 티셔츠, 모자, 양말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유유. 우리 굿모닝 FM 테이입니다도 굿즈 만들어주세요. 새끼손가락 티슈 돌돌 감듯이 몸에 휘리릭 감아줄라니까. 피디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티셔츠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쁘게. 우리도 굿즈 하나 갈까요? 굿즈? 우린 새끼손가락 그 티슈 감는 거 있으니까 약간 반지 같은 걸 나오면 좋겠다. 네, 굿모닝 FM 듣고 있는 사람들 반지 딱 끼고 있게. 새끼손가락 반지. 괜찮죠? 네. 될지는 몰라요. 1224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7499번님 스파이더맨 메인 예고편 봄 무려 5년 만에 극장 개봉이더라고요. 미국보다 빠른 7월 29일에 한국 개봉이라는데 너무 기대돼요. 극장 안 간 지 오래돼서 더 기대 중이에요. 예, 저도 히어로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쫙 보다가 이제 한동안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기대 중입니다. 같이 가시죠. 749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스파이더맨 OST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오늘도 정체가 심해진

많지는 않은 아침입니다. 대체로 평소와 비슷하게 걸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도 많이 밀리지 않는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방향 일산 나들목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3, 4차로가 막혀 있고요. 자유로에서 일산 쪽으로 2km 구간 정체고 송내북은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와 여의도 일대가 밀려 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강변북로 차들이 조금 더 많은데 특히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시간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성수 일대 성동교부터 많이 밀렸는데요. 고장차 처리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녹천교 일대는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재영 리포터 어제 보이는 라디오 했는데 네. 급하게 또 모자 쓰고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랬더니 구은아님께서 재영님 닥터 슬럼프 알이 닮았어요. 호호호라고. 닥터 슬럼프 보셨어요, 맞죠?
1: 아, 봤죠, 봤죠.
0: 이 알이랑 진짜 이미지 똑같네요.
1: 아, 그래요? 너무 귀여운데?
0: 좀 귀여워요. 귀여우시지.
1: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1: 안경 써서 그런가 봐요.
0: 다른 뭐 별명이 혹시 또 있었어요?
1: 저는 캐릭터는 사실 닮은 건 없었고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그렇게 저를 햄버거 닮았다고 햄자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0: 먹는 햄버거요?
1: 네.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 햄버거 닮았나요?
0: 그 선배들 좀 못됐나요? 어떻게 음식을 별명으로 그랬죠?
1: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햄버거 잘 드셔서 그런 건 아니죠?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0: 자, 우리 햄자형님과 아니죠. 네, 민재형님 포토와 계속 깨알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의 고유가 환급 혜택 이달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예. 이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혜택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 많을 텐데 방법 알려주시죠.
1: 네, 바로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 카드, 즉 K패스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기후 동행카드의 환급 혜택은 6월 말까지지만 모두의 카드는 9월 말까지 환급 혜택이 이어지거든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월 이용액 6만 2천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월까지는 이 기준 금액을 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출퇴근 혼잡 시간 1시간 전후로 피해서 이동을 하면 이 환급률이 최대 30%포인트 더 높아진다고 해요.
0: 이거 완전 설기탄 혜택입니다. 그럼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으려면요,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 KPS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기후동행카드와 KPS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산과 시스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 요즘 교통비 부담이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혜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7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단 1%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오호, 1%만 줄여도 할인해 준다고요?
1: 네, 이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지난 2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소 3% 이상 줄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절감량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도 늘어나면서 이 혜택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0: 예, 저는 집에서 에어컨 잘 안 트는 편이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요.
1: 도전해 볼 만한 게 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확대된 캐시백은 7월 검침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전력 사용량이 반영되는 기간은 아파트나 주택마다 검침 일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0: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캐시백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전력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장마 시작이 예년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6월 장마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갔고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 예, 보통 이맘때 장마 소식 들렸던 것 같고 작년에는 뭐 6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라는 그쵸? 루머도 있었는데 확실히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0: 네, 이 기상청도요. 아직 장마 시작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 일본 남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반도 상공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자리하면서 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장마가 시작될 기본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거죠.
1: 예, 그래서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은 거군요.
0: 네, 물론 다음 주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이 비를 장맛비로 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주 장마가 7월에 시작된다면 상당히 이례 적인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로 제주 장마가 7월에 시작된 경우는 단 두 차례뿐이라고 해요. 한편 아직 장마는 아니지만 오늘 대기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예, 외출하시는 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네, 김명아님이 우와 저도 전기요금 할인 도전할래요. 테디 같이 해요.
1: 네, 꼭 신청해서 우리 할인 받아보자고요.
0: 네.
1: 박세리님이 저도 에너지 캐시백 신청했어요. 꼭 작년보다 적게 써보겠습니다. 크크크. 어우 좋아요, 좋아요.
0: 네. 아 이수키님은 곱슬 머리카락이라 장마 싫어요.
1: 아 스타일링 때문에.
0: 아 저 완전 공감해요.
1: 아 그래 곱슬이시니까.
0: 네. 네.
1: 저는 약간 반곱슬인데. 별로 영향 안 타는 것 같아. 자 여기서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흐르고 있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아, 참 노래 좋습니다. 우리 이제 반반한 퀴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예, 반반한 퀴즈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잠깐 놓쳤네요. 자, 로고를 듣고 반반한 퀴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1: 바나나라 반반. 예.
0: 아,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예. 저희 모두가 다 놀라가지고 갑자기 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 라고 했는데, 예, 반반한 퀴즈 시간 맞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100개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여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 바나나 맛 우유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미니로 6시 58분 자동 설정을 해두고 굿모닝 FM과 아침을 함께한 지 10년 넘은 청취자입니다. 우와. 처음으로 야구 보러 연차 내고 좋은 사람들과 부산에 갑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꼭 승효 돼서 올 거예요. 그리고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반려견을 강아지 호텔에 맡길 수가 없어서 고민했거든요. 근데 군인 아들이 엄마 잘 다녀오라면서 기꺼이 그 아까운 휴가를 내줬네요. 아들에게 치킨 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제발 뽑아주세요. 하셨어요. 어머어머어머. 효자다 효자야. 자,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반.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 살고 있는 쌍둥이 벤 마루 엄마입니다.
0: 네, 벤과 마루의 엄마. 성함은 네. 말씀하시기 좀 그러신가요?
2: 아, 치킨 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10년 넘게 굿모닝 FM을 진짜 청취하신 거예요?
2: 네, 저... 무디 때, 뭐 홍디, 뭐 또 석훈디부터 다 듣고 있습니다.
0: 이야, 최애 DJ는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2: 최애 아니겠습니까?
0: 아이,
2: 이런 질문을 아 참.
0: 아이, 그 제가
2: 서운하네요. 좀, 이런 걸 물어보시고.
0: 제가 귓전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 저 솔직히 좀 누가 그립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2: 없는데요.
0: 이야, 뽀뽀뽀뽀뽀이. 감사합니다. 아, 부산까지 가시는데 어떤 팀 응원하세요?
2: 저는 서울 쌍둥이 팀 응원합니다.

0: 있습니다.
1: 아, 트윈스.
0: 네.
1: 예, 트윈스 응원하시는데. 그래, 오늘 어때요? 좀 느낌이 승려될 것 같아요?
0: 아, 오늘 어제 좀 크게 졌기 때문에 저도
1: 예.
0: 똑바로 차려서 오늘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드님, 진짜, 그러면 엄마 응원하러 가라고 휴가 나온 거예요?
0: 네, 맞아요. 지금
1: 와.
0: 원래 주말은 부대에서 요새는 많이 쉬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런데 이제 굳이 금토일 이렇게 휴가 나와주는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또 어머님도 알고 계신데, 진짜 효자야. 와. 자, 이 기세 좋은 이때, 딱 반발한 퀴즈 성공까지 하면 최고인데, 그죠?
0: 맞습니다.
1: 10년 동안 해봤는데 반발한 퀴즈 역대 최고로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자신 있으세요?
0: 치킨에 일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반 이상만 맞히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발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좋습니다. 정답 맞을 기회는 한번 뿌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0 빼기 6은?
0: 24.
1: 정답. 공주를 영어로 하면? 하나.
0: 공주요?
1: 공주, 공주. 하나.
0: 프린세스.
1: 정답. 중국의 수도는?
0: 북경.
1: 정답. 각각의 사람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각인?
0: 각색.
1: 정답.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이 노래죠.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프로젝트 그룹은? 하나, 둘,
0: 원투맨이었는데.
1: 셋, 아오! MSG 워너비였어요.
0: 네.
1: 똥똥 어리! 이 유행어가 나온 김명민, 이지아 주연의 드라마 제목, 베토벤?
0: 바이러스.
1: 정답! 시덥잖다와 시답잖다 중 옳은 표현은?
0: 이 답지 않다.
1: 정답! 소설 개미, 나무, 문명 등을 쓴 프랑스 소설가의 이름 베르나르?
0: 베르베르.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한치 걸러?
0: 그치.
1: 정답! 빚이나 대출 등 외부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지렛대 효과를 뜻하는 경제 용어는? 하나.
0: 스윙스 화이팅!
1: 레버리지였어요, 레버리지. 오, 잘 푸셨어요. 만점 나올 뻔했어.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 선물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만점 나올 뻔했어. 너무 잘 푸시네요.
0: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1: 다시 삼키세요, 다시 삼켜요.
0: 같아요. 볼까?
1: 예, 김나희님이 롯데 팬입니다. 부산 원정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또, 상대팀이 또 환영해주시고. 이하철님이 아들이 대견하네요. 치킨 아들이랑 만나게 드세요. 하시면서 아들 칭찬이 많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6623번님이 저는 상대 롯데 팬입니다. 성공하시고 승리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신경전 대박입니다, 지금. 세분 포함해서 8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0: 네, 저 최혜진입니다.
1: 혜진님, 너무너무
0: 네.
1: 잘 푸셨고,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진짜 맨날 야구장 다닌다고 정신 나갔다고 뭐라고 하는 엄마, 제가 그냥 제 취미생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진짜 이렇게 주말에 너무 귀한 휴가 내준 우리 아들 너무 고맙고, 끝으로, 수원 10비행단 화이팅입니다.
1: 혜진님,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1: 승려 되십시오.
0: 네, 다녀와서 또 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0: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0: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공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고구려의 이 공주는요, 어릴 적 울음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로부터 자꾸 울면 너 커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낸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훗날 실제로 온달과 결혼을 해서 그를 고구려 최고의 장군으로 만든 이 공주 누구일까요? 힌트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평강공주, 2번 한강공주, 3번 미시시피 공주. 거기까지 간다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아, 미시시피까지 가야 되나? 쉽기도 하고 한강 그럴싸하고 평강 익숙하고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듣고 나서 우리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경농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보원단을 고구려 최고의 장군으로 만든 공주 정답은 바로 1번 평강공주였습니다. 1401번님이 평강공주 저는 한강공주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 한강 옆에서 살게 해줄게. 오늘도 열심히 돈 벌러 출근해요.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 한강공주도 그렇네. 5678번님이 항상 출근길에 8시부터 테디와 함께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서 덤덤한 퀴즈도 풀어봅니다. 1번 평강공주 하셨는데 조금 일찍 하셔서 이런 행운도 덤으로 가져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코너 굿모닝 굿 메시지 함께합니다. 굿모닝 FM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반반한 퀴즈도 연결을 해볼 건데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찾아가서 예, 여러분들에게 큰 이벤트 예, 참여 함께합니다. 거리에서 굿모닝 FM 깃발 든 제작진 보이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문전박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PD예요. 민영 PD가 아마 갈 것 같은데 파이팅 많이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요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인버스라고 했는데
1: 네.
0: 정확하죠?
1: 네.
0: 1대 0으로 우리나라가 이긴다 했는데
1: 네.
0: 예, 그렇게 졌네요.
1: 멕시코 때도 그랬어요.
0: 예.
1: 네.
0: MBC 이휘준 인버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 인버스입니다.
0: 거의 뭐 네. 전설의 축구 영웅
1: 네.
0: 펠레
1: 맞아요.
0: 펠레와 맞먹는
1: 네, 이 펠레 수준이죠.
0: 예, 예측이네요. 네. 진짜
1: 스코어까지 딱
0: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반대로 맞출 수가 없는데
1: 그러니까요. 제 탓입니다, 여러분.
0: 예.
1: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탓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1: 경우의 수 있으니까요.
0: 예, 예,
1: 예. 아유, 그럼요, 그럼요.
0: 그래도 예. 예. 아직 기대를 좀 할 수 있어서
1: 네.
0: 아, 그게 더 가슴 네. 아픈 것 같기도 하고
1: 새벽 사이에 좀 줄었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네, 에콰도르가 이기면서 독일을 네, 네. 기다려 보시죠. 예.
0: 그 뭐 기대고 있는 것 자체가
1: 네.
0: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1: 기다리는 거에 대한 내기도 한번
0: 하지마. 하지마. 아무도 하지마 우리.
1: 아 미안합니다. 미안.
0: 예, 휘준 아나운서.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네. 언어유의.
1: 아, 그렇죠.
0: 아 이건 확실합니다.
1: 확실합니다.
0: 예, 예. 시작해 볼까요?
1: 자, 이건 경우의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관용구입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중대장 실망했지.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2: 아, 중석. 아, 중대장이 무슨 일이십니까?
3: 아, 휘장벼. 내 말 잘 들어봐. 아내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2: 아.
3: 근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2: 야. 아, 종로에서 뺨 맞고 그 한강에서 눈을 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3: 아니, 난 맞지는 않았는데.
2: 아니, 아이 또 그게 아니라 또 제가 또 연애 고수 아니겠습니까?
3: 뭐야?
2: 아, 아내분이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화도 나고 좀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야.
2: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잘 위로도 좀 해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면 됩니다.
3: 아, 이종 상병 연애 고수인지 몰랐는데 대단하구만.
2: 야,
3: 연애 몇 번 해봤냐?
2: 저 한 번 해봤습니다.
3: 어? 뭐야, 며칠 만났는데?
2: 그 23일 정도 투투는 챙겼습니다.
3: 뭐야? 그거 갖고 지금 연애
2: 투투, 투투 200원 주십시오.
3: 엎드려. 중대장 실망했지.
2: 아니 종래에서 뼈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시네.
3: 엎드려.
0: 야, 그럴 줄 알았다네. 연애 고수는 무슨 연애 고수.
1: 투투했네, 투투. 네, 오늘 어원을 알아볼 관용구 종래에서 뼈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입니다. 욕을 먹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0: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1: 예.
0: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1: 그러게, 이게 뭐가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예, 속담이 생겼을 건데.
0: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예. 자, 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조선 초기에 종로에는요.
1: 종로.
0: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인 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1: 그렇죠, 시전.
0: 네. 근데 또 마포 같은 그 당시에 이제 한강 나루토 부근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점인 난전이라고 있었어요.
1: 아, 이게 비허가구나.
0: 네, 예. 시전, 난전. 근데 이제 종로에 있던 시전은 궁궐의 물건을 판매할 정도로 상인들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흥정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1: 예.
0: 근데 한강 나루토에 있던 난전 상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흥정을 하면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화도 내고, 여기서 이제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1: 어허.
0: 막 손님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자, 참고로 아까 한강 공주 계셨죠? 한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1: 네.
0: 한강은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한은 크다, 넓다, 길다, 가득하다라는 의미고요. 가람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으로 강의 옛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으며 가득한 물이 흘러가는 강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한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기는 해요. 백제시대 때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를 사용한 후부터 한수, 한강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고정이 된 거라고 하네요.
1: 그렇군요. 네. 이것도 재밌네. 이게 약간 시전에서 이제 너무 비싸게 못 산 걸 가지고 이제 난전으로 와가지고 왜 아까 가져?
0: 아, 막 불평을 했던 거예요.
1: 이러면은 네. 아, 한강에서 뺨 맞고
0: 눈을 흘긴 거죠.
1: 네. 종로에서 눈을 흘긴다. 아, 네. 아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 거꾸로구나. 헷갈리네요.
0: 네.
1: 제가 더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네.
1: 5527번님께서 휘상병 네. 대체 언제 진급해요?
0: 진급하면은 이거 그만둬야 돼요.
1: 아니, 제가 볼 때 계속 누락돼요.
0: 아, 누락돼요.
1: 네, 네. 체력이 안 되고 네. 테토를 지향하지만
0: 23일 만났는데 언제 진급하겠어요, 그죠?
1: 자꾸 이렇게 하는데 누락되지.
0: 네.
1: 언젠가는 병장 되기를 응원하면서
0: 네.
1: 제대는 안 됩니다. 퀴즈나 왜요?
0: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1: 물론 안 되면 되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
1: 예, 예. 퀴즈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후디의 한강 흐르고 있는데 듣고 올게요.

0: 후디 한강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4부 어제 많이들 찾으셨어요. 굿모닝 베이스볼 오늘 함께합니다. MBC 김나진 캐스터와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3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번 주는 눈 흘기러 말고 나들이나 운동으로 한강 찾으신 분들 많았고 괜찮은 날씨였는데요. 이제는 슬슬 다시 더워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선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은 기온인데요. 주말에도 날은 맑지만 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져서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방을 위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강원과 경북 일부에는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도를 위주로 5에서 20mm 사이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 작은 우산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1: 네네네.
0: 예, 이번에 좀 쉬나요?
1: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기가 좀 걸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 나았는데 네. 이게 이제 축농증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0: 아,
1: 기침이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아서. 근데 다행히 아까 언어유희 할 때 계속 기침하고 있었어요.
0: 아, 진짜?
1: 화장실에서.
0: 오, 네. 그게 들어오자마자 좀 괜찮네, 그래도.
1: 아, 이제 지금 괜찮은데 또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0: 그래.
1: 갑자기 첫 방송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0: 아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1: 네네.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0: 얼른 쉬시고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오늘 마지막 업무 가시죠. 오늘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또 경우의 수, 두 번째 키워드는 보안수사권,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와 호르무즈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또 경우의 수입니다.
0: 아, 우리 축구 대표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0대 1로 패하면서 조별리그를 1승 2패, 승점 3점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은 사실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남아공전에 패하면서 결국 A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력으로는 이제 32강 진출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뭐 이제는 이제 다른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0: 예, 경기 내용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공전에서 뭐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좀 라인업에 변화를 줬는데 이게 좀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외신들은 선발 명단에 오류가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아직 뭐 최종 탈락을 한 건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멕시코가 체코를 3대 0으로 꺾으면서 한국은 조 3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체코가 이겼다면 한국은 4위로 떨어져서 그대로 탈락을 할 뻔했습니다. 이제 지난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멕시코에 16강 진출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멕시코가 한국을 살린 셈이 됐습니다.
0: 예, 이제 32강 진출 가능성. 어제 좀 더 낮아졌던데 어느 정도일까요?
1: 희망은 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확대한 이후에 치러지는 첫 대회인데요. 각 조 3위 중에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오릅니다. 이제 각 조 3위 팀을 기준으로 4팀을 제치면 되는 구조인데요. 축구통계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87%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선 예측치를 94%로 보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0: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그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축구 일정별로 이제 응원해야 되는 국가와 응원 멘트를 또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경기를 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죠.
0: 예.
1: 예를 들면 독일과 에콰도르 경기에서는 독일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프게츠, 뭐 디만샤프트 이렇게 하거나
0: 호호.
1: 일본 스웨덴 경기에서는 일본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니혼 간발에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2조 최종전에서 독일이 에콰도르에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0: 예.
1: 경우의 수 하나가 줄었습니다.
0: 줄었습니다. 네. 32강 진출 여부가 남아야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뭐 다른 조 결과 끝까지 지켜볼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안수사권입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김민석 총리가 어제죠.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0: 예.
1: 진보층 내 논란이 있었던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결국 이제 폐지가 되는 건데요. 다만 정부는 별도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난 5월에 처리를 제안을 했지만 여당의 요청으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요.
0: 예.
1: 정부는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에 따라서 이 권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을 한 겁니다. 예,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거죠, 근데
1: 이게 대표적으로는 부실 수사가 벌어지거나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좀 뭉갰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청, 이제 검찰청에 넘겼는데 뭐 핵심 CCTV가 빠져 있거나 혹은 뭐 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구를 하고

0: 하거나 일부는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좀 많아져서 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1: 예,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늘 8월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가 또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쟁자로 평가되는 김민석 총리도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1: 예, 그럼 정부 입장이 정리된 만큼 논란도 이제 일단락이 될까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1: 예.
0: 이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국회로 떠넘겼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는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신경전을 좀 보여주는 건데 결국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논쟁도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베네수엘라와 호르무즈입니다.
1: 금요일이니까 이제 국제뉴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가 엄청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인데요. 이제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 이상의 강력한 연쇄지진이 40초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번 지진은 이제 1900년 10월 29일 이후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강진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가 188명, 부상자가 1,520명, 그리고 200명이 또 메몰이 됐고 실종자가 15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무너진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1: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제사회에도 지원에 나섰네요.
0: 맞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좀 선포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제 구조대가 붕괴된 건물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멕시코와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이 구조팀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이번에는 호르무즈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는데도 유조선들이 바로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 유조선이 뭐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그 일부 다른 유조선들은 장기간 이제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유조선 선체에 뭐 따개비, 홍합 등 이제 해조류 같은 해양 생물이 대거 달라붙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근데 이걸 제거하지를 않으면 연료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 이제 프로펠러가 고장이 날 수 있어서 바로 운항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뭐 선체 청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선체를 청소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모입니다.
1: 근데
0: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했던 유조선이 한 600척에 달한다고 지금 보이는데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청소하는 데만 전문 잠수팀이 4시간에서 5시간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1: 예.
0: 특히 이제 관련 수요가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소 비용도 크게 오른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더라도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후유증이 좀 있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우리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과 관련해서 경우의 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자력 진출에는 실패하면서 이제 다른 조의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한 줄은요.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그 젖잘싸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0: 근데 보니까 그냥 젖잘싸가 아니고 그냥 젖잘싸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1: 안 하지.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0: 사실 과정에 예전에는 결과만 보다가 지금은 이 과정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치는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32강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많이 좀 마음이 아파요. 최기찬 기자님 오늘 금요일이니까 신청곡 띄워드릴까 합니다.
0: 저는 이제 최창민의 영웅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1: 오야 또 이 시대로 갑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신청한 이유?
0: 이게 어쨌든 32강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누구 제 주변에서는 월드컵의 수준을 위해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2강에 진출을 해서 꼭 그 축구 선수 중에 영웅이 또 다른 영웅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이강인 선수 막 땅치고 하는 거 보니까 선수들이 진짜 마음껏 한번 그렇죠. 뛸 수 있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창민 영웅 들으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저는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사실 어제가 광화문 광장에 제일 많이 모이셨었거든요. 그간 경기 중에서 통제도 제일 많고 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모일 수 있을지 여러 나라로 응원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체 정도가 평소보다 심한 곳은 거의 없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에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사고로 1, 2차로 막혀 있는데 문학 이전부터 남동까지 정체고요. 또 서창 부근도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면서 혼잡합니다.

이후로도 안현에서 일제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방화대교 부근 다시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또 반포에서 동호대교 구간 밀려있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지금 막 장안교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포츠를 사랑하는 제게 오늘의 시작은 이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명대사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예,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뭐 말씀하신 건 월드컵 이야기겠죠? 예, 야구 이야기를 잘 안 들리네.
0: 예, 어제 끝났어요. 예.
1: 어제는 끝났어.
0: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야구 얘기하려고.
1: 예. 아, 그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0: 아, 그렇죠.
1: 예, 또 우리 스포츠 예. 코너는 또 유일하니까. 아, 김나진 아나운서 오셨으니까.
0: 예.
1: 보셨죠?
0: 아이 그럼요. 예. 저도 열심히 예.
1: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모로
0: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아쉽기도 하고 예. 중계도 못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1: 예.
0: 이거 경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아, 더더욱 좀 치밀었던 예,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좋은 얘기를 좀 해보죠. 좋은 얘기.
0: 아 좋은 얘기.
1: 그래도 움직임이 좀 좋았다, 눈에 띄었다 하는 선수 있을까? 선수.
0: 아 선수 중에요.
1: 예.
0: 아. 그냥 우리 선수들보다는 우리 팬. 그리고 사실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1: 이강인 선수는 진짜
0: 뭘 하려고 계속 그 잡으면 움직였잖아요.
1: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다.
0: 맞아. 테디의 표현이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고맙다. 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는 모습이 아,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
1: 예. 뭐 여러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뚫고 32강에 진출하기를 또 바라보면서 야구 이야기 그러면 가겠습니다. 굿모닝 베이스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0: 네.
1: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간 MVP를 뽑아볼 거예요.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모두 다 MVP로 뽑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쥬 홈런 과자 선물로 바로 쏩니다.
0: 네.
1: 이번 주 KBO 이슈 하나씩 달려가 볼까요?
0: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진격의 거인입니다.
1: 아, 안 그래도 예. 지금 뭐 염현주님께서 우리 롯데 7연승 할 때 왜 방송 안 했어요?
0: 아, 그래서 제가
1: 나빴어.
0: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빨리 말씀드리려고.
1: 어제는 점점점으로 갔는데
0: 어제는 점점점. 예.
1: 자, 알려 주시죠.
0: 아니, 어제는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끝났어. 예. 예. 아, 드디어 때가 왔어요. 롯데 자이언츠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 그렇죠. 예.
0: 아, 너무 롯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초중반에 팀이 너무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빠졌던 그 애니메이션 제목 그대로 그야말로 진격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지난주 일요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14일만 해도 롯데가 최하위에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약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을 하면서 막 땅을 울리고 순위판을 막 이제 요동치게끔 만들고 있는데 아까 점점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8연승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1: 아, 아쉽다.
0: 그러니까. 근데 그

0: 직전 8경기에서 7승 1무 7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연승 언제 마지막에 했나 봤더니 3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4월, 5월에 걸쳐서 9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경기를 보는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숫자로 표시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도 이제 해당 경기 승리 확률이 막 바뀌거든요. 예. 안타 하나 치면 뭐 한 몇 프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삼진 당하면 몇 프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예.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재밌는 게 하나의 타구가 이게 안타가 될 확률이 뭐 90몇 프로 했는데 이정우가 잡아냈다 뭐 이런 수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야구 즐기면 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득점 실점 바탕으로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을 매일 계산해서 공개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14일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하위 때 1.7%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7연승을 달리고 24일 열흘 뒤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10%까지 치솟았습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 5위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아직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어제 점점점 그것 때문에 어제 지는 바람에 이제 4경기까지 추격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경기차를 올스타 브레이크 쉬어가는 그 전까지 좀 좁히면 그 오랜 숙원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 근데 대진운이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1: 그래요?
0: 예, 전반기 그 올스타전 전에 네 번의 시리즈가 있는데 LG, 두산, KT, 기아이거든요. 이게 다 상위권 팀들이에요.
1: 그렇네.
0: 예, 그리고 또 이제 순위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 시리즈들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롯데의 진격, 이 진격의 거인의 운명이 좀 달려 있습니다. 9년 만에 이제 가을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열흘 정도의 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흘 또 이 거인이 어떤 일을 벌일지 더 기대도 되고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자이언츠 팬이 우리 작가들 중에 또 네. 있어요. 막내 작가가 자이언츠 팬인데 그간 잠시 야구를 좀 떠났었어.
0: 눈을 못 마주쳤어요.
1: 얼굴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0: 그리고 고개를 안 들고
1: 근데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했대.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
0: 네.
1: 다행입니다.
0: 예,
1: 다행이에요.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려고 누웠는데 1위? 예,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이거 뭐 테디도 자주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 야구를 이제 유행어나 밈 같이 이렇게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고의 아웃송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이준 치어리더의 삐끼삐끼송도 있었고 뭐 이준 씨의 근육질 캐치캐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가 온라인 공간에서 뭐 밈이나 쇼츠 같은 걸로 엄청나게 즐기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나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1: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요.
0: 계속 그럴 것 같네요.
1: 계속 그럴 것 같아요.
0: 계속해서 뭔가가 생겨요. 사실 IOI와 이제 두산 최고 베테랑 스타 포수 양의지 선수의 합작품 그 IOI의 갑자기와 양의지 선수의 응원과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 요거 요게 이제 합쳐지면서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요 맞아요. 밈이 탄생을 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만나서 갑자기 쇼츠랑 찍더니 양의지랑 IOI랑 찍더니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IOI가 잠실에서 시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여기서 종결 짓자. 그만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일을 냈습니다. 이제 두산의 포수 양의지 선수가 올스타전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얻었습니다.
1: 이 노래 때문에 홍보도 엄청 돼버렸어.
0: 네, 그러니까 홍보가 진짜 엄청나게 돼버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60만 5,510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복 투표도 하고 이렇긴 합니다만.
1: 야 대박이다.
0: 2위와의 득표 차수가 한 20만 표가 더 넘게 났고 작년 한화의 김서현 선수가 얻은 180만여 표. 요거를 80만여 표 이상 뛰어넘으면서
1: 대박.
0: 역대 최다 득표를 얻은 거죠. 그리고 뭐 선수단 투표에서도 많이 점수를 얻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드림 올스타 중 가장 높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15번째 올스타에 선발이 됐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뭐 양의지 선수야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1: 그렇죠.
0: 레전드 포수입니다. 초반에 좀 고전하긴 했지만 본인의 폼을 되찾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어제 경기에서 빠른 볼에 헤드샷을 맞았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왼쪽 강대 쪽에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한번 소식을 기다려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상을 좀 털고 올스타전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부상이 있어서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같은 팀의 정수빈 선수도 그 그룹 리센느의 그 파라파라 댄스.
1: 아, 미나미가 했던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0: 줄 알았죠? 세상 쉽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세상에 테디 말씀대로 이제 야구만 잘하면 안 되나 봐요.
0: 그렇죠. 그렇죠. 다 해야지.
1: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예. 팬들이 무얼 좋아할까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정수빈 선수가. 이러면서 이제 올스타에 또 뽑혔어요. 정수빈 선수도. 네, 탈락한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유세하듯이 뭐 댄스뿐만 아니고 영화 패러디, 노래 패러디 등등등 정말 KBO 리그의 야구 선수들이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이제 참 많이 바뀌었구나. 테디 좀 전에 말씀대로 팬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아, 프로야구에 이제 젊은 2030 팬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재밌는 이벤트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1: 예.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161.7km.
0: 와,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1: 예, 그러니까요. 예.
0: 뭐예요?
1: 이게 시속, 예, 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0: 오.
1: LG 트윈스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약살 리오스 선수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첫 세이브를 올렸거든요.
0: 네?
1: 근데 리오스가 9회에 지난 24일에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0 앞선 9회에 등판을 했어요. 이때 이제 승리를 지켜내면서 세이브 투수가 됐는데 김영웅 선수 상대로 처음에 직구를 던졌거든요.
0: 예?
1: 이때 전광판에 162km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161.7km를 이제 반올림한 수치가 이제 중계 방송 화면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너무 놀라면서 봤는데 이제 트랙맨으로 구속을 측정한 이후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0: 와.
1: 예. 네, 그래서 그 결국 그 리오스는 그 김영웅 선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경기를 끝냈는데요. 너무 이제 구속이 빨라지니까. 야, 162km?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번 예전에 너튜브 채널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던진 가장 빠른 공은 몇 킬로미터일까? 이게 궁금하지
0: 궁금하다.
1: 않을까?
0: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1: 네, 대충 뭐 아마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인간이 던진 최고 구속은 105.8마일이었습니다.
0: 105.8마일.
1: 그러니까 이제 막
0: 170km 넘나?
1: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마일이 161km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170.3km인 거예요. 예.
0: 와.
1: 이게 이제 각종 측정에 따라서 약간 그 고정이 되면서 170.3km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로 불렸던 RODC 체프먼의 기록입니다. 이게 2010년도 기록이에요. 예. 당시 토니 그넨 주니어를 상대로 던졌는데 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이 지나간 뒤에야 보였다.
0: 와, 그럴만해.
1: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170km가 넘는 공이 홈플레이트까지 도착하려면 0.39초예요. 이게 161.7km면 0.41초. 150km 기준에 0.44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기준이니까 투수는 이제 팔을 더 앞으로 뻗어서 던지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을 과연 어떻게 칠 수 있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제가 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 하나만 좀만 더 드리면 그 시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데 0.05에서 1초입니다.
0: 예.
1: 구종을 판단하는 시간이 0.15초. 야, 뇌가 야 너 쳐. 신호를 내리는 시간이 0.25초에서 0.03초. 배트가 돌아가는데 0.15초. 그러니까 요걸 다 평균치로 합산을 하면 이미 다 끝난 상황
0: 끝났지. 진짜.
1: 와. 상황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모든 던지는 공이 불가능하다. 프로 선수들이 던지는 공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0: 근데 천혜잖아.
1: 그러니까요.
0: 타자들 대단해.
1: 그러니까 타자들이 뭐 이게 경험적인 것도 있고
0: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감각.
1: 네, 뭐 촉, 감각 이런 것들이 총동원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문동주 선수의 161.6km 우리나라 선수가 기록한 거 작년 포스트 시즌에 나왔어요.
0: 예.
1: 하나 팬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작년 10월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162km가 역시 찍혔는데 사실은 161.6km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인간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려고 도전하는 그런 멋진 스포츠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야,
1: 예.
0: 그래서 160 이상 던지는 괴물 선수들은 와, 이 손가락이랑 손목 괜찮나.
1: 그래서 좀 많이 부상이 요즘 많죠.

0: 팔꿈치 이런 거.
1: 네, 수술도 많고 그래서.
0: 진짜 팔을 던지는 느낌이겠다. 와.
1: 그러니까요. 예.
0: 대단합니다. 와. 한 주 동안 프로야구 소식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쯤에서 수지의 전속력으로라는 노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신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볼게요.

0: 수지 전속력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신 주간 MVP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208님이 지난주 토요일 창원 원정 때 개인통산 최초 3연타석 홈런 때린 SSG 랜더스 김재환 선수요. 그것도 투런, 말루포, 솔로포까지 혼자 7타점 기록하고 네 번째 타석에 또 안타까지 타격이 살아나면서 마킹지까지 품절된 김재환 선수 응원합니다. 라고.
0: 아, 멋지네요.
1: 예.
0: 아, 7타점?
1: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록 딱 봤는데 이게 뭔 일이지?
0: 그러니까
1: 무슨 요리야 하고 랜더스 경기를 찾아봤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0: MVP 받을만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장정윤님이 롯데 윤동희 선수요. 아~ 지난 화요일에 끝내기 안타로 롯데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국대 외야수 다치지 말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꼭 목에 걸 수 있기를 오늘 정훈 선수 은퇴 경기 보러 가는데 꼭 이겨주세요.
1: 아 그렇구나. 롯데 팬들 기록할 일들이 많네요.
0: 그렇네요.
1: 예
0: 수민 작가 다시 이제 옷 입어야겠네요.
1: 예. 전에 은퇴 경기 또 비 와가지고 살짝 미뤄지기도 했었는데 롯데 팬들 이번 주 정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4727님 LG 트윈스의 새로운 마무리 손주영 선수 추천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여러 이유로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옮겼는데 총 17경기 출전 16세이브 올렸습니다.

0: 100%의 성공률을 거의 기록 중이어서 뒷문이 든든하니 야구 볼 맛이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1: 문 잘 잠그기 쉽지 않은데.
0: 이거 문 단속이 이게 어렵잖아요.
1: 예, 여기 네. 손정 선수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0: LG 팬도 신날 것 같아.
1: 예. 예. 3288번님은 KBO 데뷔 후 처음으로 1루 수비를 본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포수를 MVP로 추천합니다. 원래 1루수였던 디아즈 김영훈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1루를 볼 사람이 없어서 포수인 강민호 선수가 서게 된 건데요. 예. 덕분인지는 몰라도 삼성이 연패를 끊고 승리했답니다.
0: 그러니까 늘 낮은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공을 받으시다가 예. 높은 자세로 받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1: 편하실 것 같아 그리고.
0: 그렇죠. 무릎하고 이런 예. 게 이제 베테랑이니까.
1: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빈볼 이런 거 와도 예. 쉽게 잡을 것 같아. 일루로 던지는 건 다 잡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6846번님 타격폼 제대로 올라온 하나 노시환이요. 예, 시즌 초반에 부진으로 2군 내려가기도 했는데 슬슬 살아나더니 3경기 연속 홈런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2연패에 빠졌지만 그래도 강백호 노시환 홈런 먹방에 나는 행복합니다.
1: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 선정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맛있는 홈런 과자 선물로 쏩니다. 예. 오. 잘 받으셨죠?
0: 예.
1: 자,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김나진 캐스터와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는데요. 마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5: 아, 오늘 그 물타기에 좀 성공한 것 같아서 축구에서 야구로 약간 뿌듯합니다.
3: 야구도 또 신나는 소식들, 기록들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5: 그런가요? 예. 아, 다행이다. 예. 아.
3: 2795번님이 어제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직관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5: 예, 예.
3: 잠실구장은 비와 팅커벨 벌레가 같이 내리는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5: 맞아요. 예.
3: 팅커벨 벌레.
5: 예.
3: 곧 장마고 비도 많이 올 텐데 모두 건강한 야구 즐겨요.
5: 잠실에 이제 요맘때쯤 되면 계속 벌레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3: 예.
5: 넓은 아량으로 올해 그 마지막이에요 잠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도 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아니, 벌레는 그대로 올 수도 있겠지만 신식 시설에도
3: 그래도
5: 마지막 낭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지금 끝곡으로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5: 네.
3: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김나진 캐스터와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5: 예.
3: 여러분
5: 해보 굿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노래는 사랑받는 그 배경이 참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이 곡이 좀 그런 편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대에서는 흰색 미니드레스를 입은 여가수가 노래를 하고요. 그 모습을 객석에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죠. 가수 화사 그리고 배우 박정민. 두 사람의 마치 영화 같은 모습에 공연이 끝난 다음부터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오늘 첫 곡 바로 그 노래로 시작할게요. 6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